0: 3, 2, 1.
1: It's very bright. I cannot see anything.
2: Hello. 여러분들은 지금 큰 배를 타고 오셨지만 옛날에는 배가 그 돛단배
3: 바람으로 운영하는
4: 한 1883년
2: 야,
5: 형 어떻게
2: 역사 하세요? 공부 많이 했네요.
4: 공부하고 왔어.
2: 아, 잘했어요.
3: 멋있다.
2: 그게 1882년도에 이제 그 2년 전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여기 사람은 못 살겠어요.
6: 올릉도예요?
2: 예. 그래도 이걸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6: 네.
2: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저기 중앙정부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메인랜드 데서 사람이 저기 와서 이제 네. 한번 돌아보고 시찰을 하고 가는 거죠. 그때 왔던 사람들을 수토사라고 그랬어요.
6: 수토.
3: 아, 여기, 수토사.
2: 예, 예, 예, 예.
6: 여기 오던 사람.
2: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감차,
5: 수색, 감차. 수색, 수색수?
2: 예, 예, 페트롤.
6: 수색.
2: 페트롤. 여기 10대 비경이니까 네. 이 시간을 갖고 천천히 즐기시 바랍니다. 네. 이 세계에서 이런 데 없습니다.
6: 아.
2: World best.
7: View place of the world.
4: Even though, even from up here, you can see that the water is incredibly clear.
7: Yeah.
8: Sutosa, the patrol officers had to return to the mainland after their duties were complete. They looked out to the vast sea as they waited for the winds to blow.
6: Yeah, yeah.
0: 그럼 지금 어디에 가는 거예요?
2: 황토 굴에 가고 있어요.
0: 아.
2: 저희가.
6: 그래서 저거를 그 옛날에 수토사들이
2: 육지에 갖고 가서. 그 궁궐의 그 페인트 천연 페인트를
0: 아.
2: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여기서 황토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 황토에서 아홉 가지 맛이 나더래요.
8: The rare red clay of Ulleung-do is known to have 9 different tastes. The patrol officers who returned from Ulleung-do took the precious red clay and presented it to the king.
2: 성화신당입니다.
6: 여기에요?
2: 예, 성화신당. 야, 다 왔네.
6: 인사드려야
2: 예.
6: 되는
2: 예, 예,
6: 이게
2: 인사합니다. 잘 왔어요.
6: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8: 멋있다. The Songha Shrine is a representative Haesindang, Shrine of the Sea God, on Ulleung-do, and was constructed during the King's Taejong's reign in Joseon Dynasty. There's a sad story about this shrine.
2: 예, 여기는 성화신당이라고 그러거든요.
6: 네.
2: 아, 저기 저거를 동남동묘라고 해요.
8: King Taejong heard of the sufferings of the Ulleung-do residents caused by the frequent invasion of the Japanese. The king ordered Kim In-woo of Samcheongman ship to rescue the residents living on Ulleung-do Island. Before departing to the mainland, he had a dream where the sea god appeared and ordered him to leave a boy and a girl. When he returned to the island later, he discovered the skeletons of the boy and the girl. He constructed the Songha Shrine and held rituals to comfort the soul of the deceased.
2: 선생님, 우선 울릉도에 네. 왔다고.
6: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어요.
4: 네. 네. 그럼 손남 선녀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8: 동남 동녀 sacrificed their lives for Ulleung-do. The expedition team left the Songha Shrine, whispering prayers of comfort.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오케이, 위번 액션.
1: 위번.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세 개가 없고 다섯 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 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자, 정답은 오.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X.
3: 뭐야? 내 거라고.
2: 맞을 수 있어.
0: 정답은

0: 와. 그러니까 맛있어.
1: No.
2: No,
1: I didn't
2: get the map. This is like,
3: yeah. Look at the map.
4: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0: Sin.
4: 올라가요.
0: 예.
4: 네.
0: 끝났어요.
2: MVP. 끝났어. 끝났어.
4: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까 X일까?
0: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4: 야, 정답은 X. 와.
1: 이거 안.
0: 아,
1: 아닌 거야.
0: 따른. 아.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Really? 정답. Togo and Ulleung-do are in the East Sea.
0: 오.
1: Yeah. 다음!
0: 파비앙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비앙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비앙,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비슷해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1: 파비앙.
2: 아, 이름이...
0: 파비앙.
2: 아, 이름이...
0: 정답은 오!
2: 아,
1: 아, 세워도 되는 거예요?
0: 그렇게.
1: 아. It's fast, right? It's fast.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정답은
0: X일까?
1: X.
0: 정답 X.
2: 아.
3: 아, 진짜 먼저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1: 답이야.
0: X일까? 정답 X.
2: 아!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1: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위를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2: 일본이 언제 밖에서 우리 땅
1: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에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1: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3: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yeah,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4: Kind of a cool name.
5: That sounds better, actually.
3: Yeah, like that's a really cool name.
5: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old map section.
4: Oh, really?
6: Yeah.
0: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식물학적인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식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그릴 수 있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충분히 다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은 어른들은 제가 화가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술 대회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식물이 좋은 거예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고요.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여러 시골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식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식물을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그 어린이 식물도감을 사주셨는데 맨 뒷장에 이 책을 쓰신 분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잘은 모르셨지만 식물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 꿈은 식물학자였습니다. 네. 이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야생식물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이제 식물학과라고 하는 건 없어서 그걸 어디로 가야 될까 찾아가서 생물학과에서 식물분류학 실험실을 찾게 돼서 1학년 때부터 지도교수님 밑에서 채집도 하고 탐험도 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잘 배워나갈 수 있었죠. 지도교수님이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그려봐라, 식물학에서 중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실험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식물 형태학적인 논문들에서는 그림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식물을 발견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 식물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랬을 때는 그 종에 대해서 보고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정확히 무슨 종인지를 표현할 때 논문에는 글도 들어가고 사진도 있고 표본도 있고 그중에 이제 그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논문 규정이 있어요. 논문 규정에 어떤 사이즈로 그려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규정들이 많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식물과 가장 가까운 식물이 무엇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식물이 속하는 어떤 분류군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좋게 표현하는 방법이 뭘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돼서 이런 형식으로 그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사실 식물을 그린 역사는 인류의 뭐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식물의 분류학, 이명법 이런 학명을 만들고 했던 사람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7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만약에 일생이 굉장히 짧다, 어떤 잡초 종류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것까지 굉장히 짧다 한다면 관찰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계절마다의 변화가 완전히 다르다 한다면 최소 1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채집하고 관찰해서 현미경으로 분해를 하면서 근데 그림을 그리게 되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일 골치 아픈 건 그 식물에 대해 나와 있는 논문들을 다 읽고 어떤 걸 그려야 할지 그리고 그 표본들을 보고 아 이것의 평균 사이즈는 얼마고 그 특징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국 과학자 중에서 동남아 쪽에 가가지고 발견한 시서스 에렉타라고 하는 신종이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발견한 식물이었어요. 근데 그 식물을 그려달라고 갖다 주셨는데 저 또한 아무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라움이 많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꽃일 때 이제 쪼개 보면 그 안에 이미 조그만 애기 씨앗, 미씨라고 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성숙했을 때 씨앗이 있죠. 대부분은 그것이 연결되어서 이것이 씨앗이 4개 있으면 나중에 4개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림에 넣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못 그려서 이제 뭐 곤충도 그린 적이 있고 동물도 그린 적이 있고.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한 종입니다. 전 세계 40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항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물, 예를 들어서 뭐 민들레가 보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필요 없는 종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각 종마다 지구에 태어난 다 그 소명이 있고 살아가는 그 생태적인 어떤 그 진화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종과 안 중요한 종을 나누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을 세 권을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식물학자의 노트로 교양과학 책이에요. 내가 이 식물을 이해해서 이 식물의 그 진화와 생태와 형태를 대신 말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지. 식물학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그림과 함께 넣은 책이고요. 영국의 그 린네 학회는 생물학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회 중에서 하나이고요. 우리가 아는 다윈이나 이런 유명한 그 생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널도 출판을 하고 그랬던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메달을 주는데요. 뭐 곤충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 분야로 좀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 메달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스미스 상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식물 그림으로 식물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었고 감사하게도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4천 종 정도 있고 전 세계에 40만 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식물학자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은 많은 식물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제 인생에서 몇 점을 그릴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가 덜 된 것부터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미래의 식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 식물들 중에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할 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인류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식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식물들이 이 나라에 뭐가 있는지 그 성분들이 뭔지 그게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식물학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그 세계가 굉장히 깊고 넓은데 과학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되게 안타깝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이어나갈까 고민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 식물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느끼는 법이네.
1: 어서 와. 여기는 화양당이야.
0: 과자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주인 마음이니까요.
2: 누가 이기는지 제대로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0: 행운의 기회는 공평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행운은 존재하지요.
3: Let's enter the world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The setting for the story is
4: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가질 수 있는 행운의 동전. 그리고 행운의 동전을 가진 손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기한 과자를 판다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이라고요.
0: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3: Today's special customer is Changhee. Colorful treats await the young customer.
5: 완전 이쁘다.
0: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행운의 손님. 저는 전천당 주인 홍재라고 합니다. 손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5: 의사 선생님. 창희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3: Looking for a doctor in a candy store? But there's nothing you can't find at 전천당.
0: 저는 닥터 꿀잼 세트입니다.
5: 언니, 여기요.
0: 오늘의 행운의 동전이 맞습니다, 손님.
3: She comes home and puts on the gown and glasses, and wonderful things begin to happen.
5: 전기 때문에 엄마 머리가 아픈 걸 거야.
3: She sees smoke above her sick mom's head.
6: 두통에 노란색 꿀잼이지.
3: Huh? Who's that?
5: 아, 깜짝이야.
3: Someone appears.
5: 네?
6: 노란색 꿀잼을 물에 타서 얼른 환자에게 먹이라고. 빨리 낫게 해줘야지.
3: And teaches her the 네? cure. Her mother takes the medicine, and the headaches that have long plagued her disappear.
1: 와, 너무 신기하네. 고마워, 우리 딸.
3: After that day, Changhee treats illnesses and makes her sweet wish come true.
5: 좋아질 거야.
3: That impacts 전천당 too. A happy kitty is born.
0: 동전 주인이 전천당 과자를 먹고 행복해졌네요.
7: 맞아요, 홍자 씨.
3: However,
8: 어? 홍자 씨 저기.
0: 이런 이런. 이쪽에선 불행벌레가 태어났네요.
3: When someone misuses magic treats, a gloomy bug can also be born. And there are those that collect such unhappinesses.
1: 녀석은 어떤 과자가 되려나?
3: One such person is Yumi, owner of 화양당, 전천당's rival. Meanwhile, this is a music institute where fierce competition to enter exclusive program is underway. Do-kyung has been winning every competition she enters, and Yuri seized with jealousy. One day, after failing her evaluation, she's stressed out.
1: 거기 뭐라도 있어? 야, 어디가?
3: The next day,
1: 이럴 수가.
3: Magical things do not just happen to Yuri.
1: 마법 과자가 진짜 효과가 있어. 어, 뭐가?
3: Do-kyung suddenly forgets all her music and panics. And the result is that
1: 동경이가 빵점이네. 유리가 1등이다.
3: Yuri takes first place like she has longed to do. That night, the 전천당 cat Maru appears before a discouraged 도경.
1: 고양이네. 너 애교가 많구나.
3: It bids her to come closer and shows her to the shop. What wish will 도경 make?
0: 전천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1: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마음이 깨끗해지는 물건이에요.
3: She had been struggling with feelings.
9: 유리가 네 자리 뺏은 거야?
1: 피아노 좀 친다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아나 보지?
3: Of jealousy and hatred for her friend.
0: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겠습니까? 무지개차입니다.
1: 무지개차?
3: As soon as she takes a swig, she feels her heart grow lighter. Her bitterness toward Yuri disappears.
1: 와, 이거 굉장히
5: 예쁘다.
3: Just when the friendship is about to be revived, Yumi appears.
1: 내가 한 경고를 벌써 잊은 거야? 1등이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반칙해도 상관없다. 그런 마음이라길래 마카롱을 줬더니 전천당에 저런 볼품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겨?
3: Yuri had eaten a magical trick from Hwangdang.
1: 다른 애들의 재능을 뺏어와서 내게 주는 거지. 친구 재능을 뺐는데 괜찮겠냐고. 근데 전 상관없다면서 열심히 먹어치웠다니까?
3: It had stolen Dogyeong's talent and boosted Yuri's skills. Yomi expresses rage at Yuri's change of heart.
1: 이런, 이런!
3: Just then, Hongja, owner of Jeonchondang, enters the scene. Someone who makes wishes come true versus someone to spurs greed. What happens when they go head to head? A story about greed and the choices we make.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Jeonchondang.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says he wanted to make a film that he could watch with his daughter.
7: 책을 원래 알고 있었고 초등학교 딸이 있는데 그동안 연출했던 작품들이 좀 센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 이번엔 좀 전혀 다른 작품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었고 초등학생이 딸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으면 어떨까 제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3: He says that he spent time thinking about infusing the work with Korean flavor.
7: 홍자의 헤어, 의상 다 그냥 우리 모두 조선시대에 나오는 여성분들 같이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전천당을 아는 친구들한테 배신감을 주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본질적인 것들은 그래도 지켜가면서 한국적으로 만들어보자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비녀라든지 조끼라든지 세트에 들어가는 소품들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3: Actress Ramiran played 홍자. She was visually and otherwise very fitting in the role.
10: 애니메이션에서 홍자의 모습과 괴리감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그런 아우라를 뽐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흰 머리를 올리는 순간 오, 괜찮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풍기는 이미지나 연기적으로 그걸 좀 아우를 수 있으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하나의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3: Yomi, the owner of Hwangdang, she's the antagonist who spurs jealousy and greed.
11: 예미의 미워할 수 없는 매력들을 좀 많이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귀여운 인물로 그려져서 이 인물이 좀 더 악동 같으면서도 서늘하다. 이 인물만 나오면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자극점을 담아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3: A K-Fantasy Magical World.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K-Story zooms in on this character of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0: 마음이 고운 손님에게는 훨씬 복된 행운이 찾아오는 곳이죠.
3: 전천당's owner who sells treats that make wishes come true, 홍자, who quietly looks on as her customers choose. Ramiran, known for impeccable acting, took on this role. Critics say she did it again. Her acting helped make this fantasy feel more believable.
7: 포근하고 친근하고 그리고 약간 코믹적인 부분 이런 모습들이 첨가가 됐으면은 했었거든요.
3: She says she worked hard to look right for the role, and it wasn't easy.
10: 3kg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꽤 나가는 무게여서 12시간 이상 하다 보면 무리가 오긴 하더라고요. 벗었다가 다시 쓰기는 더 힘드니까 쉴 때도 최대한 안 흐트러지게 조각상처럼 쉬고 밥을 먹을 때도 조신하게 먹게 되고
3: Follow her as she plays the guide into this magical world. Welcome to 전천당. Welcome to K-Fantasy. It is the movie, The Mysterious Candy Store, 전천당.

0: 나를 향해 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은 조명이
1: 어스피스는 작가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여자 리비가 작가로서의 삶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데클란이라는 17살 소년을 만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 소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을 하면서 둘 간의 어떤 관계가 이어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0: 이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무 문제지 않아요.

0: 이제 괜찮다고요. 대단해서 능력 대통이 좀 꺼지라고. 혼자 와요. 앰뷸런스 부르게.
1: 됐어.
0: 그럼 장갑 뜯어요. 정신 좀 차리게.
1: 그냥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어. 때문에 놀라서 그래서 미끄러졌잖아.
0: 존나 그러셨겠네.
1: 이렇게 사람 뒤에서 놀래키면 안 돼. 아, 나 목 잡아.
0: 그럼 그쪽은 절벽 끝에서 원맨쇼라도 하고 계셨나?
1: 태극권.
0: 네?
1: 태극권 하고 있었어. 태극권.
0: 잘하셨어요. 술 먹었어요? 존나.
1: 알바 아니잖아.
0: 알았어요. 존나 알았다고. 근데 이런 거 존나 이기적인 짓을 하는 건 알아요? 아냐고 뒤에 사람들. 아줌마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씨발 책임져 애들 같은 거 그런 거 없냐고.
2: 마우스피스는 리비라는 극작가하고 17세 소년 데클란 두 명의 이야기인데요. 리비는 깊은 슬럼프를 겪고 있는 상태의 중년의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데클란은 가정폭력에도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데클란이 우연히 리비를 구하게 되고 리비는 우연히 데클란의 그림을 보게 되면서 이 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 작품이 산막인지 단막인지 그건 별로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 결정은 등장인물에게 익숙한 세계를 뒤흔들거나 아예 그 바깥으로 그들을 내몰아버리기도 한다. 예측할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니즈의 세계를 향한 위험한 여정 속으로 뛰어들게 한다. 어쨌거나 결정을 내린다.

0: 정말 쿨하면데?
1: 네.
0: 지금 아침 9시 반인데.
1: 뜨거운 거 안 좋아해요.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고 안 좋아해요.
0: 그래. 먹을 거 좀 골라봐. 아무거나 내가 살게.
1: 하고 싶다던 얘기가 뭔데?
0: 너에 대해서. 네 예술에 대해서. 네가 괜찮은데.
1: 왜요?
2: 나의 그림을 그림으로서 봐줬던 첫 번째 인물이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어른이 자기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에서 마음을 먼저 열어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데클란이 더 다가가서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 그 카페신에서의 동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0: 안 했습니다. 이야기가 막 흘러나와요. 난 했습니다. 거기 문 닫았어요. 이제 안 해요. 시한 탓하는 거 아니에요. 걔는 달라요. 이해하니까. 가슴에 막 뭐가 밀려와서 조이고 물에 빠져 죽는 거 같고 불안정성이 뭔지 알아요.

0: 나 연기해야 돼. 연기 못하는데.
1: 아니 자연스럽게. 나 이거 켜지 말걸. 왜 이거 메모용이야. 그냥 무시하고 편하게 해.
2: 메타시어터라고 하면 형식적으로나 이제 내용적으로 이 연극 자체를

0: 다루는 연극을 말하는 건데요. 마우스피스는 첫 대사가 첫 장면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암전이라는 말로 공연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이 극장에서 공연이 일어나고 있다. 연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 극작가인 리비가 어떤 극작법을 따라서 극을 써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혹은 이미 다 쓰는 그 과정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 마우스피스라는 연극 갖고 있는 메타시어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어떤 것들은 그저 규칙일 뿐이다. 하지만 돌아볼 필요는 있다. 작업이 막혀있다면.
2: 리비, 나예요. 전화 좀 받아주면 안 돼요?
1: 이야기가 3분의 2 혹은 3분의 3 지점이 지나면 주인공에게는 장애물이나 반전이 찾아온다. 관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어떤 것.
2: 리비, 진짜. 전화 좀 해줘요. 제발요.
1: 이해했다면? 이제 실행하라.

0: 미안.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적절하게 행동했어야 했어. 내가 너를 돌봤어야 했는데 내가 진짜 멍청했어. 알았지?
1: 보고 싶었어요.
0: 알아, 나도 보고 싶었어.
2: 관객분들이 아, 이 데클란의 인생을 그대로 옮겨서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작가로서 내가 이걸 창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과 노력을 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있고 또 그 출처의 말들을 빌려와서 그것을 썼을 때 이것이 그 작가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문제 제기가 되는 상황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 네. 참 좋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는 거. 근데 그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도 목소리라는 게 있고 그 사람들도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좀 다르지. 이제야 다치시는
0: 지금.
1: 아니 지금.
0: 내가 상처 줬으면 미안해요. 이해해줬어요.
1: 다들 이 연극 봤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이 연극에서 내가 어떤 인간들이랑 사는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봤죠? 안정감. 우리 꾸미기를 위해서요. 걔를 다시 데려와야 되거든요. 나 리비를 만나야 했어요. 진짜 리비 만나야 했다고요.
0: 원하는 게 뭐예요?
1: 돈.
0: 뭐?
1: 9천 파운드.
0: 태그라 제발 진지하게.
1: 나 완전 진지한데? 9천 파운드 이 연극 쓰면 받는 돈이라면서 그렇게 말했잖아. 이 이야기고 내 이야기고 내 말이야. 그랬잖아.
3: 데클란으로서는 그 연극을 보고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연극은 나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가 이 연극을 봤을 때 결국 결말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걸 보면서 나한테 또 데클란으로서 대입했을 거고 거기서 이걸 보고 한편의 완벽한 연극이고 좋은 연극이다 라고 말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어린 아이는 굉장히 큰 배신감과 그런 슬픈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따로 이 연극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그 굉장히 큰 비극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0: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모든 게 느려집니다. 그리고 보이는 건 조명 아래 있는 데클란뿐. 그는 손으로 목을 보여잡고 있다. 데클란이 몸을 웅크린다. 기침을 한다. 킥킥거린다.
1: 아니야.
0: 손목을 마구 구워낸다.
1: 아니야, 조카.
0: 바닥으로 쓰러진다.
1: 일어난 일은 그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안 일어난다고.
0: 고개를 숙인 채 경련을 일으키며 신음한다.
1: 일어난 일은 나는 달린다.
0: 비관도 내리는 자신의 목을 부여잡는다.
1: 나는 달린다.
0: 모든 것이 정말 정말 진짜처럼 보인다.
1: 계단을 되짚어 내려간다. 칼을 쥐고 꽉 움켜쥐고 나는 달린다.
4: 제가 초연 때 첫 리딩을 하고 나서

0: 서 배우들한테 어느 쪽이 진짜 결말인지 어디까지가 리비가 쓴 이야기인지 우리 알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주 동등하게 잘 모르고 헷갈릴 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매력이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정말 결말이 두 가지뿐일까요? 그래서 그런 알 수 없는 그것이 관객들한테 좀 더 많은 생각할 거리와 재미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헷갈리셨으면 좋겠어요.
1: 나는 작가다. 나의 일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2: 다음에 일어날 일은 나한테 달려있어.
1: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
2: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한테 달려있지 않아.
1: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2: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진짜 결말 같은 건 없으니까 당신이 일어나 떠난 후에 차로, 버스로, 술집으로 향한 후에도 이야기는 끝났다고 당신이 말하는 그때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으니까 이야기는 이어지고 너저분하지만 그게 진짜니까 마지막 장면은 없습니다.

0: 요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1: 김치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1: 와, 맛있겠다!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2: 네.
1: 어떤 게 나 있어요?
2: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네.
2: 맛있어요.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m Simply K-Pop Special MC, Hearts Waves Vrian.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ial MC, Keep It Up의 누키입니다.
0: Following last week, we're back as your Special MCs. It's so great to see you all.
1: 네, 제 말이요. 지난주보다 성장한 진행과 케미, 오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형, 파이팅 한 번 할까요? 둘, 셋, 화이팅!
0: Thank you, everyone. We went for the geek chic vibe today, and there's a reason for it.
1: 네, 한층 세련되진 진행과 그리고 저희의 비주얼 그리고 한꺼번에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저희의 작은 욕심이라고 할까요?
0: Yes, but here's the thing. We're not the only one looking this good today.
1: 네네, 패션은 물론. 퍼포먼스까지 못 제대로 참작한 아티스트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요.
0: With one hit performance after another, your dopamine level will get a serious boost.
1: Let's go, let's go.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0: Rukia, have you started your summer prep?
1: 여름 준비요? 뭐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0: Of course, you have to watch out for the summer sun. You need your summer essentials, sunscreen, parasol, and sunglasses.
1: 아,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형만큼이나 눈부신 아티스트들이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our guest for today?
1: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K-pop 최초, 유일무이한 젠더리스 그룹, 엑소더브 분들입니다.
2: Welcome!
3: Yay!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Hello, X-Lov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Okay, hi everyone. We are X-Love!
1: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서브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4: Yeah, 앨범 소개. It's Hyun time. 네. 네, 저희 이번 앨범 아이갓은요, 미완성의 사랑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였던 한때 엑스러브가 끝내 스스로의 모습을 완성시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으로 거듭나 과거의 이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한 존재들을 직접 인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et's enjoy!
3: 그러시구나.
0: Let's enjoy!
5: 잘한다.
4: Yes, thank you.
3: 이어서 제가 타이틀곡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타이틀곡 Serve는요, 뭔가 하나의 장르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판타지에 가까운 곡이다 보니 이 곡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주 한 편의 판타지 영화를 본 듯한 귀, 눈 모두의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화려한 타이틀곡입니다.
0: 귀, 눈 모두. Oh wait, we watched the Serve music video and there was a very familiar face.
1: 맞아요. 그 배우 한솔 씨, 심지어 한솔 씨가 먼저 출연을 제안하셨다고요? 맞나요?
3: 네, 맞아요.
1: 네, 맞아요.
4: 맞아요.
1: 맞아요.
4: 네, 맞습니다.
0: We also saw Hansoe's post on social media saying she's cheering on all the moments X-Love will create in the future.
1: 와우, X-Love도 한솔 씨에게 영상 편지 Let's go!
0: Let's go!
3: 영상 편지. 오케이. 일단 저희가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한소희 선배님과 함께 촬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그 길고 힘든 촬영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힘과 응원을 받아 이번 활동을 조금 더 화려하고 더 화이팅 넘치게 더 멋지게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5: Thank you.
0: That was such a good letter to her. So Hansohee's appearance was definitely a surprise. But there's something else that caught our attention too. X-Love and performance go hand in hand, right?
1: 그니까요. 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5: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인 Serve 포인트 안무는요, 도깅 장르의 핸드 퍼포먼스입니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오케이, 나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4: 왔어, 왔어.
3: 오케이, it's just the serve time. 그래서 5, 6, 7 demure 할 때 아주 demure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고요. 자, 5, 6, 7, go. 둥, 로커 돌리고, 코코 양손, 양손 돌리고, drop. 둥, 포즈. 안고 shake it shake it shake it shake it dan dan dan. We gonna take it down, we gonna take it down. We won't stop, we send.
4: Hey,
3: hand performance 간다.
4: Me we slay go elegant.
5: Wow, 아름답다.
1: 와, 진짜 너무 잘하신다.
5: 진짜. 감사합니다.
1: 아니, 저희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나요? 혹시?
5: 그럼요.
3: 좋아요.
1: 사실은 저희가 연습을 해봤거든요.
3: 그래요?
4: 혹시?
5: 좋아요. 검색해보도록
1: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바로 가볼까요?
3: 좋아요.
4: 좋습니다.
0: 가봅시다.
3: Okay, very demure time. 가볼까요? Okay, 3, 2, 1, music.

0: 와, 찢었다.
1: Amazing. Wow.
2: Amazing. 너무 멋있습니다, fantastic. 진짜. Elegant.
3: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2: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네, 이렇게 포인트 한문까지 같이 해봤고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1: Yes,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5: Oh. Hi.
1: Hello.
6: Hi
1: there.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6: Hi, I'm Zuzu. I'm from Poland and I'm Evil from the debut.
2: Oh wow, you look stunning.
5: Thank you.
7: You look so good today.
1: So your look today is incredibly spot on. I heard you were inspired by X-Love, is that right?
6: Yes, the outfit is inspired by previous stage from previous comeback.
1: Oh, dude. And I heard you prepared something special just for X-Love today, is it?
6: Yes, that's right. I prepare dance cover for Surf.
1: Oh my god. Oh, yes. Oh, dance cover.
0: Oh my god.
5: Let's go.
0: Go, go, we go serve and drop. Hey, hey, good day. Give all, I need stamina.
5: We gotta get down, we gotta get down.
1: Woo! Hey! That's amazing. Oh my goodness, that's amazing.
3: Wow, hi,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2: Slay!
5: So girl! So detailed. I like it.
2: I love the dance detail. I love the look, everything. Thank you.
6: Thank you. Thank you so much.
1: Zuzu, that was amazing. And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X-Love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6: Yes, that's right. Could each of you tell us the key point of your hair and makeup today? And when it comes to makeup, is there any details you absolutely can't give up, such as overlined lips, contouring, or eyelashes?
1: 혹시 메이크업이나 헤어 중에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싶은 포인트가 있을까요?
8: 네,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하는 건데 치크를 치즈가 없습니다 저는.
2: 아, 아,
8: yes, blush.
3: 치크 저도 맨날.
8: 그쵸, 네. 치크 없습니다.
1: Can never lose the, 없습니다. The blushing point is cheek. Next.
2: For me, I think it's my long lashes. So I need the long lashes with me every day and with every performances. So I think the long lashes and also the long nails it's my tip and it's my power for my stage.
1: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9: 저는 이불 다 아실 텐데 저는 무조건 애교살.
5: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애교살 보여 그려주세요. 그리면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8: 좋아. Okay, for Hyun. 저는요 저의 눈매를 더 또렷하게 고양이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아이라인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Yes, eyeline.
5: Yes, eyeline.
2: Eyeline 포즈 보여주세요.
5: 네?
2: Eyeline 포즈.
5: Eyeline 포즈.
0: Eyeline 포즈요?
2: 네.
9: 그럼 나 이따가 애교살 포즈.
0: 애교살 포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8: 이렇게.
9: Eyeline 포즈.
8: 이렇게.
2: Yeah.
0: Yes.
1: Yeah.
2: 그럼 루이의 애교살 포즈는 볼 수 있어요?
9: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0: Oh yes. Oh
1: that's
0: my
1: right,
0: god.
1: That's right.
8: 그게 맞아. Okay. 맞아요.
2: 저는 맞아. 그럼 저는 그 long lashes and long nails니까 그럼 저도 해볼게요. 잠깐만.
0: Let's go. Let's
8: 하나,
0: go.
8: 둘, 셋.
0: Let's go. Yes. 파닥파닥 yes.
8: 이게 포즈가 okay. 아니죠. 이제 던착이 돼버렸어.
9: 그러면 하루 또 블러셔.
8: 브러셔.
0: Yes. Cheek pose right there. Yes.
9: 안 돼, 춤, 그 포즈.
2: 하나, 둘, 셋.
9: 이거 손톱인가?
1: Alright, so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6: Are there any beauty products or skincare routine that you always stick to?
2: Yes, of course. Yes, of course. Skincare. 스킨케어 여러분 우리 멤버들은 뭐에 제일 약간 신경 많이 쓰나요?
1: 아니면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스킨케어 루틴이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셔도 됩니다.
2: 오케이, 저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킨케어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피부과를 버리지 않습니다. 피부과를 꼭 다녀야 됩니다.
8: 맞습니다.
1: 네. Never missing the facial clinics.
2: Yes,
1: that's very important. That's very important.
2: 그게 제 최고입니다.
9: 저도 스킨케어보다 메이크업 지우는 게 제대로 지워야 된다.
2: Cleansing.
8: 맞아, 맞아.
9: 조금이라도 남기면은 피부가 안 좋아져요.
8: 맞아. 현이의 특별한 스킨케어라고 한다면은 저는 밀가루를 덜 먹기.
2: 아, 맞아, 맞아.
8: 그리고 네, 노폐물, 땀 배출을 열심히 열심히 해주신다면 네, 피부가 맑아진답니다. Thank you.
9: 하루상.
4: 저는 스킨케어 하기 전에 수건으로 얼굴 안 닦기? 안 닦기?
2: 안 닦기?
4: 안 닦기? 감사합니다. 안 닦기. 인 것 같아요. 요즘 그거를 시작해서 피부가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9: 와! 스킨케어 하나도 없어.
4: 맞네.
9: 스킨케어 하나도 없다.
2: 아니 바르는 거는 어디서나 다들 많이 바르겠지만 이런 바른 거 이외의 것들이 또 우리만의 팁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의 추천입니다.
8: 네.
1: There's a lot of so many good tips such as exercising or to prevent eating something like to be gluten free. There's so many good tips here today. Okay. So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6: Do you have any favorite angle or facial expression that you think look best on camera?
2: Yes, yes, we very have.
9: 카메라 각도?
2: 그러니까 필승 각도.
9: 필승 각도.
2: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한 번에 잡아볼까 그러면?
4: 다 같이 해볼까요?
2: 하나 둘 셋 막 잡고 있으면 이렇게 쫙.
9: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 카메라로 네. 진짜 예쁜가 한번 체크를 받아보는 좋아요. 거죠? 네. 오케이.
4: 각도 있죠?
9: 오케이 오케이.
1: 준비되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자, 3, 2, 1. 오! Each of them have their own poses. That looks great. That looks great. Oh my god, that looks great. That looks great. All right, all right. So that was a pose for each member. Okay, one last question before we wrap up.
6: Has another member hair or makeup style ever made you want to try it yourself?
2: 다른 멤버가 했던 것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4: 이번 활동에서.
9: 스타일링이요?
4: 서브.
2: 스타일링.
1: 스타일링.
2: 스타일링. 충분히 자신의 스타일링에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9: 괜찮은 것 같아요.
2: 네, 충분히 저희 네 명이 각자의 제일 잘 맞는 스타일링으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서 약간 서로 각자 기분 좋게 잘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스타일리스트 쌤 감사합니다.
2: 네.
8: We're so happy. Thank you.
1: Yeah, as you can see, they're all happy with their personal individual stylings for now, so that sounds great. Okay. So, Zuzu, could you give us a final goodbye before we wrap up?
6: X-Love, you are amazing. Don't forget about that. Polski Evil Kochajam Was, that means Polish Evils loves you. Thank you.
2: Thank you.
1: Thank you, Zuzu.
8: Have a nice day.
2: Thank you.
3: 네, 주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엑스러브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전 세계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이분들, 이번 엑스러브가 세컨드 미니 앨범 아이가스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엑스러브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화려해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오늘 이 무대도 만광부!
8: 만광부!
4: We love EVOS from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2: Yes!
1: Bigger and bolder than ever, here is X-Love's performance of Serve.
3: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뮤직!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씨로 싹을 틔어서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큰 다음에 방아다리 나오기 직전에 갖다가 심는 건데 저희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심었어요. 방아다리는 처음에 고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아다리 이렇게 두 개의 방아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나면은 여기에 맨 먼저 꽃이 피어서 여기에 고추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아다리 날때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때 고추는 다 방아다리 고추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아다리 고추는 이렇게 못생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길쭉길쭉 잘 생기는 거예요. 애고추는 이제 이게 얘가 다 늙었을 때 위에 작은 고추 해가지고 그거는 볶아 먹기도 하지만 가을에 고추는 고추 부각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밀가루에 묻혀서.
1: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고추지 만두를 하려고 해요. 고추를 이용한 이 충청도 그 토속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지 만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추가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는 염장법을 갖다 사용을 해서 고추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부실 때는 이 물을 한번 끓여서 소금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히고 식힌 다음에 버주시는 거예요. 얘가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못하게 이제 누름을 하는데 지금은 현대는 이 비닐봉지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름을 돌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위생팩에다가 물을 담아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올려놔주면 얘가 골고루 눌러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했는데 요즘 현대에는 기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페트병을 이용한 그 고추 절임하는 방법이 너무 요즘 유용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고추를 누름통에 넣듯이 가득 넣고 소금물을 똑같이 부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냥 실온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방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메인으로 고추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겨울에 김장 해놨던 그 김치. 김치가 들어가고 비지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파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고추가 많이 먹으면 속이 약간 쓰린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기름을 듬뿍 넣으셔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를 다 어떻게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만들고 난그 비지 부산물을 만두에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지를 사용하는 집은 잘못 봤고요. 저도 지금은 두부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돼지고기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 있을 때는 동네에서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넣었던 것을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들게 된 거죠. 밀가루를 넣을 때 소금물을 풀어서 간을 해주고 밀가루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약간 넣고 반죽을 하고 있어요. 불에다 밀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물을 부은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을 이제 고추를 곱게 다져서 넣는다고 해요. 요즘 말로 다져서 넣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추를 진 이겨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씨까지 다 넣는 거예요.

만두는 반달처럼 접어서 동그랗게 피를 만든 다음에 속을 넣으면 반 접으면 반달처럼 되겠죠? 반달처럼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반달처럼 된 것을 이상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접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기 양쪽 귀를 맨 나중에 접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함이에요. 만두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쪘을 때 만두가 터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양쪽 귀를 맨 나중에 닫아요. 물이 팔팔 끓어서 김이 한박 올랐을 때 그때 요 만두를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이 끓기 전에 올려놓으면 만두 피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가 이 안에서 미지근한 데서부터 이게 김이 올라오니까 밀가루가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끓었을 때 그때 올리는 게 만두 모양도 지키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뚜껑을 덮을 때 그냥 이렇게 덮으면 여기 수증기가 서려져서 만두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면보자기로 이렇게 싸겠습니다.

센 불로 끝까지 20분 동안 쪄주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여기에 찬물을 살짝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 이 반죽이 딱 응축되면서 쫀득한 맛,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 일거양득을 얻는 거죠. 저는 들기름이라고 생각해요. 들기름을 넣으면서 이 재료도 자기만의 색깔은 다 내지 않지만 들기름과 이 짓고추가 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만두하고 다른 것이 짓고추와 들기름.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동치미와 이 만두를 같이 먹으면 한끼 식사도 되지만 간식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만두를 만들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다못 받은 게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할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를 빚을 때마다 친정 엄마 얘기를 하죠. 이게 음식이라기보다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음식이 약이다. 이 얘기를 듣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키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병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도 아, 이게 음식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음식에 정말 깊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지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음식이 맛있다가 아니라 정말 본연의 재료 맛을 어느 것이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충북이 고추 주산지예요. 그러면서 이 고추가 아마 식탁에 고추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소금에 염장을 한 것을 고추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장에도 담그죠. 또이 소금에 삭힌 고추를 된장 속에도 넣었어요. 동치미 담을 때그 고추지가 꼭 들어가죠. 지 담은 것을 건져서 잘라서 양념해서 묻혀서도 밥상에 올리거든요. 농한기가 되면 을의 어머니가 그 고추 삭혀놓은 게 노랗게 익을 때쯤 되면 만두를 해주셨어요. 만두를 해주시고 또 명절 때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서 이웃하고 나눔도 하고 또 오는 동기관들하고도 나눔하고 고추지 만두를 했을 때 고추 항아리가 쑥 내려가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고추지 누가 포간 것처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두 만드는 날은 이제 동생들이 다 모이지요. 고추를 다지면 아 언니 이거 고추지 만두 할 거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추지 만두의 그 맛은 정말 우리 토속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끝내 남아서 정말 후대에도 아, 옛날 선조들이 이런 음식을 해 먹었구나 하고 본인들도 해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뜨거 많이 넣어놓은 줄 세우 하는 거라, 이게. 요 알 있잖아, 요 알. 요게 토하라. 요게. 요게 새벽이라. 요게 줄무늬가 틀리죠. 요 덩어리에 줄이 있잖아. 새우에 대한 이거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찌개도 해 먹고 뭐, 자, 뭐 볶아 먹는 거 그거 알아서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볶아 먹는 거 좀.

0: 새맹이는 주로 우리나라 담수의 하천이나 호수 이런 데 어디나 원래 살고 있었고요. 전국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논에도 새우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수확하다가도 새우를 잡아서 밥으로 해먹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료도 많이 쓰고 살충제도 쓰고 이러면서 농두렁에 있는 새우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논두렁에서 잡는 새우라고 해서 뭐 두렁새우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새뱅이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좀 수풀이 우거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우가 하는 역할이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있는 썩은 식물이라든지 썩은 유기물, 사체 같은 거를 다 먹어서 분해하게 되고요. 미세 조류라든지 수초, 이런 이두 가지 식물 계열의 생물을 밸런스를 맞춰줘서 수생태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서곤충이나 뭐 새, 많은 뭐 물고기 이런 많은 포식자의 아주 좋은 먹이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는 새벽이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지역마다 틀리더라고. 새우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 민물새우에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예, 대칭댐에도 나오고, 뭐, 저수지 같은 데서 나왔었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 그런 걸안 잡아먹대. 그때는 뭐, 뭐도 나가서 놀이삼아 나가갖고 잡아오고 끓이달라고 그랬었더만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더라고. 나뭇가지를 여갖고, 당근하면 딸려온다더라고. 그리고 통발에다가 뭐 된장 좀 넣어갖고 그러면 또 끌려오고 그런다더라고. 흔할 때 지금은 오염이 돼갖고 별로 이렇게 흔하지 않아지. 경남 함안에서 와요. 우체국 택배로 오면 살아있어요. 싹 씻어갖고 이제 내가 썰맞이 딱딱 냉동을 해야지. 금방 죽어 이거. 성질이 급해서. 소굴에다가 달아야 돼. 이렇게 조리를 갖고 딱 건지지. 그래도 깨끗해야 뭐. 해가 안 나오니까.

무를 일단 난 삐지잖아, 옛날 식으로. 옛날 엄마 식. 그러면 왜 찌개 맛있잖아. 깍두기 며칠 썰면 맛이 없어, 무가. 다시마 넣고, 무 넣고, 파야, 파 넣고. 그렇게 팍 끓이면 자 불을 많이 줄이놓지요. 소금이 제일 깔끔하죠. 물 붓고, 물부터 끓이면서 무 넣고, 파 넣고, 자이 야채를 넣고, 이거부터 좀 물렁하게 끓여야지. 익게. 그 다음 새우 넣고, 수제비 떠 넣고, 수제비 몇개 들어가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잖아. 야채 넣고, 맨 마지막에 많이 올라가지. 마늘하고 익어놓고. 끓여갖고, 그냥 은근히 또 졸여가면서 먹어야 맛있지. 예, 같아. 가을에는 그걸 깻잎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조금 늦게. 뭐가 좀 딱딱하고, 이게 좀 연하니까. 또 이러면 얄팍해서 또 빨리 간도 되고, 이게 더 맛있어. 떠먹기가 더 맛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전부 다 삐지니까 엄마 하던 식으로 보고 배우고 하는 거지, 뭐.

너무 수제 말리면 또 뻑뻑해서 국물이 안 깔끔해요. 적당히 해야지. 이제. 예, 줄여야지. 그러니까 수제 익으면 돼. 무가 좀더 익으면 더 맛있지. 아직 덜 익었으니까.

0: 굉장히 드는데 약간 왔다가 가는 거.
1: 경남, 창녕남지. 신랑은 진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현장에 있어갖고 잠깐 왔다 가자 했는데 못 가고 그냥 머물게 됐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했는데 그냥 주위에서 그냥 이거 하자. 옆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내 친구 비슷하게 하자. 할 줄도 모르는데 저것들 좀 도와주고 이래갖고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지 뭐. 48년 됐네. 나는 여워갖고. 처음 먹어봤어요. 있는데 그거는 국물에 짜작짜작 물을 많이 넣고 물을 빨갛게 물컹물컹하게 해서 물렁하게 짜작짜작하게 해서 먹었어요. 일찍이를 안 먹어봤어요. 시골 사람들이 뭘 잡아오잖아. 뭐 또랑에서 잡아와서 해줘라. 미꾸라지에 와서 해달라. 뭐 그러면 그냥 솜씨는 없어. 제가 해달라는 데를 다 해줘봤지 뭐. 놀러 갔다 오다가 또랑이 잡아오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 그래. 해달라는 대로 그냥 끓여주다 보니까 걸러서 걸러서 요거 뭐 걸러진 거지. 손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해서 시킨 대로 해서 내가 육거리장이죠. 처음 그 거래 했어요. 했는데 우연찮게 가다가 그 사람이 이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고향이니까 직거래를 하게 된 거지. 충청도 사람들은 생선이 바다가 없으니까 이걸 찌개라고 생각하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고기라고. 외지요. 동네 사람보다. 신탄, 청주, 다 이런 손님이에요. 옛날 사람들 많이 먹지. 옛날에 먹어봤던 사람들 많이 먹지. 젊은이도 안 먹어본 사람 찾고 볼 이제 칼국수 수제비를 많이 먹지. 자기 입에 맞으니까 먹는 거지. 맛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돼지 육식보다도 이걸 좋아하니까 먹는 게 집집마다 다 있지. 나두 발로 걸어다니면 할게요. 내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할게요. 일은 하고 싶어요. 일은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 알면 내가 힘들어. 무조건 일은 배우지 말아야 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이게 요리라는 게 장난식으로 해볼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칼도 쓰고, 불도 쓰고, 이제 뜨거운 기름이 튈 수도 있어서,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해요.
1: 준비가 안돼 있네. 필요한 거딱 가져와.

0: 하지만 서로 이제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뭐 힘든 점을 격려하기도 하고 보충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약간 가족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1: 선진 셰프님,
2: 네.
1: 오늘 니가 막가나야 한다며?
2: 네, 저 오랜만에 네.
1: 그래?
2: 네.
1: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예요?
2: 오늘 소갈비찜 하려고.
1: 소갈비찜. 네. 왜?
2: 그 사연이 있긴 해요, 조금. 네.

안녕하세요. 그 퓨시코지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진주에서 태어나서 이제 20살 때 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다 배우거든요. 한식부터 양식, 일식, 중식 뭐 세 가지 빵을 배우는데 이제 일식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교수님이 애들 고기 한 마리씩 잡아보라고 노량진에서 진짜 40마리씩 사오셔서 진짜 한 마리씩 잡았어요. 그런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애들을 위해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래서 일식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게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0: 寿司工事へ中村浩二シェフがご飯입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한국에오게된계기는제가사실은2008년도부터호주에나갔었어요시드니에호주에나갔었던이유도저는외국에서제가게를하고싶다가사실은제가그때당시에이제목표였어요그렇기때문에한국인와이프만나게돼서와이프나라인이제한국에가보고스시를좀해볼까라는생각을해서한국에들어오게됐습니다평소보다화장좀진한것같은데
1: 안했습니다
2: 확실해
3: 코셰프님은진짜되게부지런하신것같아요이제본인가게를이렇게내시고되게많은지점들이있는데진짜하나하나다관리를하시니까그것도대단하신데이제저희셰프님이유튜브도하시거든요또이제쉬는날마다항상촬영을하시고뭐항상미팅이있으시고제가봤을때는쉬는시간이없으신것같아요그리고따님이계신데따님이얘기하실때되게행복해보시거든요그되게아집에서도되게잘하시는구나아니일을이렇게하시는데어떻게따님이랑같이노시고사이도되게좋으시고하지진짜정성을다하고계시구나일이나가정이나어느하나소홀하지않고되게멋있는것같아요

0: 내가 이제 스시 거지 오라고 해서 왔지만 네. 이제 여기 스시 거지 오니까 좀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마음가짐이라든지?
1: 처음에 오라고 하셨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0: 그렇지.
1: 나 여기가 이제 셰프님이 운영하는 본점이다 보니까 뭔가 해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그리고 제가 아직 모자란데 여기 올라왔다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0: 그래요?
1: 처음에 좀 많이 갈팡질팡했어요, 솔직히.
0: 아, 그랬어?
1: 내가 가도 되나? 배울 게 많잖아요, 솔직히.
0: 그렇지?
1: 여기 같은, 그렇지? 엄청 많으니까 그냥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냥 마음먹고 왔던 것 같아요. 스시를 처음 잡게 된 기간이 이제 뒷주방일을 1년 2개월 정도 하고 이제 셰프님이 갑자기 스시 지어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지 모르겠지만 네! 했어요. 그게 또 제 인생을 좌우되는 그런 말이었죠. 네! 하고 그때 이후로 계속 스시 연습을 하고.
0: 선진 셰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하고 나이가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처음에는 딸 같은 후배였는데 요리도 아예 애초부터 시켰을 때부터 제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피드백이 잘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위험하겠다, 제 자리를 빼서 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점점 들더라고요.
1: 그 샤리가 남아요, 항상. 남으면은 쉬는 시간에 계속 지어봐요. 이게 또 지는 게 힘들어요. 물이 없으면은 손에 묻고 너무 많으면은 밥이 부서지고. 그래서 막 지어보다 안 되니까 이제 선배님들한테 제 샤리 좀 지어주세요 하고 그 모양 그대로 랩을 싸요. 싸서 이제 집 갈 때 이 동작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샤리가 있는 그 모양 그대로.

0: 현진 셰프님.
1: 네.
0: 오늘 네가 막아나야 한다며?
1: 네, 저 오랜만에 네.
0: 그래?
1: 네. 해보려고요.
0: 뭐 할 수 있어?
1: 해야죠.
0: 뭐 그때는 평소에 안 하잖아. 왜 오늘 갑자기?
1: 아, 평소에 집에서 해요. 조금씩.
0: 집에서 하는 척게 하네.
1: 스탠미를 요즘 잘 안 만들어요.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코오직에 다시 오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모든 게 셰프님들이 잘해주셨어요. 되게 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감사해서 이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0: 그래요? 네,
1: 여기 온 김에 그래도 이렇게 다들 고생하시는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좀 샀는데.
0: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예요?
1: 오늘 소갈비찜 하려고.
0: 소갈비찜. 네. 왜?
1: 그 사연이 있긴 해요, 조금. 이제 이 음식은 저에게 되게 추억이 있는 음식이에요.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가끔 이렇게 진주에 내려가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갈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갈비찜 먹고 싶어. 그래서 항상 내려갈 때마다 갈비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비찜을 해보면 어떨까? 자, 이게 핏물을 빼놨어요, 2시간 동안.
0: 2시간 동안?
1: 네, 빼놨어요. 빼놔서 얘를 이제 살짝 데쳐야 돼요.
0: 네.
1: 피 때문에, 피랑 이 그 뼈에 나오는 가루 때문에 살짝 데쳐야 돼가지고 뒤로 한번.
0: 알겠습니다. 데쳐주십시오. 네.

0: 마카나이인데 오늘 집밥처럼 해주겠다.
1: 그렇죠.
2: 아, 좋네요.
0: 근데 보니까 좀 약간 토롱 성분이 이제 나오네요.
1: 네, 이제 수수 나와요. 안에. 아, 네.
0: 보통 갈비찜은 언제 먹어요?
1: 갈비찜 저는 일단 생일 때.
0: 생일 때. 너 어제 생일이었잖아.
1: 엊그제 생일이었어.
0: 4월 7일 생일이잖아.
1: 네, 네 맞습니다. 오. 이제 끄고 빼겠습니다.
0: 오케이. 그냥 한번 볼게요. 조심해. 조심해.
1: 아, 저 힘 셉니다.
0: 힘 문제 말고.
1: 야채.
0: 야채 성질.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좀 많이 요리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1: 거? 오, 옆에서?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요.
0: 그래요?
1: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버지 생신상을 제가 다 차렸어요.
0: 그래요? 다?
1: 네. 미역국에다가 잡채에다가 그 조기라고 생선, 네, 생선 굽고 이제 제가 요리를 본격적으로 뭐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가족들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옆에서 뭐 칭찬하면은 다들 좋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아,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딱 가족들.
0: 오케이. 양파로 소스를 만든다.
1: 네, 양파랑 배.
0: 내가 그거 하고 있는 동안 이거 껍데기를 빼고 있을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지? 네. 이런 거 하나라도 해놓으면.
1: 역시 셰프님.
0: 아닙니다.
1: 시간을 되게 잘 쓰시네요.
0: 그럼요. 근데 언니가 있었지?
1: 언니가 있었지.
0: 세 자매지?
1: 맞아요.
0: 그지? 그치? 지금 막내 딸이 아니었어?
1: 막내입니다, 저 셋째 딸.
0: 그렇죠? 네. 그래도 하여튼 언니가 두 명 있고.
1: 네, 언니 두 명.
0: 누가 제일 예뻐요?
1: 언니들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이쁘다고 할게요, 그냥. 욕 먹더라도.
0: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양파 커크는데 괜찮아요?
1: 죄송해요, 말하느라고 까먹었어요.
0: 사실은 사과도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갔던 거 좀 컸어.
1: 그래요? 근데
0: 괜찮습니다.
1: 얘가 좋아서.
0: 오케이.
1: 여기 살짝 물을 조금 넣을까?
0: 물.
1: 정수.
0: 제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셰프님, 물 왔습니다. 정수기 물.
1: 감사합니다.
0: 서울 자연수.

0: 봐, 내가 말했잖아. 아까 맨 처음에 그래요. 들어갔던 폐가 크다고. 안 거리잖아.
1: 갈비찜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당탕탕 했잖아요. 뭐 믹서기도 안 되고 뭐 셰프님 옆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긴장됐어요.
2: 역시 최고 최고.
0: 선진아, 네. 내가 너 만나고 나서 지나면 몇 년 됐어?
2: 5년 됐어.
0: 내가 지금 이런 늘어졌잖아. 네. 내가 너한테 해줬던 일 중에 지금 제일 잘했지.
2: 아니에요.
0: 선진 셰프가 요리 잘하지만, 근데 네. 또 어머님 해주시는 요리 먹고 싶을 때는 어떨 때예요?
2: 항상 먹고 싶긴 하죠.
0: 항상.
2: 네, 왜냐면 제가 이제 20년을 엄마 음식만 먹었는데. 이제 올라와서 맨날 배달 음식만 먹다 보니까 항상 뭐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긴 하죠.
0: 그렇긴 하죠.
2: 그렇죠.
0: 요리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알잖아. 남의 해주는 밥.
2: 밥 제일 맛있어.
0: 자기가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많이 하죠.
2: 그렇죠. 아. 셰프님도 일본에서 이제 한국이랑 호주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국 오셔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0: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올 때는 이미 와이프랑 결혼해서 들어왔으니까 외롭다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이제 한국어 또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거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때부터 진짜 거의 1년 동안은 매일매일 단어 공부 계속. 일 끝나잖아요. 끝나면 뭐 10시, 10시 반이잖아. 그때부터 1시간, 1시간 반. 그냥 커피숍에서 단어, 계속 단어. 10개씩.
2: 한국어
0: 단어 조금 배웠더니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읽을 수는 있잖아 한국어. 그래서 점점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인 것 같게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은 집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2: 양념?
0: 이거 완전 준비가 안돼 있네. 필요한 거 딱 가져와. 한 번에.

0: 나중에 되면 이게 슈슈슈슈슈슈 될 거잖아. 네. 그때부터 몇 분 정도?
1: 그때부터 한 20분 정도.
0: 그때부터 20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거 가루비찜 네. 준비했으니까 저는 이제 맛있 거 크물.
1: 네,
0: 장극 같은 거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다에서 제가 바로 준비할게요.
1: 알겠습니다.
0: 오늘 장극은 제로들은 이제 연어의 머리나 뼈 그리고 꽃게를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사이즈별로 이제 잘라주시고요.
1: 제 스시집에서 처음 아르바이트했을 때 어떠셨어요?
0: 너무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0: 그러니까 뭐가 재미있었냐면 막 그때는 이제 알바라서 약간 재미있는 부분만 약간 조금씩 조금씩 맛보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 튀김도 해봤고 이제 노미 같은 것도 오롯이도 해봤고 하는데 그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랑 좀 잘 맞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 길로 쭉 오신 거예요?
0: 그 길로 쭉 온 거예요. 네. 와봤더니 한국까지 와버렸어요. 네. 손진 셰프는
1: 네.
0: 스시 하는 게 재밌으세요?
1: 스시 하는 거 재밌죠.
0: 왜 재밌죠?
1: 이게 아무리 해봤자 계속 배울 게 생기더라고요. 앞에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복잡하고 다양하고 엄청 많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배우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거 아세요? 처음에 만내 때랑 네. 3년째랑 5년째랑 10년째랑 보이는 포인트가 달라. 근데 홀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왜 사장님 홀을 네. 시키지? 나는 열이 별로 왔는데. 근데 지금 와면 홀에서 일하는 중요성이 이제 이해가죠?
1: 엄청 중요해.
0: 그게 안 하면 사실 거기까지도 맞아요. 못 나오지 않겠어요?
1: 홀 업무라는 게 이제 손님분들에 대한 서비스? 뭐 음식 서빙하고 뭐 치워드리고 뭐 원하는 거 이렇게 가져다 드리고 눈치껏 뭐 휴지나 뭐 원하는 거 옷이나 이런 것도 다 받아주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셰프님이 그런 걸 다 보세요.
0: 눈치가 빠른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서운 선배님한테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 편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일을 배우기에는 좋은 환경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조금 뭐랄까요 긴장감 주려고 그런 교육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방 쪽에 들어와 주십시오.

0: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이제 언니랑 같이 살긴 하지만 언니 보는 시간보다 이게 셰프님들 보는 시간이 많아요. 가족이나 뭐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셰프님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1: 가족 같지는 하죠. 아, 근데 네. 또 저는 사실은 사장이잖아요. 가족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 가족만큼 뭐 어떨 때는 가족 이상의 사실은 후배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공하냐까지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그 평소에 잘하고 있다 뭐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뭐 누구보다 한 명 한 명을 잘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과연 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멤버들도 과연 10년 후도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을까? 만에 하나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친구한테는 그것은 큰 성공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 밑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뭐 본인이 가게를 하든 실장을 하든 앞다에 나아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저는 누구보다 더 보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0: 제가 이제 갈비찜을 만들면서 자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마음으로 일단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정성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0: 자, 오늘은 손지 셰프가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가르비찜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 잘 먹겠습니다. 이 양념 맛이 괜찮네.
1: 양념
0: 안 달아서.
1: 감사합니다. 고기가 좀.
0: 부장님 어떠십니까? 가르비찜.
2: 엄마가 생각납니다. 에?
3: 그 이제 선진 셰프도 진주 사람이거든요. 경남 진주 사람인데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모님이 그 함양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맛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딱 먹었을 때 아 어릴 때 먹는 맛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잘 먹었습니다.
1: 선진 셰프님 어머니는 요리 정말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4: 사실 갈비찜이 한국에서 다른 일반인들도 잘 못 먹는 음식이니까 명절 때 먹었던 맛이 나서 되게 좋았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난 것 같습니다.
5: 같이 식사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사실 요즘 직원식을 제가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먹은 밥처럼 맛있게 해야겠다라고 자극이 좀 많이 되기도 하고 오늘 식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0: 근데 오늘은 선진 셰프가 저희에게 해주셨던 가르비찜은 진짜 집밥 같은 느낌이 났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인 엄마, 어머님은 저한테는 안 계시지만 일본인 어머님이시지만 진짜 한국에서 먹을 수 있었던 어머님의 손맛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나에게도 집밥 같았던 가르비찜. 자, 선진 셰프님 평소에 너무 고생해서 얼마 전에 생일이기도 하고 케이크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오늘의 스탠밀은 약간 직원 식사라기보다 패밀리 밀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일단 함께 일하는 셰프님들이 이제 하루에 저희가 12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하루 종일 보잖아요. 진짜 오래 보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진짜 가족 같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의지되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랑 먹는 것처럼 명절 때 막 왁자지껄하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제 힘든 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저는 좋았어요. 좋아요. 화목한 것 같고 되게 분위기가 좋으면 또 오래 가잖아요. 진짜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오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여기 노동리입니다. 노동 1, 2, 1반. 고향이 아까 저 학교 앞에 바로 첫 집이 저희 집입니다. 예, 예.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냥 내과로, 학교 앞 내과로 그 생각하고 부르고 그랬어요. 거의 여름에는 학교 생활도 여기서 반을 했고, 선생님이 점심 먹으면 여기 나와서 소위 말하는 야외 수업을 여기 저 앞에 보이는 자갈밭에서 거기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빨 닦는 것도 여기서 잘 닦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또 학교 끝나고도 거의 겨울에 와서 더우니까 그때 뭐 여기 전기가 없었어요.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겨울에서 놀 수밖에 없었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겨울에는 뭐 겨울대로 또 그런 또 약간 추억이 있죠. 고기도 잡고 겨울에도. 이제 11월 달쯤 초 되면 얼음이 살짝 얼기 전에 그럼 겨울에 그 장화 신고 들어가서 우리보다 좀 선배 되신 분들이 그 한마라고 있어요. 한마. 한마하고 도끼 갖고 와서 그 돌을 치면은 고기가 기절해서 나와요. 그럼 그걸 우리가 밑에서 이제 건져가지고 이제 배를, 찬물에 배를 따가지고 그걸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구워먹고 매운탕을 끓여먹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는 뭐 추운 것도 모르고 잡아가지고 그 끓여먹을 도구가 없으니까 겨울에는. 그러니까 이제 옥수수 그 대를 걷어다가 거기다 구워먹고 그랬어요. 고기를. 그 내장을 빼고 친구들끼리 앉아서 그 구워먹는 그 쏠쏠한 재미. 그다고 고기를 많이 잡지 못하고 좀 몇 마리씩 잡아서 그게 한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스레트판이 매번 먹을 때마다 스레트판을 갖다 놨기 때문에 스레트가 있었어요. 그거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 그다음에 어른들이 그 매운탕이나 그 끓여 드시기 위해서 여름에 그 뭐 닭을 끓여 드시기 위해서 솥을 두 개를 걸어놓은 게 있어요. 해년 거기 걸어져 있어요. 그 겨울 되면 걸어가고 봄 되면 갖다 설치하고 그래서 그게 있어갖고 거기서 우리가 뭐 국수도 좀 끓여 먹고 된장국수도 끓여 먹고 그리고 겨울도 지내고 여름도 그렇고 지내고 그랬죠.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된장을 그냥 그릇에다가 퍼갖고 와서 그걸 끓이고 그걸 먹고 그랬죠. 그 지금 같이 뭐 일회용 그릇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게에다가 각자 그릇 몇 명이 몇 명 싸갖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갖고 와서 끓여 먹고 그랬죠. 나 저기 그때는 대나무 채반 벨 따갖고 대나무 채반을 걸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무슨 바구니나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채반. 대나무 채반이나 그런 거하고 또 저기 그 아시겠지만 옛날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 깨지면 던져버리면 그만이니까 그 바가지 갖고 깨지면 또 떼면 불로 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써야지 특별한 뭐 기구는 가지고 댕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젓가락도 나무 뭐 많으니까 잘라가지고 그냥 쓰고 그랬죠. 젓가락이라고 뭐 별도로 갖고 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다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우리도 다 그럴 거 안 했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댕기면서 이제 우리 선배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가 되고 이제 놀러 가자 그러면 이제 그 국수나 그다음에 그 국수 부스레기 국수 그전에는 지금처럼 국수를 이거 뭐 어떤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국수 공장이 있었어 하천에. 국수공장에서 뭐 매끈 사면 그 찌꺼러기 남는 거 그거 우리가 사갖고 와서 싸게 사갖고 와서 여기서 그 고기 넣고 끓여서 먹으면 아마 그거는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 먹어보는 동네가 또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한번 끓여 먹기 시작해서 자주 이제 그게 돈이 생기면 제일 싼 게 그거니까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그 계란 나서 한두 개 팔면은 그거 국수 사오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다 소비하고 들어가지. 집에 가서 뭐 별도로 가족끼리 먹겠다 그런 건 없었고, 우리는 우리끼리 나오니까, 목적이 우리끼리 나왔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몰래 끓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우리 학생들끼리 소비하고, 또 이제 동네 다 모여서 노인네들하고 같이 모여서 먹을 때는 같이 또 끓여서, 크게 끓여, 큰 솥에 끓여서 같이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여기 그전 육고기 먹을 형편들이 다 안 됐잖아요. 농사 짓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개울고기는 언제든지 잡으면 먹을 수 있고 동네가 또 한 10대면 20명이 모여도 잔치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먹고 그랬죠. 애들도 같이.
1: 주로 메기, 큰 거는 메기. 그다음에 저기 그때 우리는 뭐라 하면 꺽지. 예, 그다음에 누치. 그다음에 이제 그걸 뭐라 그래. 부러지. 부러지 이런 거라면 돼. 송사리, 피리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그 노동대교 가면 약간 깊은 데 우리 한 길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면 메기들이 이렇게 까맣게 바위하고 같이 붙어 있다고. 이제 그거 이제 손으로도 잡고 장갑 끼고 그다음에 이제 작살로도 찔러가지고 뭐 작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살만 갖고 와서 찔러가지고 꺼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대여섯 마리면 끓여도 많잖아요. 메기가 크기 때문에. 내가 통발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삼태기를 만들어요. 삼태기를 만들어갖고 실개천에다가 돌로 친구들끼리 돌을 그르륵 쌓았고 삼각형으로 만들었고 삼태기를 딱 걸어놓는다고. 그러면 밤새 그 고기가 떠서 내려오는데 힘이 떠 떠서 죽은 것들 건지면 그걸로 이제 끓여 먹고 그랬죠. 근데 그건 큰 고기는 안 걸리고 작은 고기들 송사리 뭐 피레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족대로 비 오고 요렇고 비 좀 오고 나면 그 여가리서 강 여가리 그 내과 여가리서 둘이서 이제 족대로 몰아가지고 그게 제일 재밌죠. 응? 뭐를 헐빡 젖어가지고 고기가 많이 잡히면 재밌고 매운탕을 저희 된장하고 고추장 각 반만 가져가서 그다음에 파 집에 가져가서 끓여가지고 푹 끓이면 그게 죽이 되는 거고 고기 이제 푹 끓이다 보면 잘못 끓이면 푹 끓어져 삶아지는데 매운탕을 끓이는데 끓이다 보면 뭐 다른 짓 하다가 고기 더 잡으러 들어갔다 나오면 푹 끓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지금은 무슨 망 같은 거 있지만 옛날에 망 없으니까 집에 엄마가 그 쌀 조리 대나무 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그 뼈만 사사사 하고 옆에 던지고 그거 이제 거기다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붉은 빛깔은 안 들어요. 된장 빛깔이 많이 나더라고요.
2: 잡곡이 쓸 때도 있지만은 언젠가부터 이렇게 붕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힘을 돋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힘센 놈으로, 파워풀한 놈으로 제가 제시합니다. 제 어부가 갖다 줍니다. 소양호하고 팔호호에서 그분한테 집화가 되죠. 그러면 그분은 원하는 만큼의 물고기를 갖다 저한테 줍니다. 거기서 잡아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제거한 후 저한테 가져오죠. 물에다가 그 전날 담가 놓습니다. 담가 놓고 이렇듯이 핏물을 제거하는 거죠. 비린맛의 결정이 핏물에 있거든요. 핏물을 말끔하게 제거해 주죠. 그래서 이 끓이고 난 다음에 아침에 보면은 묵처럼 흔들흔들해요. 뼈하고 비닐하고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발려내고 벗겨 먹어요. 과연 음식을 그렇게 벗겨내고 정제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한 번은 4시간 정도 끓이고요. 그 다음에 한 2시간을 더 끓이고요. 그 다음에 맷돌기계에서 갈려져 나왔을 때 다시 음식으로 되기까지 대략 1시간은 소요됩니다.

고추장, 된장, 마늘, 허브 뭐 요 정도. 비율로 보면은 고추장이 조금 더 들어가는 편이에요, 된장보다. 근데 맛에 받쳐지는 것은 된장 베이스가 조금 더 드러나는 편이라고 보면 돼요.

강원도 춘천입니다. 주변에 성했던 음식점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지나치면서 그것이 눈에 밟혀요. 한때는 그렇게 저도 찾아가고 성업했던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일이 좋을 때, 일이 자기 몸에 맞고 내가 참 이 일을 나한테 걸맞는 일이다.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다. 이런 생각처럼 일을 임하게 되면은 바빠도 제 일이고 한가해도 저의 일이고 있었지요. 옛말에 스승 잡아먹는 게 제자라고 했던가요? 한수는 배웠어요. 아, 그때 방식은 정말 배고팠던 시절쯤에 좀 어울릴 만한 극소박했어요. 극소박했는데 저 자신은 개발을 시켰죠. 그들은 뼈와 살이 다 붙어있는 걸로 음식을 했고 저는 분쇄를 해서 갈아서 걸러서 만든 음식이죠. 양념은 매우 유사하고요. 아울러 제가 맷돌 기계를 쓴다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양념류야 어피스트마저 거기에 제가 좀 아이디어를 넣었다는 뭐 허브 같은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독창적이라 생각합니다. 독창적이다. 소박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나름 긴 시간을 조금 요하는 시간이면서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자신의 몸에 맞아줄 때는 약이 되는 음식이다.

치그 치 저기 있잖아 저기 뭐 이 저기 저기 가면 이런 데가 파면 마사가 있잖아 파기 좋은데 이렇게 언덕하기 있잖아 이런 데가 파야지 현재는 힘이 들어 못 파요 그 땅속에 한 줄씩 들어가도 있어요 못 파니까 이런 언덕 이런 언덕하기 있어요 그런데 치기백이면 파게 되면 이 뿌리가 밑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들어갔거든 그렇게 캐기 좋고 그래서 그렇게 캐는 거래요 그. 가을에도 캐고 봄에도 캐고 있지 이런 봄에 근데 겨울엔 얼어서 잘 못 파지요 사과하고 과일하고 그거 있으면 돼 조그만 사과하고 지금 여러 가지래요 이제 그 땅에 지지 잘라서 검은 거 있고 또 저기 뭐야 누르한 것도 있고 그게 두 가지인데 예. 그게 원래는 그 뭐야 검은 흙이 있는 거 치기 좋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 내가 볼 땐 그래 나도 그 저기 옛날에 치기 좀 파봤는데 이제 마사흙 그런 데 가면 이 저 장따지 모양이라고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게 진짜고 그 지들게 나가 그건 갈기 얼마 안 나와요 예. 근데 두 가지래 분대치기 있고 가루치기 있고 근데 분대 많은 건 치기 좀 덜 나오고 분대 없는 거 가루치기는 그 가루가 많이 나와요 그땐 뭐야 돈벌이 조금 더긴 더더라고요 파니까 떡도 해먹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먹었지 뭐 여러 가지로 그 아주 그냥 저기 말려가지고 그냥 찌가지고 이 저기 방다 찌가지고서 저 채다 쳐가지고 가루

0: 그 가루죠. 그 입에다 이렇게 넣으면 다 술집 다 녹아요. 그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술책이를 해서 그걸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것도
1: 칡떡인데 이렇게 송편하는 건 떡이라 그러지만 이건 칡반대기라 그래. 이거 콩가루 무치는 거는 삶아서 건지는 거는 칡반대기. 칡떡이 재료 바로 이거 이거를 두드려서 빻아서 물에다 담궈서 앙금을 낼고서 버리고 앙금만 이렇게 말려서 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질기지 아주 녹말이랬어. 감자 녹말, 도토리 녹말, 이거 칡 녹말. 그래도 제일 드시는 건 이게요. 이건 기운, 곰처럼 기운이 씨야만 할 수 있지 약한 사람은 못 돼. 아 그러니까 돈도 벌려고 하지만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하려고 했어. 이거 잘라서 뭐 톱으로 자르든 뭐 도끼로 자르든 잘라서 놓고 이런 판에다가 놓고서 얌쪽에서 이런 여기다 자르한 매 떡매 이렇게 생긴 걸로 이렇게 얌쪽에서 치는 거예요. 그래 보드랍게 치면 가루가 더 많이 나오지. 그 치면 치기 옷이 버려 싹. 옛날에 그 광목 옷 이런 그러면 침물이 들어가서 아주 저 얼룩덜룩하게 아직 밀어난 사람들이라고 곰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보통 사람은 못해. 우리 영감님이 저 산에 가서 파가지고 물로 떠내려 보았는데 돼지만큼 큰 돼지만큼에 이렇게 큰 게. 근데 그게 한 발 반이 나왔대. 하루 종일은 며칠을 줘. 하루를 종일 쳐도 빠는 거 하고 그러면 며칠 한 5, 6센 있어야 돼. 5일은 있어야 돼. 이렇게 빨고 또 빨고 물을 자주 갈아서 가라앉으면 또 시커먼 아주 먹물이잖아. 그러니까 그 물을 다 빼야 돼. 그때는 물이 없으니 여다가 했어. 저 우물물에 가서 물동이를 여다가 하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 물을 버리고 또 이렇게 그 때가 또 검은 때가 있어. 이게 가루가 부서진 거 껍질이 그것도 이렇게 띄워가지고 또 이렇게 수저로 싹 긁어내고 이제 그리고 5일씩 물어야 돼. 그래가지고 가루를 만들자면 10일은 걸리네. 햇빛에 다시 말려주기. 이틀 바짝 말려야 돼. 그것도 잘 말려야 돼. 다 이렇게 부시지. 동글동글한 게 있어도 다 거기서 부셔가지고 이렇게 치지. 그러면 이렇게 뽀드득 소리가 나지. 방법은 그냥 물만 끓여. 그리고 이 가루에다 넣고선 소금 넣고 반죽 쳐서 빚어서 반대기 해가지고 물에다 끓여서 콩가루 묻히는 거지. 우리 친정 할머니 어머니가 다 그렇게. 그래서 옆눈으로 배웠어도 잘해서. 거기서 다 옆에서 심부름해 우리 다 배웠지. 우리 친정 할 생각은 어머니 생각이라. 작업을 했어 이만큼. 작 물이 아주 퍽 끓여야 돼. 100도 끓여 넘어 끓여야 돼 아주.

서면숭 촌니. 우리는 식구가 우리 친정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셋이서 억쪽까지 쇠도 키우고 못한 일 없어 이렇게 손이 구부러졌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서 논 사고 밭 사고 이러는데 아들 하나 남으면 또 논 하나 사고 또 아들 하나 남으면 논 밭 사고 이랬어. 먹는 게 꽤 있었는데도 그 돈이 안 되더라고. 그래 여보 가면 떡 장사를 했겠노. 살기 힘드니까 떡을 저 의지에 나가서 관광지에 나가서 팔았어. 오색이도 나가 팔고 오색이 이고 당기면 이놈을 넘어가서 망령고개라는데 넘어가가지고 아무 차고 손을 흔들어서 안길 타가지고 불쌍해서 태워주는지 원 그래서 태워줘서 가서 사람마다 쫓아다니면 떡 사라고. 인절미지 뭐 인절미. 그 칡 파는 거는 미련한 사람들이나 하지 가벼운 사람은 못해. 우리 저 양반은 이 동네에서도 칡 안 파도 그 전에 안 해봤어도 우리 친정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다 칡은 팔아 댕겼어도 저 양반은 저기 고성에서 왔는데 여기 와서 살기 힘드니까 칡을 팠는데 칡은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요. 자꾸 들어가면 커. 들어갈수록 커.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돼지만큼씩 해. 그러니까 그걸 파느라니 얼마나 곰처럼 일했겠니. 그래가지고 물에다 띄워가지고 왔더라니까 우리 영감님이 저 개울에 저 꼭대기 가서 파가지고 짊어질 수 없으니까 물에다 떠내고 보냈어.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건져다가 가져왔는데 저 개울에서 씻는데 돼지 같아 이렇게 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저거지. 지구같이 그것도 다 직분대를 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걸 내가 무슨 걸 버무려가지고 가루를 좀 섞어가지고는 그냥 쓴데 그러면 쌉싸름한 게 이렇게 맛이 이렇게 설핀 게 그저 돼지 쇠나 먹는 거요. 그건 그런 것도 먹었어요. 분대라 그게 분대라 그래. 묵둑에서 먹고 이렇게 전도 붙이고 직전 아주 꺼풀이 이게 얇은 게 아주 맛있어. 카락카락한 게 아주 맛있어. 그전에는 그냥 단지에다 놓고 놔뒀지. 햇빛 안 드는 창고에다 갖다 놓았지. 별미도 먹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도 쌀이 없으니까 그것도 먹기도 하고 그랬지. 물을 끓을 때 물이 100도를 끓는 걸 얼른 그렇게 보야지. 시커한데 그러면 안 돼. 그 손질하는 거는 이제 남자분들이 하지. 치는 것도 남자들이 쳐야지. 빨아주는 것도 좀 해야지 하지. 그걸 다 어떻게 혼자 하지. 여자들만. 여자들은 이제 물 딸고 내가 또 하는 거구나. 떡은 말고는 여자들이 해야지. 그 칡에 가루가 많은 거는 암칡이라 그러고 가루가 없는 수칡이야.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는 칡 팔아 가면은 어떻게 칡을 잘 보는지 어쩐지 꼭 가루가 잘 들어가는 것만 그렇게 파더래. 그래 파고 근데 우리 삼촌들은 둘은 가면 그 수칡만 파고 들어가잖아. 그래. 그런데 우리 친정 할머니가 그 큰아들은 큰아들이 할 때는 하얀 쌀밥을 싸서 주고 작은 아들들 막내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그냥 보리밥만 싸줬대.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이북에다 보낸 아들들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 그때 똑같이 해줬더라면은 이렇게 마음에 걸리지 않을 텐데 그렇게 암칡만 파오는 큰아들은 쌀밥만 이렇게 싸서 주고 작은 아들은 그 보리밥만 싸줘서 그게 걸려서 이제 이북에 삼파선이 맥히니까 그렇게 걸려서 울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울어.

0: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0: 이거 갯벌 바지락이에요.
2: 예, 갯벌 바지락이에요.
3: 뚱뚱하고 맛있어요.
1: 시원해요.
4: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0: 이렇게.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당진.
5: 오, 안녕하세요.
0: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Wow.
5: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5: 지금 제철이죠?
1: 네, 제철이에요.
5: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1: 여기서는 실치.
5: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5: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아, 그러면 이거 1kg
1: 많이 드릴 거야.
5: 이 정도? Oh,
4: yes.
5: 아, 퍼펙트 포장.
1: 감사합니다,
5: 사장님.
1: 맛있게 드세요.
5: 잘 파세요.
1: 네.
2: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4: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0: 이거 갯벌 바지락이에요.
2: 갯벌 바지락.
0: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3: 뚱뚱하고
0: 맛있어요.
3: 시원해요.
5: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2: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0: 술찜? 아, 그런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잡는 중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2: 여기도 있어요.
0: 진짜?
2: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0: 여기에서 뭐라고요?
2: 신평이라는 데 있는데요.
0: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2: 1kg
0: 만 원.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2: 3kg요?
0: 3kg!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2: 많이.
4: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2: 너무 높게 드렸어요.
0: 예. 진짜 기대돼요.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파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5: 와, 두릅이죠?
2: 네, 두릅.
5: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당진의 제철 식품.
2: 냉이도 있지만 이런 민들레도 있고요.
5: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2: 겉절이?
5: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돼. 이것도. 감사합니다.
4: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2: 요즘 봄이라 네. 제철이죠. 나물이 많이 나와요.
4: Let's go to 신.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여기
6: 네, 일단
5: 그 당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6: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5: 야, 신기하다.
6: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5: 체험? 네. 그 직접
6: 걱정은
5: 이어 해볼 수 있는 거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2: 찹쌀이에요.
1: 찹쌀 아 그거 맞아요. 당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이거 해나루 쌀이에요.
2: 예,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돼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1: 네, 하얀 쌀이에요.
2: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1: 아, 쌀로 만드는 누룩? 네. 아, 왜냐면 원래 밀으로 만드는 거죠.
2: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1: 아, 아 이거?
2: 네.
1: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2: 두 가지 들어갑니다.
1: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2: 네,
1: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2: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1: 아, 이거 1:1이에요.
2: 1: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1: 650? 재서 바로 하.
2: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1: 맞다! 연잎!
2: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1: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2: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1: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2: 네,
1: that. 예, 한번.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2: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1: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2: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져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예요.
1: 14?
2: 네.
1: 오.
2: 한번 짜보시겠어요?
1: 오! 네. 바로.
2: 네. 이렇게.
1: 슈퍼 프레쉬 막걸리. 아, 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2: 네,
1: 맞아요.
2: 맞습니다.
1: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의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2: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이네.
1: 네.
2: 두루.
1: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2: 네.
1: 그리고 바지락, 딴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2: 서해바다.
1: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2: 그것도 괜찮죠.
1: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네,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소, 이거 입가심.
2: 좋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드릴게요.
2: 예.
1: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yes, yes, yes. Perfect. Perfect, right?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두릅,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is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맛봅시다.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1: 아, 저는 소금 한우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이짠 맛이
1: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네. 오, 조금 더 이제 하고, 바지락.
2: 네, 바지락 하고.
0: 이거 자, wait a moment. 오, 예. 감칠맛, 단맛, 살짝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 해야 돼요.
2: 네.
0: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2: 오.
0: 네, 생각보다
2: 커요.
0: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네.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0: 그리고 이렇게 조금 찍고

0: 맛있어요. 아. 이거?
1: 이것도 살짝 쌉싸래요, 맞죠?
0: 네, 네.
1: 그 쌉싸란 맛, 입안에 있는 쌉싸란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0: 막걸리. 막걸리.
1: 예.
2: 오.
1: 예. 오. 오. 예.
2: 아, 뭘 의도하는지 아, 알겠어요.
1: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 너무 좋아요.
0: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1: 이거 진짜 딴진바다 딴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0: 무슨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2: 민들레.
1: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네. 온 민들레 아. 야생. 에? 플러스 딴진의 대표. 바다에서 아. 온 거 뭔가요?
2: 알 것 같아요.
1: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1: 예, 정답.
2: 어. 시철이에요, 지금.
1: 아, 예. 하나 드셔보세요.
2: 네, 먹어보고 있습니다.
0: 어, 이게
1: 이거 다 이거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예요.
1: 예,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1: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2: 그 모양이 꽃게 과자 같은.
1: 예, 예, 맞아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1: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돼. 어, 감사합니다.
2: 네. 자.
1: 예. 좋아요.
2: 예.
1: 인정 나봉.
2: 너무 신기해요.
1: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2: Oh, 진짜 잘 어울려요.
1: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0: 여러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완전히 푸릇푸릇해진 이 계절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 경치가 유독 더 멋진 것 같아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이 건물들이 진짜 아름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여기서 공부하면 뭔가 캠퍼스의 낭만도 막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인생의 방향을 통일 분야로 확 틀어버린 그런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고 합니다. 어디 계실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여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 강사 오윤정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1: 예.
0: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1: 말 그대로 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분들 신청을 해주시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네, 통일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0: 아,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 강사 활동을 하게 됐어요?
1: 제가 2010년에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교육관에서 네. 한 달간 열심히 교육받고 또 강사로 선발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이제 16년 차 된 것 같아요.
0: 네. 아, 진짜요? 네. 처음 강단에 섰던 그날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1: 아, 네, 너무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네. 네. 처음 학교에 수업을 갔던 날이다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떨리기도 하고, 통일이라는 주제가 워낙 또 가볍지 않은 주제이다 보니 네. 좀 책임감도 많이 느껴져서 정말 생생히 기억나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태워다 주셨어요. 강의 현장에. 네.
0: 첫 수업 대상은 몇 학년이었어요?
1: 3학년이었습니다.
0: 아, 네. 3학년이요?
1: 네.
0: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네. 분위기를 집중시키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학년별로 그 눈높이 교육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있을까요?
1: 저희 교육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북향민 강사님들이 반이세요. 그래서 북한이의 부분을 북향민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통일 문제 이해를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초등학생도 앉아있는데 저학년은 사실 통일, 분단 네.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뜻을 좀 더 이해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익히는 시간, 또 게임 같은 것도 같이 하면 아이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국제관계까지 들어가서 남북관계부터 모든 이제 주변국들의 관계까지도 좀 이야기를 하면서 현안에 좀 집중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와, 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저도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해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네. 게임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게임이라면 어떤 게임을 하면서
1: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네, 뭐 이거 외에도 말씀드릴 게 너무 많지만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는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한반도 보물찾기인데 박스님 보시기에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0: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 눈높이니까 뭐 먹을 거?
1: 먹을 거 있습니다.
0: 아, 예. 그래요?
1: 대한민국이 이제 네. 대표 음식이 전주 비빔밥이잖아요. 네. 이제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들 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북한의 대표 음식은 뭘까요?
0: 냉면?
1: 그렇죠. 평양냉면이요.
0: 이렇게
1: 네. 딱 대응해서 북한에 있는 보물과 대한민국에 있는 보물을 매칭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0: 아, 네.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는 방법인 것 같아요.
1: 네.
0: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정말 통일교육 역사상 가장 힌트친 게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혹시 자녀분이 계신가요?
1: 네,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강의를 시작을 해서 네. 지금 벌써 16년 차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자녀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죠.
0: 그럼 자녀분들도 통일과 뭐 평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1: 놀러 가더라도 네. 관련된 곳을 아무래도 더 가게 되는데 평화생태공원을 다녀왔어요. 북한이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북한을 직접 보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0: 가족분들의 시간도 그렇게 네. 네. 그럼 만약에 윤정님은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어떤 거를 가장 하고 싶으세요?
1: 그 질문을 학교 네. 현장에서도 사실 많이 듣거든요.
0: 아, 네.
1: 선생님 그러면 통일되면 선생님 이제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아니다. 통일을 되게 우리가 크고 막 먼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통일은 사실 선생님과 지금 옆에 계시는 북향민 강사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냥 남북한 사람이 함께 지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남북한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북한 분들에게 우리의 통일에 대해서 전달하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0: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완벽한 강사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완벽한 강사님께서도 혹시 고민거리가 요즘 있으신지요?
1: 네 있죠. 제가 두 아이 엄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첫째가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학년인 것 같아요. 너무 챙길 것도 많고 힘들고 학교를 보내기 전에 좀 자신 있었거든요. 저는 학교 현장을 늘 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막상 또 제가 학부모가 되니까 생각할 것도 많고 오히려 더 걱정이 많이 돼서 아이에게 너무 막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0: 그럼 이 기회를 빌려서 영상 편지를 보낸다면
1: 그런 기회를 네. 사랑하는 우리 채윤이, 로운이 엄마가 일하러 간다고 하면 항상 채윤이는 엄마 간식도 막 챙겨서 엄마 수업 전후에 꼭 뭐 챙겨서 먹고 막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지지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엄마 그리고 또 강사가 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0: 원래 부모 마음은 자식을 낳아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윤정님의 마음 부모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윤정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 딱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불러드릴게요.

저 노동신문 보세요. 노동신문 대체 6면 아닙니까? 노동신문 6면인데 1면과 2면은 주로 수령,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수령의 행동, 당리 지시, 이데올로기 문제 이런 것이 중심으로 1면, 2면을 대체로 가요. 주로 1면, 2면을 주로 봐요. 그 다음에 창거적으로 5면 내 그 경제적인 부분을 보죠. 그 보면은 북쪽의 정책 방향이 뭐라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그 김정은이의 보고서 같은 건 아주 정독거려요 나는. 또는 어머니 대회 무슨 대회 하는 걸 보면서 아 왜 할까? 그때 나오는 연설문이나 이걸 읽어보면 북쪽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 하는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행간을 읽어야 돼. 행간에는 북쪽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정책적인 무슨 애로 이런 게 많이. 지금 북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식량 문제 아닙니까? 식량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최근에는 밀 재배 문제가 나오고 있죠. 밀 재배하면 이모작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상승. 어떻게 이모작을 할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면은, 그래서 연구해 보면은, 가을에 이제 보리 같은 거 심고, 이게 봄에 추수하고, 여름에,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으면 이모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그런 거저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0: 북쪽에서 나오는 화보 같은 거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죠. 비료공장 같은 거 제쳐서 과자공장 나오는데 그게 전기가 들어가는 전선이, 여기 보면 전선 같은 거 밖에서 찍은 거 있거든. 이 전선이 들어갔다. 그걸 확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건 몇 킬로짜리다 알게 되죠. 기계가 비료공장이라면 이 정도의 규모겠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석관의 생활은 바로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연구자, 분석관일 때는 그 윗분에게 보고서를 내는 거죠. 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대통령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지만은 장관이 됐을 때는 그게 아니죠. 내 자신이 노동신문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단계는 없죠. 내 자신이 정책을 수립해야 되니까 정책 자료를 이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죠. 뭐 사용하는 법위가 달라지죠.
1: 종기가 없고 이제 잉크가 없고 종이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발음 부수가 작아요. 아침에 이제 독보를 한다든가 공공장소들을 한 부씩 이제 그 게시를 합니다. 지하철 같은 데 하면 꽤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2: 2011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노동신문을 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창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경에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칼라로 전환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2018년쯤 되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실 유로 돈을 내고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북한이 여러 가지 창들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이 이렇게 시대별로 북한도 현대적인 시각적 효과를 주면서 변화된 부분이구나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노동신문이라는 건 노동당의 기관지이기 때문에 노동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그 기본적인 교양자료, 사상 교양자료, 정책자료였는데 노동신문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용어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 인민, 민주주의, 민족, 평등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죠. 노동신문 읽으면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북쪽의 의도, 용어도 중재 봐야 되지만 그런 것도 봐야 된다.
3: When and how did South and North Korea come together through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explore the untold stories behind the moments when sports connected the two Koreas.

0: 둘이 남북한도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융합했던 경험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로 남북 공동 입장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1: 그렇죠.
2: 우리 동계올림픽 때도 오래 했었고요. 네. 그리고
3: 제일 먼저 했던 게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입니다. 그때 2000년 6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0: 근데 참 분위기가 좋았구나.
3: 최고였죠.
0: 네.
3: 자, 공동 입장을 했죠. 네. 선수단은 별도인데 입장을 같이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0: 네,
3: 이제 현지에서 이제 기술을 뽑은 거예요.
0: 예, 예.
3: 북한에서 남자, 한국에서 여자를 고르게 했는데 여자 농구의 정우순 선수인데 키가 186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딱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북한 선수단은 제일 키 큰 사람을 이제 찾는 거예요.
0: 아, 서로 키 대결이 있었구나.
3: 네. 근데 그 북한의 농구 배구가요. 출전을 못했어요.
0: 아.
3: 농구 배구에 큰 선수가 많잖아요.
0: 어, 네.
3: 근데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이 유도의 박정철 남자 감독이 178입니다.
0: 아, 그 중에서 제일 큰 분이었구나.
3: 네, 체격이 좋죠.
0: 네.
3: 나왔어요. 서로 지시를 받았어요. 그때 위칸을 잡으라.
0: 아. 네. 그럼 미묘한 신경전이 예. 기대했군요. 예.
3: 하여튼 그 장면이 너무나 네. 세계 사람들한테 큰 인상을 줬고요. 어,
1: 그렇죠.
3: 그때 시드니 그 주경기장에 모인 12만 관중이 전원 다 기립했습니다.
0: 아, 그다음 역사적인 순간이죠.
3: 예,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것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다. 오.
1: 근데 저는 그 현정화 선수하고 이분희 선수 그 단일팀
3: 예, 예.
1: 저는 그때는 진짜 저리저리한 그 찌릿찌릿한 감동이 있었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3: 그게 제가 그때 스포츠 기자 초창기 시절인데요.
1: 아, 예.
3: 1991년 4월 일본
1: 시바이
3: 세계 탁구 선수권.
1: 예, 예, 예.
3: 그때 중국 여자 탁구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세계 탁구는 2년마다 해요.
0: 네.
3: 2년마다 하는데 8회 연속 우승을 하고 있었어요.
1: 와.
3: 1973년에 대한민국이 중국을 꿇고 파라에브의 기적을 만들어요. 사상 처음으로 예, 구기종목 예. 세계선수권을 우승했어요. 그 73년 이후에 75년, 77, 79년 계속 중국이 우승해요. 8회 연속.
0: 아니 근데 2년마다 하면 거의 16년.
3: 16년이에요. 근데 지바 세계선수권에서 누가 있었냐면 마녀라고 불리는 덩야핑이 있었어요.
0: 네.
3: 농구를 치면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친다고 봤는데
0: 네.
3: 남한과 북한, 남북이 손을 잡고 3대2 세트스코어, 그러니까 극적으로
0: 이야.
3: 이긴 거예요.
0: 그때 사람들 감동이 엄청났어요.
3: 근데 여기가 특히 무대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
0: 아.
3: 그때 4,000명이 모여가지고요. 그때 국가가 뭐냐면 아리랑이었어요.
0: 오.
3: 우리가 아리랑이 이제 울려 퍼진 거예요. 우승팀 국가가.
0: 오,
3: 울려 퍼지니까 이 거륜민단 조총련계가 선수들 다 울었어요.
0: 드라마를 써도 그렇게 쓰면 좀 욕을
3: 그렇죠.
0: 것 같아요.
3: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3: 예, 영화로 만들었죠. 예. 코리아.
1: 예, 코리아.
3: 예.
0: 그런데 또 이게 다른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단일 팀이 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개개인의 선수들한테는 선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아, 되고 좀.
3: 자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게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때 너무 급작하게 급박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단일 팀이 몇 달 전에 된 게 아니고
0: 네.
3: 한두 달 전에 급조가 된 거예요.
0: 아, 예.
3: 그런데 원래 아이스하키는 23명의 엔트리가 있는데
0: 네.
3: IOC가 이제 배려를 해줘가지고요 북한 선수 12명 해서 35명까지 늘려준 거예요. 근데 35명 늘려줘도요, 이 경기장에는 22명만 앉을 수 있어요. 앉을 수 있어요.
0: 네.
3: 근데 그 북한 선수 무조건 3명 출전시키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 중에 어쩔 수 없이 몇 명은 경기를 못 나가는
0: 거죠.
3: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약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야,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된다. 어떻게 100분의 1도 양보를 안 하고 뭐가 되겠느냐.
0: 네.
3: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있어요.
4: 근데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 동계올림픽 때 그 불거졌던 세대 간의 차이잖아요.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의 협력, 연대 이런 상징성을 위해서

0: 초창기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1: 네, 6.25 전쟁 이후에요. 1956년에 동서독이, 독일 동독과 서독이 단일팀으로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북한은 IOC 회원국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본이 끝났고 그다음에 뭐 계속 단일팀 얘기가 오다가 자, 그다음에 이제 19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이게 되니까 단일팀 하자고 제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산됐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서울 평양 올림픽을 하자는 거예요. 북한 얘기는 단일팀뿐만 아니라 올림픽 자체를 12개 종목을 달라. 이름도 서울 평양 올림픽이다. 이거 좀 무리한 요구예요.
0: 아, 그렇죠.
1: 자, 그 올림픽이 이제 끝난 다음에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0: 네.
1: 동북 공산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0: 예.
1: 하면서 1990년 가을부터 남북 고위급 회담.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이제 화해 분위기가 열린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기본 합의서가 이제 채택이 돼요. 이런 분위기에서 단일 팀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왜 탁구일까요?
0: 탁구
1: 종목이 많아요. 수십 개 종목이 있는데 왜 탁구를 했을까요?
0: 아, 그나마 남북이 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0: 오 맞았어.
1: 그리고 합쳐가지고 성적을 낼 수 있는 양국 남북한 모두 강세 종목이 탁구였어요.
2: 네. 전략적인 선택이네요.
1: 예, 가장 그래야지 예,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종목. 예. 그래서 훈련을 갖다가 한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했죠.
0: 네.
1: 근데 재밌는 일화가 이게 용어가 달라요. 우리는 또 영어를 쓰잖아요. 탁구 용어, 스포츠 용어를.
0: 네.
1: 근데 북한은 뭐예요? 우리식 말을 쓴다고 해요. 우리말 써요. 라켓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북한 말로?
0: 때리기.
1: 아니요, 판때기. 그다음에 이게 드라이브 탁구 드라이브 기술을 걸어치기.
2: 걸어치기.
0: 맞네.
1: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할까요, 말을?
0: 그럴 때는 반반하자 할 것 같아요.
1: 안 됩니다.
0: 아, 반반.
1: 북한 선수가 영어를 배우려면 한참 걸려요.
0: 아~
1: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 게 훨씬 빨라요.
0: 네.
1: 그러니까 북한 용어로 통일을 한 겁니다. 두 선수들이 처음에 만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도 이렇게 처음 만나면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당연히 서먹서먹했죠.
0: 네.
1: 근데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언니 동생하면서 친해졌고 속 깊은 얘기를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현장 선수 얘기하면 친해지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본인의 남자친구 얘기를 했답니다.
0: 어머.
1: 그러니까 니브리도 남자친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 교제 뭐 고민과 서로 있잖아요. 여자끼리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정은 선수가 이제 반지도 선물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브리 선수는 손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영원히 이제 우정을 간직하자 하고 했는데
0: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두 분은 교류가 있었나요?
1: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게
0: 네.
1: 그 리브리 선수가 북한 장애인 체육회 사무총장인데
0: 네.
1: 한국을 올 뻔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결국 못 만났어요.
0: 아.
1: 그리고 현정은 선수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그때 저 정상회담을 갔을 때 방북했어요.
0: 네.
1: 거의 만나기로 다 돼 있었는데 이게 일정이 갑자기 리브리 선수가 틀어지면서 뭐가 서로가 안 맞았어요.
0: 아, 그 뒤로 못 봤어요.
1: 못 봤어요.
0: 아, 예. 너무 아쉽겠다.
1: 못 본 겁니다. 지금 30년째 못 보고 있어요.
0: 2026년 월드컵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주최하기로 했어요.
1: 그때 이러한 선수들이 하얀 장미를 미국 선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2: 같이 모여서 훈련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남쪽에 있는 선수들도 괜찮을 거고 남북이 힘을 합치는 것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3: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띠로 싹을 틔어서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큰 다음에 방아다리 나오기 직전에 갖다가 심는 건데 저희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심었어요. 방아다리는 처음에 고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아다리 이렇게 두 개의 방아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나면은 여기에 맨 먼저 꽃이 피어서 여기에 고추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아다리 날때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때 고추는 다 방아다리 고추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아다리 고추는 이렇게 못생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길쭉길쭉 잘 생기는 거예요. 애고추는 이제 이게 얘가 다 늙었을 때 위에 작은 고추 해가지고 그거는 볶아 먹기도 하지만 가을에 고추는 고추 부각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밀가루에 묻혀서.
1: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고추지 만두를 하려고 해요. 고추를 이용한 이 충청도 그 토속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지 만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추가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는 염장법을 갖다 사용을 해서 고추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부실 때는 이 물을 한번 끓여서 소금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히고 식힌 다음에 버주시는 거예요. 얘가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못하게 이제 누름을 하는데 지금은 현대는 이 비닐봉지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름을 돌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위생팩에다가 물을 담아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올려놔주면 얘가 골고루 눌러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했는데 요즘 현대에는 기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페트병을 이용한 그 고추 절임하는 방법이 너무 요즘 유용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고추를 누름통에 넣듯이 가득 넣고 소금물을 똑같이 부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냥 실온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방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메인으로 고추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는 겨울에 김장해놨던 그 김치. 김치가 들어가고 비지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파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고추가 많이 먹으면 속이 약간 쓰린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기름을 듬뿍 넣으셔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를 다 어떻게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만들고 난그 비지 부산물을 만두에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지를 사용하는 집은 잘못 봤고요. 저도 지금은 두부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돼지고기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 있을 때는 동네에서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넣었던 것을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들게 된 거죠. 밀가루를 넣을 때 소금물을 풀어서 간을 해주고 밀가루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약간 넣고 반죽을 하고 있어요. 불에다 밀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물을 부은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을 이제 고추를 곱게 다져서 넣는다고 해요. 요즘 말로 다져서 넣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추를 진 이겨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씨까지 다 넣는 거예요.

만두는 반달처럼 접어서 동그랗게 피를 만든 다음에 속을 넣으면 반 접으면 반달처럼 되겠죠? 반달처럼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반달처럼 된 것을 이상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접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기 양쪽 귀를 맨 나중에 접었을 거예요. 왜냐면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함이에요. 만두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쪘을 때 만두가 터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양쪽 귀를 맨 나중에 닫아요. 물이 팔팔 끓어서 김이 한박 올랐을 때 그때 요 만두를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이 끓기 전에 올려놓으면 만두 피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가 이 안에서 미지근한 데서부터 이게 김이 올라오니까 밀가루가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끓었을 때 그때 올리는 게 만두 모양도 지키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뚜껑을 덮을 때 그냥 이렇게 덮으면 여기 수증기가 서려져서 만두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면포자기로 이렇게 싸겠습니다.

센 불로 끝까지 20분 동안 쪄주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여기에 찬물을 살짝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 이 반죽이 딱 응축되면서 쫀득한 맛,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 일거양득을 얻는 거죠. 저는 들기름이라고 생각해요. 들기름을 넣으면서 이 재료도 자기만의 색깔은 다 내지 않지만 들기름과 이 짓고추가 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만두하고 다른 것이 짓고추와 들기름.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동치미와 이 만두를 같이 먹으면 한끼 식사도 되지만 간식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만두를 만들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다못 받은 게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할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를 빚을 때마다 친정 엄마 얘기를 하죠. 이게 음식이라기보다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음식이 약이다. 이 얘기를 듣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키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병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도 아, 이게 음식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음식에 정말 깊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지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음식이 맛있다가 아니라 정말 본연의 재료 맛을 어느 것이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충북이 고추 주산지예요. 그러면서 이 고추가 아마 식탁에 고추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소금에 염장을 한 것을 고추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장에도 담그죠. 또이 소금에 삭힌 고추를 된장 속에도 넣었어요. 동치미 담을 때그 고추지가 꼭 들어가죠. 지 담은 것을 건져서 잘라서 양념해서 무쳐서도 밥상에 올리거든요. 농한기가 되면 을의 어머니가 그 고추 삭혀놓은 게 노랗게 익을 때쯤 되면 만두를 해주셨어요. 만두를 해주시고 또 명절 때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서 이웃하고 나눔도 하고 또 오는 동기관들하고도 나눔하고 고추지 만두를 했을 때 고추 항아리가 쑥 내려가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고추지 누가 포간 것처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두 만드는 날은 이제 동생들이 다 모이지요. 고추를 다지면, 아, 언니 이거 고추지 만두 할 거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추지 만두의 그 맛은 정말 우리 토속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끝내 남아서 정말 후대에도 아, 옛날 선조들이 이런 음식을 해 먹었구나 하고 본인들도 해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뜨거 많이 넣어놓은 줄 세우카는 거라 이게 요알 있잖아요 알 요게 포화라 요게 요게 새뱅이라 요게 줄무늬가 틀리죠 요 덩어리에 줄이 있잖아 새우에 대한 이거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찌개도 해 먹고 뭐자뭐 볶아 먹는 거 그거 알아서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볶아 먹는 거지

0: 새맹이는 주로 우리나라 담수의 하천이나 호수 이런 데 어디나 원래 살고 있었고요. 전국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논에도 새우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수확하다가도 새우를 잡아서 밥으로 해먹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료도 많이 쓰고 살충제도 쓰고 이러면서 농두렁에 있는 새우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논두렁에서 잡는 새우라고 해서 뭐 두렁새우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새뱅이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좀 수풀이 우거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우가 하는 역할이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서 있는 썩은 식물이라든지 썩은 유기물, 사체 같은 거를 다 먹어서 분해하게 되고요. 미세 조류라든지 수초, 이런 이두 가지 식물 계열의 생물을 밸런스를 맞춰줘서 수생태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서곤충이나 뭐 새, 많은 뭐 물고기, 이런 많은 포식자의 아주 좋은 먹이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는 새벽이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지역마다 틀리더라고. 새우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 민물새우에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예, 대칭댐에도 나오고, 뭐, 저수지 같은 데서 나왔었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 그런 걸안 잡아먹대. 그때는 뭐도 나가서 놀이삼아 나가갖고 잡아오고 끓이달라고 하고 이래서 하더만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더라고. 나뭇가지를 여갖고, 당근하면 딸려온다더라고. 그리고 통발에다가 뭐 된장 좀 넣어갖고 그러면 또 끌려오고.

그런다더라. 흔할 때 지금은 오염이 돼갖고 별로 이렇게 흔하질 않아지. 경남 함안. 함안에서 와요. 우체국 택배로 오면 살아있어요. 싹 씻어갖고 이제 내가 썰맞이 딱딱 냉동을 해야지. 금방 죽어, 이거. 성질이 급해서. 소굴에다가 달아야 돼. 이렇게 조리를 갖고 딱 건지지. 그래도 깨끗해야 뭐. 해금 안 나오니까.

무를 일단 난 삐지잖아. 옛날식으로. 옛날 엄마식. 그러면 왜 찌개 맛있잖아. 깍두기 며칠 썰면 맛이 없어, 무가. 다시마 넣고, 무 넣고, 파야. 파 넣고. 그렇게 팍 끓이면 자, 불을 많이 줄이놓지요. 소금이 제일 깔끔하죠. 물 붓고, 물부터 끓이면서 무 넣고, 파 넣고, 자, 이 야채를 넣고, 이부터 좀 물렁하게 끓여야지. 익게. 그 다음 새우 넣고, 수제비 떠 넣고, 수제비 몇개 들어가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잖아. 야채 엮고 맨 마지막에 많이 올라가지. 마늘하고 이거는 끓여갖고 그냥 은근히 졸여가면서 먹어야 맛있지. 예, 같아. 가을에는 그걸 깻잎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또 뭐에 쑥갓. 쑥갓 쌀때 쑥갓 쓰고 그때 볕에 봐서 대체를 하는 거지. 무조건 꼭 그거 여라 하는 게 규정이 없잖아요. 시원하게 맛있더라고. 깔끔해. 시원해. 국물이. 시원하더라고.

조금 늦게. 뭐가 좀 딱딱하고, 이게 좀 연하니까. 또 이러면 얄팍해서 또 빨리 간도 되고, 이게 더 맛있어. 떠먹기가 더 맛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전부 다 삐지니까 엄마 하던 식으로 보고 배우고 하는 거지, 뭐.

너무 술에 많이 하면 또 뻑뻑해서 국물이 안 깔끔해요. 적당히 해야지. 이제. 예, 줄여야지. 일단 수제면 익으면 돼. 무가 좀더 익으면 더 맛있지. 아직 덜 익었으니까.

0: 물을 빨갛게
1: 예.
0: 물끓물끓하게 해서 물에 넣어서 해달라 뭐 그러면 그냥 솜씨놀수 제가 해달라는 데를 다 해줘봤지 뭐 놀러 갔다 오다가 또랑이 잡아오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 그래 해달라는 데를 그냥 끓여주다 보니까 걸러서 걸러서 이제 요거 뭐 걸러진 거지 손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해서 시킨 대로 해서 내가 육거리장이죠 처음 그 거래 했어요 했는데 우연찮게 가다가 그 사람이 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고향이니까 직거래를 하게 된 거지 충청도 사람들은 생선이 바다가 없으니까 이걸 찌개라고 생각하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고기라고 외지요 동네 사람보다 신탄 청주 다 이런 손님이에요 옛날 사람들 많이 먹지 옛날에 무 봤던 사람들 많이 먹지 젊은이들 다무 봤던 사람 찾고 볼린다 칼국수 수제비를 많이 먹지 자기 입에 맞으니까 먹는 거지 맛있으니까 다, 그 사람들은 돼지 육식보다도 이걸 좋아하니까 먹는 게 집집마다 다 했지. 나두 발로 걸어다니면 할게요. 내가 그간 허락할 때까지는 할게요. 일은 하고 싶어요. 일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 알면 내가 힘들어. 무조건 일은 배우지 말아야 돼.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Changsong Hypec, which has developed advanced packing technologies. Also, we look into Worldway, which has produced functional food with the cutting-edge silk extraction skills. And we explore AM Special Vehicle, a provider of effective and safe special vehicle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1: Flexible wrapping paper is one of the essential items when packing different types of food, including snacks and instant noodles. It can protect the food and deliver the unique values of different brands. Based on the accumulated experience, Changsong Hypec has suggested cutting-edge packing solutions to the market. We look into Changsong Hypec, which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premium packaging materials. Changsong Hypec is located in Daesung-gun County, Daegu. The firm has produced flexible packing materials with enhanced durability. It has thoroughly managed the production process, including printing and processing stages, to increase the product quality. Also, it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to build an optimal manufacturing system.
2: Changsong Hypec은 산업용 및 식품 포장용 연포장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단순히 포장재를 만드는 것을 넘어 제품의 특성과 유통 환경에 맞는 소재와 가공 방식을 연구하며 고객 맞춤형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의 제품을 고객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 Industrial goods should be highly resistant to external shocks and humidity. And for food products, it is important to keep the freshness. When packing confectionaries, the highly durable PET materials with sensuous designs are used. It has also developed convenient spout pouches that can endure high temperatures.
3: 최근에 K-푸드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 특성에 맞는 포장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면이나 스낵류, 액상 제품 등 다양한 식품군에 맞춰 고객사와 함께 포장 형태나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특성과 유통 환경까지 고려한 맞춤형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products, precise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designing, printing, and processing, are carried out. As the products have direct contact with food, the firm puts top priority on keeping the safety. When manufacturing spout pouches, the process of attaching the bottle caps has been automated. And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has increased.
4: 창성 하이팩 공장은 크게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단계로 나뉩니다. 인쇄 공장에서는 오랜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 색상 분량 검출 시스템과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공장에서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공 분야에서는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part of an effort to remove ineffective elements at the production site. By checking the production status and the conditions of facilities in real time, the firm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4: 삼성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원부 자재의 입출고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산 현황과 설비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생산 순서를 관리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1: 창성 하이팩 has made utmost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market. After carrying out the coloring process, it has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3: 창성 하이팩은 특허 및 실용 실환 출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충진이 가능한 연성 용기와 같은 신규 패키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해 AI 기반 인쇄 물량 자동 검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한 인쇄 이상과 품질 편차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안정성과 품질 균일화를 위해 잉크 자동 점도 조절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 Changseong Haipak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in the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ased on the high product quality and advanced technologies. By implementing its own green technologies, the firm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products. What is more,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2: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을 고려한 패키징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타협 없는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1: Changseong Haipak has provided premium packaging materials by developing advanced designing, produc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0: 이 회사는 We explore Worldway, which has delivered the original values of nature to consumers. Worldway is located in Cheonimyeon, Sejong's special self-governing city. Focusing on the scientific values of the natural silk protein, the company has developed solution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The firm strengthens its position as a reliable business partner in the field of health functional food industry.
5: 저희 월웨이는 실크 아미노산, 실크 펩타이드, 실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원료 및 식품 소재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B2B 전문 기업입니다. 월드웨이는 천연 유래 소재를 바탕으로 몸이 보다 편안하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양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실크 단백질과 아미노산 연구를 이어오며 FDA, NDI, 할랄 인증을 확보했고 단백질 원료 최초의 면역 기능성 개별 인정을 통해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s into

0: developing silk amino acid materials. Different types of functional food for health, which is mainly produced with silk protein, silk Q1, is the main product. The products are made in a variety of formulations, including powder, tablets, and liquid.
1: 비단으로 알려진 천연 실크는 자연에 존재하는 식품 원재료 중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실크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로 소화할 수 없는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92% 이상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특허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대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0: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system. The firm has thoroughly managed the quality during the process based on the HACCP and GMP standards. What is more, the main control unit can monitor the production status in real time, s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can be maintained.
2: 저희 제품의 핵심은 천연 실크 단백질인 누에꼬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가수분해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누에꼬치를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18종의 아미노산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해 시간과 온도, 압력을 기준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후 소비자분들이 더욱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공정을 통해 분말 형태로 가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된 원료는 인물 검출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뒤 최종 포장되어 출고됩니다.
0: World Way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manufacturing structure. It aims to build a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keep the delivery dates to satisfy the clients.
3: 당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는 스틱 포장 기계 전면 교체를 통한 스틱 포장 생산 능력 56% 향상, 제품 생산 능력 2배 증가, 재고 정확도가 60%에서 98%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생산 환경 전반을 정리함으로써 물류 이동 거리가 50%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부분은 사람이 움직이던 공장에서 데이터와 시스템이 움직이는 공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로 긴급 주문 대응력과 납기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accelerated studie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ilk protein, as well as developed functional materials. By carrying out basic studies, developing different formulations, and testing the prototypes, the firm has achieved fruitful results.
4: 월드의 연구의 핵심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효율 단백질 개발입니다. 실크펩타이드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단백질 소재로 현재 고령자 맞춤형 근력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크펩타이드는 이미 면역력 증진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 만큼 앞으로는 면역과 근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운동 후 회복과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0: After establishing a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sought further growth. By constantly expanding the sales network in the global field, it aims to achieve an increase in sales.
1: 앞으로 월드웨이는 커져가는 건강 트렌드에 맞춰 고령 친화 영양 솔루션, 액상 아미노산, 이너 뷰티 및 기능성 소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월드웨이는 건강한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재와 기술을 연구하며 사람 중심의 건강 가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0: A lot of cutting-edge technologies have been built to build a clean and fresh urban environment. AM Special Vehicle has mainly produced refuse collection vehicles, including garbage trucks and food waste collectors. The company has put top priority on strengthening the safety of workers in the field. Also, the firm has improved the product quality by developing its own one-stop production system. We introduce AM Special Vehicle, which has created added values for people's daily life. AM Special Vehicle is located in Kimj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s advanced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refuse collection vehicles have gained recognition in the field. By developing more effective and reliable solutions, the firm has paved a new path for Korea's special vehicles industry.
1: AM 특장은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는 환경 청소 차량 특장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현장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신념 아래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고의 품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장차 전문 기업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Refuse collection vehicles that can collect and transport household waste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It has also produced recycling collectors and food waste collectors that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Korean-style refuse collection vehicle has focused on improving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workers in the field, and it has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market.
2: AM 특장 환경 청소차는 깨끗한 도시 환경과 효율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개발된 특수 목적 차량입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작업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안전 장치와 편의 장치를 갖춰 현장 작업자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 샤시 트럭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차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제작에 앞장서며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Keeping the original strength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refuse collection vehicles, which can be used under extreme conditions. The company has developed customized production skills that can prevent the deformation of designs and improve the load efficiency. Even after releasing the products, the firm has kept and managed the production records to enhance the quality.
3: AM 특장 특장차는 악조건 속에서 사용되는 청소차인 만큼 강한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생산 공장에서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설계부터 특장 장치 제작, 품질 검사, 최종 테스트 및 출고까지 각 핵심 공정에서 기본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이 곧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0: A lot of manual works are required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olution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systematic manual production stages, as well as to control the production process based on the data. Also, the firm

0: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creasing the defect rate and maximizing the productivity.
1: AM 특장은 제조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NES, 즉 제조 실행 시스템을 핵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습니다. 자재의 입고, 사용, 분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주요 핵심 부품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재 누락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80%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공정별 진행 상황을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생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차량 입출구와 품질 관리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납기 일정을 100%까지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0: AM Special Vehicle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on the product quality to cope with the future trends in the special vehicles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develop eco-friendly energy vehicles, as well as an intelligent safety control system.
2: AM 특장은 미래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양산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부터 친환경 트럭 기반 청소차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유일의 수소연료전지 트럭 기반 청소차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와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만으로 수거 작업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1인 수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 개발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Korea's special vehicles market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Aside from Southeast Asia,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3: AM 특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핵심 가치로 특장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통해 기술과 품질 부문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0: AM Special Vehicle has galvanized effort to build a better urban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새로운 앨범 빈자리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구원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되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I'm Live 촬영하는 날에 또 저의 새로운 앨범 빈자리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사실 또 또 이 3년 만이라는 게 앨범도 그렇고 이 I'm Live도 진짜 3년 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 기회에 또 새로운 노래 제 빈자리 앨범 또 라이브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타이틀곡인 아슬하게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아슬하게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여러분 노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슬하게였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제가 이번 앨범 낼 때 렘수면이라는 노래를 선공개로 냈어요. 그 렘수면을 가수 건희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로 건희님 원하세요? 그러면 특별 게스트 건희님 모시겠습니다. 건희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건희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저희 렘수면 이렇게 첫 라이브인데 네.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러면 렘수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재밌게 보내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 여기 이거 해주시려고 일정도 미루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권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권희님이 진짜 제 앨범 딱 참여해 주실 때도 이렇게 흔쾌히 해주셨을 때 딱 그 음원을 이렇게 딱 받아보고 진짜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라이브도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소름 돋으면서 네 했습니다. 네 여운이 네 뒤 관객도 봐달라고 네 이렇게 멘트 할까요? 네. 아, 네 다음 노래는 이제 또 저 제 노래 중에 또 다 아시는 노래 있으시잖아요. 저 제 이름을 아신다면 제 노래를 아신다면 다음 노래 너는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는 어떻게 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콜 외쳐주시면 공식적으로만 마지막 곡인데요, 슬퍼하지 마 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후렴이 되게 쉽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이제는 슬퍼하지 마 baby oh oh, 이제는 슬퍼하지 마, 이런데 슬퍼하지 마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는 하면 슬퍼하지 마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러면 저 마지막 노래 슬퍼하지 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0: 이거 갯벌바지락이에요.
2: 예, 갯벌바지락이에요.
3: 뚱뚱하고 맛있어요.
4: 시원해요.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0: 이렇게.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당진. 오, 안녕하세요.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Wow.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0: 지금 제철이죠?
1: 네, 제철이에요.
0: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1: 여기서는 실치.
0: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0: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아, 그러면 이거 1kg
1: 많이 드릴 거야.
0: 이 정도? Oh, yes. 아, 퍼펙트 포장.
1: 감사합니다.
0: 사장님.
1: 맛있게 드세요.
0: 잘 빠세요.
1: 네.
2: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0: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사장님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이거 갯벌바지락이에요.
2: 네, 갯벌바지락이에요.
0: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3: 뚱뚱하고 맛있어요. 시원해요.
0: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2: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0: 아, 그런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잡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2: 여기도 있어요.
0: 진짜?
2: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0: 여기에서 뭐라고요?
2: 신평이라는 데 있는데요.
0: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2: 1kg 만 원.
0: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2: 3kg요?
0: 3kg!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아, 예.
3: 많이.
0: My friends, talking with the 사장님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2: 넉넉하게 드렸어요.
0: 진짜 기대돼요.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와, 두릅이죠?
2: 네, 두릅.
0: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당진의 제철 식품.
2: 냉이도 있지만 민들레도 있고요.
0: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2: 겉절이
0: 이렇게? 이거 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2: 요즘 봄이라 제철이
0: 좋아.
2: 나물이 많이 나와요.
0: Let's go to 신.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그 당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5: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0: 이야, 신기하다.
5: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체험? 네. 그 직접
6: 특정한
7: 이어 해볼 수 있는 거 그거까지

0: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0: 쌀이에요.
1: 쌀. 아, 그거 맞아요. 당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네. 그거 해나루 쌀이에요.
0: 네,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1: 네, 하얀 쌀이에요.
0: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1: 아, 쌀로 만드는 누룩? 네. 아, 왜냐면 원래 밀루로 만드는 거죠.
0: 그 밀루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1: 아, 이거?
0: 네.
1: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0: 두 가지 들어갑니다.
1: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0: 네,
1: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0: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1: 아, 이거 1:1이에요?
0: 1: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1: 650? 재서 바로 하.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1: 맞다! 연잎!
0: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1: Rice into the water. Okay.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1: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0: 네,
1: that. 예, 한번. Okay, and then the yeast, yeah.
0: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1: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0: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1: 오, 야,
0: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예요.
1: 14?
0: 네.
1: 오,
0: 한번 짜보시겠어요?
1: 오, 네. 바로.
0: 네.
1: 슈퍼 프레쉬 막걸리. 아, 오, 이거 진짜 다르네요.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0: 네,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딴진의 특산물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0: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민들레 잎이네.
1: 네.
0: 두루.
1: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0: 네.
1: 그리고 바지락. 딴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0: 서해바다.
1: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0: 그것도 괜찮죠.
1: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 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네,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서 이거 입가심.
0: 아, 좋습니다.
1: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 드릴게요.
0: 예.
1: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예스. 퍼펙트, right?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durum.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0: 맛봅시다. 오.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1: 아, 저는 소금 하는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이런 맛이
1: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1: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네. 아마 진짜 태닌 때문에. 네. 오, 조금 더 이제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1: 이거 자, wait a moment. Oh yeah. 감칠맛, 단맛, 살짝 그런 바다의 그런 잡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해야 돼요.
2: 네.
1: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0: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1: 오. 네, 생각보다
2: 커요.
1: 네,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네.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1: 그리고 이렇게 조금 씻고. 맛있어요. 아. 이것도 살짝 쌉싸래요. 맞죠?
2: 네.
1: 그 쌉싸란 맛, 입안에 있는 쌉싸란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0: 막걸리. 예.
2: 오.
1: 예. 오. 오. 예.
2: 아, 뭘 의도하는지 알겠어요.
1: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0: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1: 이거 진짜 단진바다 단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1: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네. 온 민들레 야생. 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2: 알 것 같아요.
1: 자, 맞춰보세요.
2: 실치.
1: 예, 정답.
2: 실치철이에요, 지금.
1: 예. 하나 드셔보세요.
2: 먹어보겠습니다.
1: 어, 이게 이거 다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
1: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1: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2: 꼭 모양이 꼭지 과자 같은데.
1: 맞아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1: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돼. 감사합니다. 네.
2: 자.
1: 예. 좋아요.
2: 예.
1: 인정 나봉.
2: 너무 신기해요.
1: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2: Oh, 진짜 잘 어울려요.
1: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0: 인사드리죠.
1: 네.
0: 둘, 셋,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리노프입니다.
1: 네, 와이어시고요.
0: 이션입니다.
1: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아요. 진짜 야. 미세먼지도 보통이고.
0: 감독님.
1: 네.
0: 새해 뭐 달라진 거 없나요?
2: 잘 모르겠는데.
0: 아?
1: 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아니, 솔직히.
0: 티날 텐데.
1: 이게 잘 보일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희 뭐 턱이 칼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막 누가 봐도 베일 것 같다. 막 이거 피나가지고 막. 한번 턱 만졌는데 여기서 피나고 후루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나요?
2: 누나님 진짜 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0: 아 맞습니다.
1: 근데 왜 션이 형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0: 저희가
1: 저도 있잖아요. 예.
0: 네. 다이어트 열심히 했어요.
1: 아 그쵸 맞죠.
0: 근데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1: 네.
0: 지금 또 이제 눈, 코, 입이
1: 네.
0: 굉장히 또 지금 살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게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1: 네.
0: 눈, 코, 입 네. 분위기만 살아도
1: 네.
0: 이제 얼굴 분위기가 굉장히 삽니다.
1: 아, 어떻게 살아요?
0: 이제
1: 네.
0: 눈은
1: 네.
0: 분위기 있고
1: 네.
0: 코는
1: 네.
0: 입체감 있고
1: 네.
0: 입술은 생기감 있게
1: 네.
0: 살릴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국 하는 것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0: 해야죠!
1: 네. 저 래퍼인데.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0: 페이스 오!
1: 나만의
0: 관리!
1: 나만의 관리잼!
0: 네. 네. 아,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나만의 이제 눈, 코, 입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0: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1: 네. 나의 눈, 코, 입을 살려주는

0: 관리템, 이게 제가 주 목적입니다.
1: 이 눈, 코, 입을 살려줄 관리템을 찾으러 인터뷰를 해보러 가볼까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하러 가보시죠.
1: Let's go!
0: Let's go! 광화문 또 이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사람들 많이 나오긴 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인터뷰하기에는 또 쉬울 것 같기도 해요.

0: 아, 네, 학생들도 많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소풍 왔나 봐요.
0: 맞아요. 아, 이맘때쯤 우리도 현장 가서 오고 그랬는데.
1: 그렇죠. 아, 옛날 생각납니다.
0: 네, 옛날 생각나요. 몇 년 전이죠?
1: 20년 전?
0: 와우.
1: 근데 또 이제 KBT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교복을 입어도 그렇게 이제 이질감이 없습니다.
0: 맞아요. 저희 KBT 계속.
1: 저만요.
0: 어? 그러면 안 되는데.
1: 어, 저걸.
0: 어?
1: 딱 관리하시는 분이시네. 어? 또 러닝 하시는 분들이 또 관리를 잘한단 말이야. 한번 물어보실까요?
0: 좋아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2: 네네.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또 러닝맨.
0: 평소에 관리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2: 어, 관리는 네, 하긴 합니다.
0: 아, 너무 잘생기셨어요.
1: 맞아요.
0: 아,
1: 감사합니다.
0: 혹시 따로 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아, 저 지금 대학교 학생입니다.
0: 오, 학생이에요?
3: 유니버시티.
0: 혹시 자기만의 이제 눈, 코, 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코랑 눈?
0: 코랑 눈?
2: 네, 코랑 눈이 좀 이뻐야지 좀 사람이 좀 잘생겨 보이고.
0: 아, 잘생겨 보이고 약간 좀 남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2: 네네.
0: 아, 그럼 남을 볼 때도 약간 눈, 코를 좀 주로 보시는 편이에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2: 제가 매일 운동을 해서 얼굴에 피지가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피지를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많이 쓰고.
1: 관리남 역시.
0: 네. 예요.
2: 또 코에 아무래도 피지가 많이 쌓이다
1: 그쵸.
2: 보니까 코는 또 따로 일소 제품인데 거의 거 코팩을 사용하고 합니다.
0: 와.
1: 근데 사실 코팩이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괜찮나요? 뭐 자극이
2: 다른 덜하다. 제품들도 써봤는데 아무래도 일속에 자극이 좀 많이 덜해가지고.
0: 아, 덜하다.
1: 네. 코팩은 이렇게 뛰잖아요.
2: 네.
1: 그러면 약간 좀 자극이 되는데.
2: 아, 근데 이 제품은 뛰는 게 아니고.
1: 뛰는 게 아니에요?
2: 네, 이제 그냥 액체를 섬에 묻혀서 올려놓고 이제 닦는 느낌이어가지고.
0: 오.
2: 자극이 좀 많이 덜한 거.
1: 아, 그러겠다.
0: 덜하고 또 편리하네.
2: 네, 맞아요.
0: 그쵸. 네. 녹이면서 쓰는 거.
1: 했을 때 많이 뽑혔어요?
2: 네.
1: 몇 개 뽑혔어요?
2: 와. 손가락 좀 빌려주실래요?
0: 오, 손가락.
2: 아,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1: 몇 리터 녹였어요?
2: 한 3리터?
1: 감사합니다.
0: 다 받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좋네.
0: 아,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러면 러닝을 이제 마저 뛰시는 건가요?
2: 네, 집까지 뛰어가려고.
0: 와.
1: 몇 뛰세요?
2: 저 4.30.
1: 이야.
0: 4.30.
1: 고수입니다. 4.30. 1km에 4분 30초.
0: 와우.
1: 선수입니다, 선수. 지금 눈, 코, 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 네.
1: 다리가 중요하지, 이분한테. 조심하세요.
0: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1: 러닝맨.
0: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터뷰가 너무나도 좋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드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0: 예의가 말은.
1: 아, 네, 여기는 회사원분들이라서.
0: 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와우. 인터뷰가 아니라.
1: 뭐 그런 건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저 도를 아십니까? 줄 아시는데요?
0: 네.
1: 저분이다. 저분 된다. 느낌 왔다. 저분 돼요. 저분 무조건 됩니다. 잘 보세요.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나오시면 연프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하트 시그널. 솔로죠?
0: 나는 솔로까지.
5: 나는 솔로는
1: 그거는.
0: 아, 그건 아니고요.

0: 안 되겠다, 이거 써야 되겠다. 자, 내가 글씨체 좋으니까 내가 쓸게.
1: 이제 프리허그 마냥 프리 인터뷰 이렇게 적어. 그러면 코카클 수도 있다고. 프리라고 써있으면
0: 시간 있으신 분들 인터뷰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 종이 하나 들어. 내가 하나 찢어줄게. 형은 한국어, 난 영어.
1: 프리 인터뷰 그냥 인터뷰하실 분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0: 보셨어? 누구야?
1: 오셨어 지금. 됐어. 40% 넘어왔어. 가자.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싸병.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굴 관리 좀 열심히 하시는 편이신가요? 두 분 다 너무 이쁘신데.
2: 요즘은 잘 못하고 있어요. 애 키우나? 애 키우나?
0: 오! 결혼하셨어요? 네네네. 애까지? 오, 너 몰랐어. 오, 너무 관리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2: 아, 감사합니다.
0: 혹시 어느... 그러니까 눈꼬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적인 매력을 느꼈을 때 맞아요. 눈꼬입 중에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1: 사실 오늘 혹시... 주제가 눈꼬입이거든요.
0: 네, 네 맞아요.
3: 근데 옛날에는 조금 눈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좀 지날수록 입술?
0: 입술?
3: 네.
0: 입술?
1: 입술을 왜 보시죠? 아, 야, 궁금. 아니,
0: 왜요? 이유가 많겠죠?
1: 그쵸, 그쵸,
0: 그쵸. 네, 그
3: 이유는 네, 다 해도 입술을 안 하면
1: 생기가 없어 보니까.
3: 네.
0: 아, 생기가 없어 보니까.
3: 네. 나이가 됐어. 아. 네.
0: 그쵸, 그럴 수 있죠.
3: 느낌이 아,
0: 코. 코. 코. 코가 좀 높아야 되나요? 아니면 좀.
4: 아, 왜냐면 옆모습을 봤을 때 코가 높으면 약간 선이 있으면 아. 예뻐가지고. 오.
0: 제 코는 어떤가요?
4: 선 있으시네요. 네.
0: 맞지 못해서. 맞지 못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코도 쉐딩이 될 수 있고, 입술도 립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관리할 만한, 그 관리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
3: 밤에 자기 전에.
1: 여우. 어떤, 혹시 어떤 제품 쓰세요?
3: 에뛰드.
1: 에뛰드?
3: 네. 네, 립 마스크? 그거를 이제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네. 닦아내면 좀 각질 제거가.
0: 오! 아까 전에 코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네. 코 관리하시는데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아, 저희 원래는 옛날에는 그 피지 이거 떼는 거 있잖아요.
0: 네.
4: 네, 코팩 같은 거 많이 쓰다가
1: 안 쓰세요, 지금은?
4: 지금은 안 써요.
0: 아, 지금 안 쓰죠.
4: 쓰고 나니까 뭔가
1: 자극이 되죠.
4: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1: 아니 뭐 아, 쉐딩 네. 같은 거 그래서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코에 쉐딩 뭐 이런 거?
3: 저는 합니다.
0: 어? 어떤 거?
3: 다이소 제품 중에 오, 오. 되게 만능 제품이 있는데
0: 오, 네.
3: 눈에도 바를 수 있고 입, 립, 오버립도 좀 되고 코 쉐딩도 역할도 다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1: 짐작이 가지 않지만 눈, 코, 입을 다 할 수 있는 제품 우리던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3: 로지 뭐 이런 색상인데 아. 쉐딩도 되고 이렇게 눈 밑, 밑에 바르면은
1: 아, 자연스럽게 좀 네,
3: 음영도
1: 약간
3: 생기고 그걸로 요즘 그냥 눈 간편하게 나갈 때 눈, 코, 입 좀 다 해요.
1: 지금 하신 거예요?
3: 네.
1: 오! 오!
3: 밥 먹고 와서 좀 지워져요. 아. 네.
1: 어쩐지 음영이 사시더라.
0: 와우.
1: 고생하십니다.
0: 가세요.
1: 감사합니다. 저희 온앤오프입니다. 온앤오프예요, 저희. 그럼 뷰티 온앤오프.
4: 네.
1: 예. 아.
0: 저, 여기가 인터뷰하기 터가 좋네.
4: 스케치북 효과 아니에요?
1: 스콜! 컴온!
4: 혼자 쉬는 거 아니야?
1: 어디야? 오, 나이스. 어? 어디 갔었어? 이걸로 가야 돼요. 호소를 해야 됩니다.
5: 안녕하세요. 타올로 나들이 온 이연이 엄마입니다.
0: 와, 와. 아 그럼 가족들하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5: 네, 아들 친구 엄마들이랑 애들이랑 해서 같이 왔어요.
0: 지금 결혼하셨긴 했지만 혹시 이성을 바라볼 때 눈코입 중에서 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저 아무래도 눈?
0: 눈? 어, 눈 왜요?
2: 말할 때 눈을 보고 오. 네, 눈빛이 뭐 좀 깊거나 뭔가 좀 초롱초롱하거나 그러면 더 빨려드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0: 아. 지금의 남편을 그렇게 이제 만나뵙게
2: 되네. 그랬을 거예요.
0: 아, 네. 눈을 바로 서로 지지을 알아. 아, 네. 눈을 바로 서로 지지을 알아보고.
2: 네, 그렇죠. 네.
0: 아, 그러면 저희가 코, 입은 다 해가지고 눈만 하면 되고 이제.
1: 솔직하시네요.
0: 예, 저희 솔직하실까?
2: 성형이요?
1: 아, 성형 아니야.
0: 아, 성형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1: K 뷰티 팀이어서 혹시 네. 눈에 관련된 뷰티 특별한 관리법 있으신가요?
2: 특별한 관리법은 집에 있는 그 롤러 같은 걸로 그런 걸로 뭐 이렇게 좀 주변을 좀 이렇게
1: 붓기.
2: 네네, 그쵸, 그쵸. 예. 계속 마사지 해주면 좀 붓기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좀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0: 오,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1: 네네. 또 인터뷰 또 응해주셔서 네, 좋은 정보 해주셔가지고.
2: 네, 아닙니다.
1: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오늘.
0: 네. 인터뷰가 쉽지 않았어요.
1: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해냈습니다.
0: 해냈죠. 저희가 누굽니까? 오늘의 주제 눈코입으로 어떻게든 성공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제품들을 많이 또 이제 소개를 받아서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직접 써보고 리뷰를 예. 할 예정입니다.
0: 예.
1: 자, 그러면 예. 이 기세를 몰아서 리뷰까지 예. Let's go.
0: Let's go. 네, 오늘 경복궁에서 또 나의 눈코입을 살려주는 관리템을 또 추천받았는데요. 예, 그중에서 궁금한 제품을 저희가 또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눈 적극성을 보여주신 이현 어머니께서 눈 붓기를 네. 빼기 위해서 롤러를 쓴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0: 이거 생긴 게 눈사람 같아.
1: 이 제품은 네. 더마킨 스노우맨 맞네 읽은 거 아니야?
0: 아니에요.
1: 더마킨 스노우맨 쿨러입니다.
0: 오 마이 갓.
1: 이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0: 사실 본 적은 없어요.
1: 저도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냉동실에 넣어 눈 모양으로 된 거 그 겔 같은 거는 봤는데 이런 것도 처음입니다.
0: 아, 원래 근데 보통 눈 붓기 빼는 거는 숟가락으로 하면 되잖아요. 쇠 숟가락?
1: 숟가락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 같아요.
0: 그쵸.
1: 네, 또 이 제품은 네. 시원한 쿨링감을 전해주는 쿨링 스틱인데요. 네. 냉매가 들어있는 알루미늄 판이 피부를 네. 시원하게 달래주고 네. 붓기를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0: 완화, 와, 이게 얼굴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바디에도 쓰기 괜찮다고 하던데?
1: 그렇죠.
0: 또 운동만 하는 사람으로서 네. 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오!
1: 리뷰가 5가 다예요?
0: 이게
1: 저기는 너 성장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는데?
0: 아니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이걸 발랐을 때 부드러우면서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편리하게 집에서 그냥 TV 볼 때나 이럴 때 좀 팔에다가 열이 좀 많다 싶으면 여기다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1: 네. 근데 사실 네. 이거를 또 아무것도 없이 바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마스크팩 같은 거 하잖아요.
0: 네, 네.
1: 하면서 이걸로 문질문질해지면 에센스가 더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0: 와우, 언블리버블. 근데 이게 사실 운동하고 나면 열이 올라오면 열 어느 정도 낮춰줘야 돼요. 근육이 안 다치려면.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좀 탐납니다, 일단은.
1: 예.
0: 네,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는데요.
1: 네네.
0: 해야 되겠죠?
1: 당연하죠.
0: 네. 다음 코 제품인데요. 네, 다들 블랙헤드 고민해보셨죠?
1: 그쵸.
0: 이게 일소 슈퍼 멜팅 세범 소프트너입니다.
1: 와. 코에 네. 붙여서 뽑는 코팩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0: 갔어요.
1: 이제는 녹이는 코팩이 대세인데요.
0: 네.
1: 코는 물론 이마,
0: 네.
1: 턱, 남존 등 네. 피지 분량이 많은 부위의 피지와 네.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피지 클리너 제품입니다.
0: 아, 근데 솔직히 블랙헤드 손으로 쥐어짜면 나오잖아요.
1: 그쵸.
0: 근데 대부분 남성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1: 근데 뜯고 짜면 모공이 커집니다.
0: 오.
1: 굉장히 커져요. 이제는 불리세요. 일단은 네. 본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네. 일단 적신 다음에
0: 아.
1: 이걸 이제 코에 붙이는 거죠.
0: 네.
1: 확실히 오. 큽니다.
0: 우와.
1: 원래 화장솜이 네.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0: 아,
1: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막 붙여야 돼요.
0: 네.
1: 이거는 확실하게 딱 코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사이즈.
0: 커버를 할 수 있는.
1: 네, 이마.
0: 이마.
1: 여기 턱.
0: 턱.
1: 여기도 나비존.
0: 네네.
1: 여기도 이제 자세히 보면 뭐가 있어요? 절개선이 있죠?
0: 아, 네네네.
1: 어떤 굴곡에도 이제
6: 딱딱합니다.
7: 아, 딱 이렇게 네. 각에 따라서 네. 딱 잘 붙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모공을 열어준 후 화장솜이 충분히 적셔서
6: 그렇죠.
7: 이제 10분에 15분 후에 이제 어플리케이터나 면봉으로 피지를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1: 아, 네. 사실 네. 이게 테스트가 중요하죠.
7: 저희는 맞아요? 진짜로 냉정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한다는 점.
1: 일단 적셔볼게요.
7: 네.
1: 자,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적십니다.
7: 네.
1: 붙여볼게요.
7: 네. 오. 또 이게 코가 입체적이라 이게 네. 사실 떨어질 가능성이 그쵸, 높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걸 테스트해봐야 될까요? 그쵸. 과학적인
1: 그쵸.
7: 그 부분을 한번 그쵸, 제가 그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반대로 이렇게도 안 떨어질 것 같은데?
7: 오, 안 떨어지는데?
1: 이야, 테이프야 무슨?
7: 오, 피지를 또 이렇게 또 간편하게 없앨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1: 손등에 피지가 있나요? 이게 코라고 생각하세요.
7: 네.
1: 크죠?
7: 많이 크네요.
1: 네, 저 이제 시공이 됐다? 그럼 뗍니다. 떼고 그냥 이걸로 부드럽게.
7: 네.
1: 슥, 슥,
7: 오,
1: 슥,
7: 오,
1: 슥.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피지가 네. 연화가 돼가지고
7: 네, 네, 네.
1: 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7: 네.
1: 너무 세게 하면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7: 네.
1: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7: 네.
1: 또 이게 되게 물 같잖아요.
7: 네.
1: 물 같다고 안 씻으면 안 됩니다.
7: 네.
1: 클렌징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끝나면 네. 꼭 씻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7: 아...
1: 자, 다음은 입 추천템인데요.
7: 너무 갑작스럽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1: 다음은 입 네. 추천템인데요.
7: 네.
1: 어우, 빨개졌어요.
7: 네.
1: 바로 에뛰드 진저 슈가 오버나이트 립 마스크입니다.
7: 와우.
1: 자, 이제 오버나이트라는 이름처럼 네. 오버나이트 잠든 사이에 입술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7: 이게 딱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네요. 사실
1: 그쵸.
7: 저처럼 이렇게 섹시하고 두툼한 입술은
1: 그런 게 있었나요?
7: 이런 섹시한 입술은 사실 이제 밤새 또 관리를 해줘야 돼요.
1: 그렇죠.
7: 저처럼 약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1: 그쵸.
7: 이렇게 또 밤에 잘 때 바르면 케어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듭니다.
1: 그렇죠.
7: 예.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제가 입술이 제일 먼저 터요.
1: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수분이 빛의 속도로 증발합니다.
7: 어머.
1: 빠르죠?
7: 오.
1: 그럼 어떻게 됩니다? 주름이 생기기 쉽죠?
7: 오.
1: 이런 립 마스크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7: 아, 써보고 싶네.
1: 일단 굉장히 패키징은 심플합니다.
7: 네.
1: 그냥 립밤 색이네요.
7: 한번 발라봅시다.
1: 네.
7: 입술 이건... 정도는 뭐.
1: 맞아요.
7: 저의 이제 섹시 두꺼운 입술에 이제
1: 발라보니까 굉장히 끄덕합니다. 진짜.
7: 그러네. 근데 꾸덕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밤새 약간 유지하는 데 뭔가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1: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제 네. 일상생활 때 꾸덕한 거 바르면 좀 불편해요. 찐덕거리고. 근데 이제 잘 때 발라놓고 이렇게 자면은 뭐 잘 때는 뭐 입을 쓸 일 없잖아요.
7: 잠꼬대 할 수도 있죠.
1: 그건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7: 알았어요.
1: 또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
7: 네.
1: 이제 각질이 많으신 분들은
7: 네.
1: 이걸 발라놓고 아침에 티슈나 물티슈로 닦아도 제거가 되지만 확실하게 지우고 싶다.
7: 네.
1: 각질을 좀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치실 있잖아요.
7: 네.
1: 치실의 그 실 부분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문대면은 각질이 더 잘 떨어집니다.
7: 오.
1: 완전히 그 꿀팁, 고급 정보죠. 짧게 발라봤지만,
7: 네.
1: 과연 각질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네.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7: 그렇게 롤링 하는 거예요?
1: 부드럽게.
7: 아, 부드럽게. 오.
1: 오, 그냥 좀 약간 부드러워졌어.
7: 내가 만져봐도 돼?
1: 왜 이유가 없네. 리뷰 때문에?
7: 네, 리뷰
1: 알았어,
7: 때문에.
1: 알았어.
7: 리뷰 때문에. 오, 그 진짜 그러네.
1: 어, 보들보들 보송보송해졌어.
7: 오. 오.
1: 보송보송했어?
7: 네.
1: 오.
7: 오, 보송보송한데? 원래 제가 주름이 진짜 많고 되게 엄청 저도 잘 건조해지는 타입인데
1: 입술에 세로 주름이 많으면은 노화가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주 발라서 관리합시다.
7: 좋아요. 좋습니다.
1: 네. 마지막 추천템은
7: 네.
1: 다이소랑 투쿨포스쿨과 협업해서 네.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7: 오 마이 맨.
1: 근데 저희가
7: 네.
1: 정말 죄송합니다.
7: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제 누드로지 컬러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품절이라 너무 인기템이라서 그런지
1: 아.
7: 품절이라서 누드 브라운밖에는 못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7: 네.
1: 오. 가격이
7: 네.
1: 말이 안 됩니다.
7: 얼마예요?
1: 3,000원입니다.
7: 오, 왜?
1: 와우. 완전 가성비. 네.
7: 아, 가성비.
1: 눈에도 이제
7: 네.
1: 쉽게 접근하는 거죠.
7: 오.
1: 그리고 또 이제 멀티 음영 스틱으로 은은한 또 음영을 또 그릴 수가 있대요.
7: 오, 음영. 네. 이제 컨설팅 할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1: 뭐요?
7: 컨트롤링.
1: 컨설팅이요?
7: 음영을 더 입체감을 넣어주는.
1: 그렇죠.
7: 그게 또 이제 컨트롤링.
1: 맞아요. 오.
7: 그거잖아요.
1: 맞아요.
7: 저 성장했어요.
1: 그러네요.
7: 네.
1: 바로 그려볼까요?
7: 네, 좋아요. 두껍네.
1: 오, 기수요.
7: 네.
1: 자.
7: 또 저예요? 어, 아 근데 진하지 않아요. 내추럴하다는 느낌이겠죠. 색감 자체가 부담스럽지 오. 않고 헤어라인이나 뭐 얼굴 윤곽이나 하는데 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또 이제 이거로 오버립을 한다?
7: 예.
1: 누드 톤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7: 예.
1: 안 되는 건 없습니다.
7: 네.
1: 스머징을 해야 된다. 스머징 부비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싹 예.
7: 아,
1: 그라데이션처럼 싹 됩니다.
7: 어, 오케이.
1: 자, 그게 중요해요. 오, 왜 그래? 아, 왜 봐봐, 자연스럽긴 해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여기다 윤곽 좀 윤곽을 그려줄게 제가 그림자를 여기랑
7: 어.
1: 이런 핏줄에 저희가 얼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손에 좀 윤곽을 좀 자연스럽게 비워주세요. 어때요? 장난 아니죠?
7: 그렇죠. 어, 근데 윤곽이 잘 드러나는 거 같아요.
1: 여기 뭐 들어갔어, 패였어.
7: 네. 이거 보통 복근이 아무리 이뻐도 잘 안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1: 네네.
7: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1: 진짜요?
7: 네, 진짜.
1: 사기 아니에요?
7: 아, 사기 왜 사기예요? 좀 더 드러내는 아~ 거죠.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안 돼요.
1: 전완근. 전완근. 오, 좋아, 좋아, 좋아. 전완근 해보자. 양쪽. 딱 여기잖아.
7: 네.
6: 노출 있는 거 입으실 때 네. 하세요? 메이크업?
7: 전혀 안 해요. 저는 그런 도움 받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공연하러 올라간다. 이제 조명을 받으면은 이게 밋밋해 보여요. 그래서
1: 그렇죠. 아무래도 조명이 너무 세면
7: 네, 조명이 세면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라인을 좀 만들어줘서
1: 자, 양쪽 비교해주세요. 딱 됐다 이거야! 오! 스컬 오, 야 근데 자연스 진짜 그러긴 하다. 야, 운동 이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근육을?
7: 사실 인터뷰 끝나고 이거 저희 메이크업장한테 이거 주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거
1: 아, 진짜로
7: 쓸 데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1: 난 아예 그 만들까 봐. 여덟 개만.
7: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눈코입 추천템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각자 원픽 저희가 그렇습니다. 항상 하던 원픽을 한번 뽑아보도록 네네네. 할게요.
1: 먼저 뽑으실래요?
7: 네.
1: 네, 뽑으세요.
7: 저 이거요.
1: 오.
7: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어서
1: 아,
7: 그 쿨링을 맞죠, 조금 맞죠. 평소에 이거를 좀 열을 좀 뭔가 내려주는 거에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편리하기도 하고 눈 자주 붓잖아요.
1: 그쵸.
7: 그래서 눈 붓기 뺄 때
1: 맞아 맞아
7: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딱. 저도 약간 고민을 했어요.
7: 네.
1: 이거랑 제가 뽑을 제품이랑 고민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7: 네.
1: 바로 이겁니다. 사실 제가 확실히 입술이 엄청 건조하다 보니까
7: 네, 네, 네.
1: 이런 거 저도 밤에 이렇게 바로 자거든요. 좀
7: 네네네.
1: 두꺼운 거.
7: 네.
1: 근데 방금 발랐을 때 살짝 별로 안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7: 네.
1: 좀 뭔가 느낌이 좋았어. 보송보송하니.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7: 이제 이 시간은 또 저희의 힐링 타임.
1: 그렇죠.
7: 이죠.
1: 그렇죠. 피팅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7: 좋습니다.
1: 자, 렛츠 고!
7: 렛츠 고!
1: 나는 난 이 브랜드 본연의 그거를 살릴 거야. 저는 순수 예술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스티커나
7: 네.
1: 이런 거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7: 네.
1: 제 순수의 미술 실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사실 더 힘들잖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거 완전 순수 제가 다 하는 것. 뭐 자리는 소방하지 맙시다.
7: 아 죄송해요. 아 이거 거기다가 하시는 줄 알고. 기억 안 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럼 붙이는 게 낫단게.
1: 아니에요. 완전 떠올라 버렸죠? 생각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 잘 그렸다. 이제 여기다 음영 내면 컨투어링 하면 돼요, 일단.
7: 형, 다 했어?
1: 다 했어.
7: 나도 거의 다 했어. 이것만 끝.
1: 너무 너 완전 초심을 잃었구나.
7: 왜?
1: 넌 뭐가 없는데?
7: 뭐가 없어. 끝. 제목은 스노우맨. 이게 태양인데 이걸 안에를 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Summer hates snowman. 여름은 snowman을 싫어한다. Now you can enjoy sunshine outside. 이 제품만 있다면 나가서 놀아도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또 여기에서 제가 만든 snowman입니다. 귀엽죠? 누가 봐도 딱 시원해 보이잖아. 형 너무 칙칙하다.
1: 아니야. 보지 마세요 아직.
7: 어. 칙칙하다.
1: 오버 섹시 립. 왜냐 입술이 이제 예뻐지면은 섹시 립이 되는 건데. 네. 촉촉 입술.
7: 촉촉 입술.
1: 지금 속으로 뭐 쓸말 없어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너무 길면 안 돼요 작품에.
7: 네, 짧고 굵게.
1: 짧고 굵게.
7: 네, 오늘 특별히 또 눈코입 살려주는 관리템이라 주제로 리뷰해봤는데요.
1: 네.
7: 네, 관리라는 거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끝이 없어요.
7: 예요.
1: 본인의 얼굴에 아쉬운 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제품이니 한국 방문하시면 무조건 제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네, 그럼 다음 주에
1: 만나요. 안녕.
7: Overnight. Snowman.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m Simply K-pop special MC Hearts Waves Rian.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pecial MC Keep It Up의 루키입니다.
0: Following last week, we're back as your special MCs. It's so great to see you all.
1: 네, 제 말이요. 지난주보다 성장한 진행과 케미 오늘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형, 파이팅 한번 할까요? 둘, 셋, 파이팅!
0: Thank you, everyone. We went for the geek-chic vibe today, and there's a reason for it.
1: 네, 한층 세련되진 진행과 그리고 저희의 비주얼, 그리고 한꺼번에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저희의 작은 욕심이라고 할까요?
0: Yes. But here's the thing, we're not the only one looking this good today.
1: 네네, 패션은 물론 퍼포먼스까지 못 제대로 참작한 아티스트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요.
0: With one hit performance after another, your dopamine level will get a serious boost.
1: Let's go, let's go. 그럼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뮤직.

0: Rakia, have you started your summer prep?
1: 여름 준비요? 뭐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0: Of course, you have to watch out for the summer sun. You need your summer essentials, sunscreen, parasol, and sunglasses.
1: 아,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형만큼이나 눈부신 아티스트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0: That's right. They're here to take over your summer playlist.
1: 맞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소디의 그리고 5050 모니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bring out our guest for today?
1: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K-pop 지초, 유일무이한 젠더리스 그룹, 엑소더브 분들입니다.
0: Welcome!
2: Yay!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Hello, X-Lov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3: Okay, hi everyone. We are X-Love!
1: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서브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Yeah, 앨범 소개 is Hyun time. 네. 네, 저희 이번 앨범 아이갓은요, 미완성의 사랑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였던 한때 엑스러브가 끝내 스스로의 모습을 완성시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으로 거듭나 과거의 이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한 존재들을 직접 인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et's enjoy!
3: 그러시구나.
0: Let's enjoy!
4: 잘한다.
2: Yes, thank you.
3: 이어서 제가 타이틀곡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타이틀곡 Serve는요, 뭔가 하나의 장르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판타지에 가까운 곡이다 보니 이 곡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주 한편의 판타지 영화를 본 듯한 귀, 눈 모두의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화려한 타이틀곡입니다.
0: 귀, 눈 모두. Oh wait, we watched the Serve music video and there was a very familiar face.
1: 맞아요. 그 배우 한솔 씨, 심지어 한솔 씨가 먼저 출연을 제안하셨다고요? 맞나요?
3: 네, 맞아요.
2: 맞습니다.
0: We also saw Hansoe's post on social media saying she's cheering on all the moments X-Love will create in the future.
1: 와우, X-Love도 한솔

0: 씨에게 영상 편지 Let's go.
1: Let's go. 영상 편지. 오케이. 일단 저희가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한소희 선배님과 함께 촬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그 길고 힘든 촬영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힘과 응원을 받아 이번 활동을 조금 더 화려하고 더 화이팅 넘치게 더 멋지게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2: Thank you.
3: That was such a good letter to her. So Han So-hee's appearance was definitely a surprise, but there's something else that caught our attention too. Ex-love and performance go hand in hand, right?
0: 그니까요. 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인 Surf 포인트 안무는요, 보깅 장르의 핸드 퍼포먼스입니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케이, 나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4: 왔어 왔어.
1: 오케이, is this the surf time? 그래서 5, 6, 7 demure 할 때 아주 demure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고요. 자, 5, 6, 7, go. 둥. 로커 돌리고 코코 양손 돌리고 드롭 동 포즈 안고 쉐키 단단다 We gonna take it down We gonna take it down We won't stop We send
4: hey,
1: hey. Hand performance 간다
4: Mean we slay go elegant
2: Wow 아름답다
0: 와 진짜 너무 잘하신다.
5: 진짜. 감사합니다.
0: 아니 저희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나요? 혹시?
5: 그럼요.
2: 너무 좋아요.
0: 사실은 저희가 연습을 해봤거든요.
5: 그래요?
4: 혹시?
5: 좋아요. 검색해 보도록
0: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바로 가볼까요?
5: 좋아요.
4: 좋습니다.
6: 가봅시다.
1: Okay, very demure time. 가볼까요? Okay. 3, 2, 1, music!
4: Kill!

0: Amazing! Wow!
1: Amazing! Fantastic! Elegant!
2: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이렇게 포인트 한 문까지 같이 해봤고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0: Yes,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4: Oh.
0: Hi there.
1: Hello.
0: Hi there.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5: Hi, I'm Zuzu. I'm from Poland and I'm Evil from the debut.
1: Oh wow, you look stunning!
4: Thank you.
6: You look so good today.
0: So your look today is incredibly spot on. I heard you were inspired by X-Love, is that right?
5: Yes, the outfit is inspired by previous stage from previous comeback.
0: Oh, dude. And I heard you prepared something special just for X-Love today, is it?
5: Yes, that's right. I prepare dance cover for Surf.
0: Oh my god. Yes. Oh, dance cover.
1: Oh my god.
4: Go,
1: go, go, go.
0: We go, serve and drop. Hey, hey, good day. Devolve.
1: And
0: stamina.
1: We're gonna get down, we're gonna get down.
0: Woo!
1: Hey!
0: That's amazing. Whoa, whoa, whoa, whoa, whoa.
1: Serve, serve, serve. Oh my god.
0: Oh my goodness, that's amazing.
2: 와, 하이,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1: Slay!
6: So girl. So detailed. Hey, I like
1: it. I love the dance detail. I love the look. Everything. Thank you.
5: Thank you so much.
0: Zuzu, that was amazing. And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X-Love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5: Yes, that's right. Could each of you tell us the key point of your hair and makeup today? And when it comes to makeup, is there any details you absolutely can't give up, such as overlined lips, contouring, or eyelashes?
0: 혹시 메이크업이나 헤어 중에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싶은 포인트가 있을까요?
7: 네,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하는 건데 치크를 넣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 아, blush. Yes, blush.
2: 치크 저도 맨날.
7: 그렇죠, 네. 치크 없습니다.
0: Can never lose the, 없습니다. The blushing point is cheek. Next.
1: For me, I think it's my long lashes. So I need the long lashes with me every day and with every performances. So I think the long lashes and also the long nails, it's my tip and it's my power for my stage.
0: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8: 저는 입을 다 아실 텐데 저는 무조건 애교살.
6: 없습니다. 애교살 그려 주세요. 그리면은 다시 네. 돌아갈 수 없어요.
7: 좋아. 오케이, 포현. 저는요. 저의 눈매를 더 또렷하게 고양이처럼 만들어 줄 수 있는 바로 아이라인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Yes, eyeline.
6: Yes. Eyeline.
1: Eyeline 포즈 보여 주세요.
6: 네?
1: Eyeline 포즈.
6: Eyeline
7: 포즈요?
8: 네. 그럼 나 이따가 애교살 포즈.
7: 애교살 포즈요? 오케이, 알겠어요.
1: 이렇게.
8: Eyeline 포즈.
1: 이렇게. Yeah.
7: Yes. Yes.
0: Yeah.
1: 그럼 루이의 애교살 포즈는 볼 수 있어요?
8: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7: Oh yes. Oh
0: that's
7: my
0: right,
7: god.
0: That's right.
7: 그게 맞아. Okay. 맞아요.
1: 저는 맞아. 그럼 저는 그 long lashes and long nails니까 그럼 저도 해볼게요. 잠깐만.
7: Let's go. Let's
1: 하나, 둘, 셋.
7: Let's go! Yes! 파닥파닥 yes!
1: 이게 포즈가 아니죠. 이제 던착이 돼버렸어.
8: 그러면 하루 또 블러셔.
1: 블러셔?
7: Cheek. Yes! Cheek, cheek pose cheek, right cheek. There. Yes.
8: 안 돼, 춤, 그 포즈.
1: 하나, 둘, 셋.
8: 이거 손톱인가?
0: Alright, so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5: Are there any beauty products or skincare routine that you always stick to?
1: Yes, of course. Yes, of course. Skincare. Skincare. 여러분, 우리 멤버들은 뭐에 제일 약간 신경 많이 쓰나요?
0: 아니면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스킨케어 루틴이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1: 오케이, 저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킨케어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피부과를 버리지 않습니다. 피부과를 꼭 다녀야 됩니다.
7: 맞습니다.
0: 네. Never missing the facial clinics.
1: Yes,
0: that's very important. That's very important.
1: 그게 제 최고입니다.
8: 저도 스킨케어보다 메이크업 지우는 게 제대로 지워야 된다.
1: 환생.
7: 맞아 맞아.
8: 조금이라도 남기면은 피부가 안 좋아져요.
7: 맞아. 현이의 특별한 스킨케어라고 한다면은 저는 밀가루를 덜 먹기.
1: 맞아, 맞아.
7: 그리고 네 노폐물, 땀 배출을 열심히 열심히 해주신다면 네, 피부가 맑아진답니다. 땡큐.
8: 하루상.
3: 저는 스킨케어 하기 전에 수건으로 얼굴 안 닦기, 안 닦기,
1: 안 닦기,
3: 안 닦기. 감사합니다. 안 닦기인 것 같아요. 요즘 그거를 시작해서 피부가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8: 와. 스킨케어 하나도 없어.
3: 맞네.
8: 스킨케어 하나도 없다.
1: 아니 바르는 거는 어디서나 다들 많이 바르겠지만
3: 맞아.
1: 이런 바른 거 이외의 것들이 또 우리만의 팁이지 않나 싶어서.
3: 맞아요.
1: 저희의 추천입니다.
3: 네.
0: Right, there's a lot of so many good tips such as exercising or to prevent eating something like to be gluten free. There's so many good tips here today. Okay. So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5: Do you have any favorite angle or facial expression that you think look best on camera?
1: Yes, yes, we very have.
8: 카메라 각도?
1: 그러니까 필승 각도.
8: 필승 각도.
7: 다 같이 해볼까요?
1: 우리 한 번에 잡아볼까 그러면?
7: 다 같이 해볼까요?
1: 하나 둘 셋 막 잡고 있으면 이렇게 쫙.
8: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카메라로 네. 진짜 예쁜가 한번 체크를 받아보는 좋아요. 거죠? 네. 오케이.
7: 각도
3: 있죠?
8: 오케이 오케이.
0: 준비되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자, 3, 2, 1. 오! Each of them have their own.

0: Moses. That looks great. That looks great.
1: Oh my God, that looks great. That looks great. All right, all right. So that was a pose for each member. Okay, one last question before we wrap up.
2: Has another member hair or makeup style ever made you want to try it yourself?
3: 다른 멤버가 했던 것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4: 이번 활동에서
3: 스타일링요?
4: 서브
3: 스타일링
1: 스타일링
3: 스타일링, 스타일링. 충분히 자신의 스타일링에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5: 괜찮은 것 같아요.
3: 네, 충분히 저희 네 명이 각자의 제일 잘 맞는 스타일링으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서 약간 서로 각자 기분 좋게 잘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스타일리스트 쌤 감사합니다.
3: 네.
6: We're so happy. Thank you.
0: Yeah, as you can see, they're all happy with their personal individual stylings for now, so that sounds great. Okay. So, Zuzu, could you give us a final goodbye before we wrap up?
2: X-Love, you are amazing. Don't forget about that. Polski Evil Kochają Was, that means Polish Evils loves you. Thank you.
7: Thank you.
0: Thank you, Zuzu.
7: Have a nice day.
8: Love you.
7: Thank you.
9: 네, 주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엑스러브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전 세계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이분들, 이번 엑스러브가 세컨드 미니 앨범 아이가스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엑스러브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화려해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오늘 이 무대도 만관부!
7: 만관부!
4: We love EVOS from all around world. Thank you!
7: Yes!
0: Bigger and bolder than ever, here is X-Love's performance of Serve.
9: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자, 뮤직 스톱!

0: nutrition. Yet she tried nearly every diet because she cared too much about what others think about her. But now, she is focusing on eating habits that can help her nurture both the body and mind.
1: 예전에는 저도 단순하게 건강 정보, 건강한 식사에 대한 뭐 어떤 거를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영양학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정보만 습득을 하면은 실천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실천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마음이 건강해야 이런 음식에 대한 정보라던가 영양적인 정보라던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실천한 준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0: This approach to eating helps build a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food by eating slowly and focusing on both the food and the act of eating. It was derived from meditation and applied to eating habits. First of all, you reflect on your past dietary patterns and go back to the basics.
2: 제 뭔가 속을 좀 잘 들여다보고 싶다, 좀 귀 기울이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어떤 식사는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라면이나 파스타 같은 면 종류만 진짜 많이 먹고 그런 간단한 음식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들은 잘 할 줄도 모르고 약간 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하는.
4: 제가 창업을 하면서 바빠져가지고 그냥 배고파서 아무거나 때우면서 먹게 되는 그런 식습관을 좀 가지게 된 게 있어서
0: Mindful eating teaches how to focus not on the food itself, but on the mind. The key point is to be able to recognize and respect the signals that the body and mind send when we eat. It helps people stay away from eating because of emotional rather than physical hunger.
5: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고 나의 몸 상태를 돌아보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거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6: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그 먹을 때 그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제 편안한 마음으로 막 수다를 떨면서 먹는 게 저한테 너무 건강한 식사고요.
0: We eat every day. Yet we rarely think about the mindset with which we eat. There's a saying that even nutritious food can be harmful when consumed in an unsettled state of mind. That's why caring for our mental state in daily life is just as important as how we eat.
1: 손 위에 올려놓고 질감을 느껴보셔도 좋고요. 이번에는 코에다 가까이 한번 가져가 볼게요.
0: Engaging all five senses, eating slowly. Observing hunger and satiety. This is a relaxed style of eating that few people are used to. By sensing what they eat, the participants begin to build a new relationship with food. They become aware of their senses and learn to meditate through the act of eating.
7: 눈을 감고 천천히 씹으라고 하니까 껍질하고 이 안에 갈라지면서 달달한 그 즙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소리도 엄청 크고 그렇게 느껴본 적이 언제였지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같이 있는데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1: 조금 더 그 음식에 집중을 해서 먹게 되면은 이 단맛이 평소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단맛이 한 3 정도로 느껴졌다면 이렇게 느끼면은 갑자기 10 정도로 확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뭐 빵도 좋아하고 단 음식도 좋아하고 약간 그랬는데 이게 제 미각이 둔해져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계속 반복해서 먹으니까 잘 느끼면서 먹지 못하고 근데 이렇게 온전히 느끼면서 먹는 연습을 하면은 똑같은 걸 먹어도 더 달게 느껴지고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니까 좀 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0: minds are often too busy to even notice what we're consuming and to focus solely on eating. Anxiety and restlessness make us forget what it's like to feel calm. So why not allow ourselves to experience it, even if only during mealtime? We crave sweets, yet we also need to exercise to stay healthy. The answer to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nutrition and health may lie in healthy eating habits. It doesn't have to be a completely new diet. Focusing on just one meal a day is already enough.

0: 당신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자 맞춰보세요.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0: 이거 캐펄바지락이에요.
2: 예, 캐펄바지락이에요.
3: 뚱뚱하고 맛있어요.
2: 시원해요.
4: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0: 이렇게. A touch of macaulay. Fat juicy clam. Perfect. Here we have 당진. 오, 안녕하세요. Welcome, buongiorno, 안녕하세요. Today we are in 당진. So welcome to 당진. 당진 is a very special place. It's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and that means we have fresh, beautiful seafood from the sea and beautiful, delicious seasonal products from the land. So let's start from here. This is a place that I love. This is a seafood market. More fresh than this, you cannot find it. Wow. 이거 혹시 신치? 신치죠?
1: 요새 유명한 신치.
0: 지금 제철이죠?
1: 네, 제철이에요.
0: 우리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거 있어요. 네, 우리 비앙케티.
1: 여기서는 실치.
0: 실치. 실치, 이거 한국에서 어떻게 먹는 거예요?
1: 야채를 묻혀서 옆에 놔두면 싸서 드시는 거예요.
4: Oh, should I buy some? Maybe I can cook something delicious with this.
0: 아, 그러면 이거 1kg.
1: 많이 드릴 거야.
0: 이 정도?
4: Oh, yes.
0: 아, 퍼펙트 포장.
1: 감사합니다.
0: 사장님.
1: 맛있게 드세요.
0: 잘 가세요.
1: 네.
2: 여기도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4: You see what happens? Over here, the sajanim are making like a very, very fun fight for grabbing the customers. So fun.
0: 이거 캐펄바지락이에요.
2: 예, 캐펄바지락이에요.
0: 지금 산다면 이거 뚱뚱하고 이거 맛있어요.
3: 뚱뚱하고
0: 맛있어요.
3: 시원해요.
0: 어떻게 요리해야 맛있을 수 있어요?
2: 탕도 좋고요, 찜도 좋고요. 술찜?
0: 아, 그런 술찜? 지역의 전통주, 특별한 전통주 잡는 중이에요. 또 혹시 여기서도 그런 전통주 있을까요?
2: 여기도 있어요.
0: 진짜?
2: 네. 오! 연잎으로 만든 막걸리가 있어요.
0: 여기에서 뭐라요?
2: 신평이라는 데 있는데요.
0: 신평 양조장, 신평. 네. 이거 무조건 그런 양조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1kg
2: 정도? 1kg 만 원.
0: 만 원? 오, 싸네요. 오케이, 저는 너무 싸서 아마 3kg.
3: 3kg.
0: 아, 오늘 운이 좋네요. 예, 예.
3: 많이.
4: My friends, talking with the sajanim is always so beautiful because they let you know a lot of secrets on how to cook very, very deliciously all these beautiful products.
2: 넉넉하게 드렸어요.
0: 오, 예. 오, 진짜 기대돼요.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와, 두릅이죠?
2: 네, 두릅이죠.

0: 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릅이랑 막걸리 잘 맞는 재료죠. 이거 하나 무조건. 그리고 다른 맛있는 거 알려주세요. 여기 단진의 제철 식품.
1: 냉이도 있지만 민들레도 있고요.
0: 이거 먹어도 돼요. 어떻게 샐러드로?
2: 겉절이?
0: 겉절이 이렇게? 이거 다 돼. 이것도. 감사합니다. Now with this beautiful land products plus sea products,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2: 요즘 봄이라 제철이죠. 나물이 많이 나와요.
0: 렛츠 고 투 심 now I memorize that. 신병 양조장. 계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 네, 일단 그 단진 유명한 양조장이죠.
3: 예, 맞습니다. 오. 저희 연잎을 넣어서 만드는 막걸리고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조상님들이 널리 하던 술 문화였어요.
0: 이야, 신기하다.
3: 여기서 연잎으로 술 만드는 거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0: 체험? 네. 그 직접 이어해 볼 수 있는 거? 네. 그거까지?

0: 드셔보시겠어요?
1: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너무 고소해요. 진짜 그런 쌀 와 쫀득쫀득
0: 쌀이에요.
1: 쌀. 아 그거 맞아요. 단진에서 해나루 쌀 맞죠? 예. 그거 해나루 쌀이에요.
0: 예, 예, 유명합니다. 여기에 단지 안에 물이 준비되어 있고 여기 물. 이제 재료들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네, 하얀 쌀이 있죠?
1: 네, 하얀 쌀이에요.
0: 그냥 쌀이 아니라 쌀로 만든 누룩이에요.
1: 아, 쌀로 만드는 누룩? 네. 아, 왜냐면 원래 밀으로 만드는 거죠.
0: 그 밀누룩은 여기 갈색 덩어리들.
1: 아, 아 이거?
0: 네.
1: 아, 누룩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0: 두 가지 들어갑니다.
1: I had to try one of these. 이거 건강하죠?
0: 네,
1: 먹으면. 오! It is like eating yogurt. You know, it has the same kind of tartness. So good. 그러면 이제 우리 찐 쌀, 네. 그리고 물.
0: 물이 있어요. 물은 500ml의 물을 준비를 했고 네. 쌀은 500g의 쌀을 준비해요.
1: 아, 이거 1:1이에요.
0: 1:1. 그런데 밥을 찌면 쌀이 물을 흡수해서 평균적으로 500g짜리가 650g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게를 650g을
1: 650? 재서 바로 할.
0: 그러면은 이제 650g을 여기다 쌀을 넣고 이 재료들을 다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 우리 하이라이트.
1: 맞다! 연잎!
0: 연잎은 향이 은은한 향이 나요. 연잎 고유의 향이.
1: Rice into the water. 오케이. 이제 물, 쌀, 이제 누룩. 누룩 두 가지 다 이렇게 다? 이거 뭔가 어떻게?
0: 이거 저희가 미리 재놓은 거예요.
1: 아, 아, of course, I can understand. This is his secret. I accept
0: 네,
1: that. 예, 한번. 오케이. And then the yeast. Yeah.
0: 장갑을 끼시고 얘를 믹싱.
1: I can feel the history of Korean alcohol. 어떻게?
0: 그냥 속에다가 쑥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찢어가도 관계없고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은 다 끝난 겁니다. 짜시는 걸 한번 여기서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게 14도 정도예요.
1: 14?
0: 네. 오. 한번 짜보시겠어요?
1: 오. 네. 바로.
0: 네.
1: 이렇게 이렇게. 슈퍼 프레쉬 막걸리. 아, 오 이거 진짜 다르네요. 어, 바로 마시자마자 그런 달콤한 부드러운 느낌. 근데 뒷맛은 은은히 올라오는 게 있어요. 진짜 깔끔해요. 연잎 덕분에.
0: 네,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잠깐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단진의 특산물 많이 많이 사놨거든요. 네. 이거 민들레. 민들레 잎만.
0: 너무, 길가에서 보던 그 너무, 민들레 잎이네.
1: 네.
0: 두루.
1: 두루. 네. 진짜 제철이죠.
0: 네.
1: 그리고 바지락, 단진의 이거 깨뿔의 바지락.
0: 서해바다.
1: 이것도 술찜. 어떨까요?
0: 그것도 괜찮죠.
1: 네. 네. 그리고 이거 두릅 튀김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네. 이거 튀기하면 그런 거 싹 이거 정소, 이거 입가심.
0: 아, 좋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맛있는 요리, 이거 이런 맛있는 막걸리랑 이거 준비해드릴게요.
0: 예.
1: I found another place to cook, and now let's cook delicious food with this incredible 막걸리. 오, yes, yes, yes. Perfect, perfect, right? Today we are doing 바지락 술찜, sauté di vongole. Since it's 술찜, so it's liquor, it's made with liquor. In Italy, we use white wine, but here we are inside a brewery, so let's use 막걸리 and 청주. And then the second one, 두릅, the shoot of a tree. It's a little bit bitter in the aftertaste, but this bitterness, it's charm. So we will make a fried 두릅, simple. So for making the bajirak suljim, I will proceed preparing all the base. Let's start with garlic. Okay, and garlic is done. Now let's go with the spring onion. These also very thin like garlic. This also is done. And then the gochu, the spicy part. Okay, I have to remove the seeds.

0: 맛봅시다. 오. 여기 감칠맛이 많아요. 아,
1: 저는 소금 한우 다른 조미료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2: 이 맛이
1: 그냥 이거 자연의 맛이에요.
0: 오,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요. 연잎 진짜 은근히만 나와요. 근데 맛보다는 그 안에 입 안에 있는 느낌, 그거 진짜 개운하고 이거 싹 입가심 완벽해요. 맞죠? 네. 아마 진짜 탱닌 때문에. 네. 오, 조금 더 이제 하고, 바지락.
2: 네, 바지락하고.
0: 이거 자, wait a moment. 오, 예. 감칠맛, 단맛, 살짝 그런 바다의 그런 잔맛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이것도 우리 테스트 해야 돼요.
2: 네.
0: 여기 일부러 이거 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손으로. 이거 커요.
2: 오.
0: 예, 생각보다.
2: 커요.
0: 예, 작은 나무예요. 작은 나무. 예.
2: 모양도 너무 예쁜데요?
0: 그리고 이렇게 조금 찍고. 맛있어요. 아. 이것도 살짝 쌉싸래요. 맞죠?
2: 예.
0: 그 쌉쌀한 맛, 입안에 있는 쌉쌀한 맛, 플러스 기름 있는 거?
2: 막걸리.
0: 예.
2: 오.
0: 예. 오. 오, 예.
2: 아, 뭘 의도하는지 알겠어요.
0: 네, 이거, 저는 이런 반응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 너무 좋아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선물 준비했어요. 이거 진짜 단진바다 단진단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짜잔! 무슨지 맞춰보세요.
2: 글쎄요, 얘도 그냥 채소.
0: 민들레. 여기 바로 여기 시골에서 에이. 온 민들레 야생. 에? 플러스 당진의 대표. 바다에서 온 거 뭔가요?
2: 알 것 같아요.
0: 자, 맞춰보세요.
2: 김치.
0: 예, 정답.
2: 시철이에요, 지금.
0: 예. 하나 드셔보세요. 네,
2: 먹어보고 있습니다.
0: 어, 이게 이거 다 이거 이런 거 다 실치예요.
2: 아, 이게 실치.
0: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요.
2: 요 밑에가 민들레.
0: 둘 다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요. 안에 이거 반죽 그리고 민들레 그리고 실치.
2: 꼭 모양이 꽃게 과자 같은.
0: 맞아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실치라는 거를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바다의 맛이 나긴 하는데 훨씬 더 고소한 느낌의 바다 맛.
0: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 네. 해야 돼. 어, 감사합니다.
2: 네. 자.
0: 예. 좋아요.
2: 예.
0: 인정, 나봉.
2: 너무 신기해요.
0: 맞습니다. I think it has been a success. Also, this time, I really, really learned a lot about this land. I love going around Korea with you and discover these treasures. And I really hope you can be there for the next time. And I don't know where I will go. So, but for sure, there's gonna be one beautiful and interesting traditional liquor of Korea. Salute. Cheers.
2: Oh, 진짜 잘 어울려.
0: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네, 오늘도 재밌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태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선거라! 선다!
1: 태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태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태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0: 특기하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공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1: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0: 네? 뭘요?
1: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0: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0: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0: 자, 그럼 다음 순서는요. 판소리 인간 문화재시고 대한민국 국악계 큰 별이신 신영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에는 정준호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때요, 이도령과 춘향이 사랑가로 논의한 뒤 사랑

글자가 앞에 돼. 하늘 전 하늘 곧 너리 변양 지아비부 사나이 남 기특기 알자. 자 글자가 아래 돼요. 개인여별에 똑같이 호주에서서 저울을 호자로만 노라그를 볼 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국민주권정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5,200만 주권자들의 지혜를 등불 삼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0: 제 다 부모 형제 제자 원수 일가 친척이 반기하여 펄쩍 뛰어왔다 오며 다녀온 다 다녀와 저 완장 같던 당군이 살아 우리 반갑네 다 이리 이리 오하 이리 오라면든지 울며 불며 반기 걸제 원쾌그릇당 기법을 보이면 그 아지 좋드란 발이냐 우지 발라변 우지 나라 이렇듯이 말을 하니 여러 군사 하는 말이 네 말이 정 그러다면 천하장사 항도령이라고 불려주마
1: 그러지
0: 또 한 군사 나서면서 하이. 싸움 타령 노래를 하는디 시용간과 헌원씨 영역으른 지갈 반전 싸움 등작대 무지우장난 사로 잡든 당록 싸움 하이. 주나라 쇠진천지 분분한 축추싸움 위북친왕 늙은 후에 점식산동 육국싸움 봉기제장 부전하다 발견 풍진초한싸움 70여 전 공이 없다 황도령 국역사원 통일 천하 은지할국 위한호 삼국사원 동남풍이 후한 월부지 외국과 적병사원 이아스라 싸움 타령 가삼 끔찍 기막힌다 타령 허지 말고 공성신 퇴흐고 치고 또한 군사 나서면서 떡이 아직 술자를 먹고 채담 취담 실담 허담 장담 패담 먹으리와 벽일 대전 시사를 째

0: 성쇠체대기지 승부가는 직사 악사 불사는 찌또이 들었지 허자느냐 꽃군사들임보다 이 말을 듣고 괜시 걱정을 하고
1: 아주지
0: 떴다 정감하기 월명심야 고요한디 남찬을 무릎 쓰고
1: 다 좋지 하이.

0: 울고 가지 조조가 보고서 묻는 말이
1: 다 좋다.
0: 헤이, 저가 마귀 요하명고 좌우 제장이 대답하되 달 밝음에 별이 드무니 이 가마귀가 새벽인가 하야 나무로 떠서 오나 보이다. 조조가 이 말을 듣고 취흥이 도도하야
1: 그러지.
0: 월명성이에 오지아기 남미 거리 요수 삼자배 무지가 아기댕 제장 중에 유복이가 여짜오대 월명성이 오작이 남기호고 요수 삼자배 무지가이란 곡조는 명일 임전시에 불길 줄로 서이다.
1: 그렇지.
0: 조조가 이를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어 너희놈 니 어찌 내 심중에 있는 말을 헌단 말인고. 요설이라 집단하고 유복이를 죽여놓으니 근데 아니 불쌍하랴. 소륙군 분발할지. 자 소군도동 복의 우금이오 현쇄 전선 필수하고 체결군 병제 조카야 조조 두선에 높이 얹어 소륙군 대장을 분발할지. 손일의 증역 종목의 우금이오 전여총 장합이오 좌엽총 분빙이며 우엽총 여통 후엽총 휴군이라. 독질의 전사빠서 왕이며 좌사빠 악진이오 우사빠 허윤이며 수를 근접사 하돈이오 종이오 좌회장이 허저 장유라. 소재는 발방원 관기청첩 이천금곡 목시등계 가선점마 견제쟁선조 동공경 총토족주며 군법부대 관초부도 기득 육제의 본보거대 유유소스라면 자교소시야야 시어청주라 가중제 탈퇴년 척불의 급건이 각대 쟁기하여 부르잠전 오루하라. 강은선 피례전선 동기법으로 유언선 경기같이 왕래하여 이리저리 다닌다. 조조 연습을 관강하고 마음이 대희하야 방사원의 묘한 계책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 순욱이었자오대. 만일 불로 치울진댄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주가 이 말을 듣고 대답하되 내 의지는 북에 있고 저지는 남에 있으니 만일 불로 치면 저지니 먼저 탈 것이니
1: 그러지.
0: 이런 반드시 승전할 묘법이로다. 소륙군 정돈하야 싸움을 재촉할제.
1: 그러지.
0: 그때 오너라 조유란
1: 다이조제
0: 신세를 간만히 살피더니 황풍기 홀기허과 초체 황기는 강중을 떨어지고 오진 깃발은 조유 연상치고 간지 화공할 징조로대 동남풍기 없었으니 욕파 무기하야 한소리 크게 하고 토혈을 기색이 가련히 보다 조요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일지 못할 적에
1: 그러지.
0: 공명의 노숙을 반연하야 조요 병을 보지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일지라. 양은 선을 안겨요 선을 한즉 바람이라. 조요 질색가야 아무 대답을 나니 허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조요를 주니 조요 받아본 줄 거였으되 육파 조병이면 이용 화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이 말인 뜻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동남풍이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조가 북에 있고 이 주유가 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그 주유 진영에서 화살을 쐈을 때 이 북쪽에서 날아오다 보니까 화살이 거꾸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만약에 이제 동남풍이 불면은 주유가 활을 쏘면은 조조 진영으로 잘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융동, 굉장히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동남풍이 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유는 이길 수 없음에 굉장히 이제 병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명이 글을 써서 준 겁니다. 주유 탐부 과염으로 왈. 바람은 천지 조화이온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1: 그렇지.
0: 공명이 대답하되 무사는 재인이오 성사는 재천이라. 내 할 일 다 혼 후에 어찌하오리까마는 500 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무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주유가 판게 듣고 500 장조를 쟁소 120 층분원 히잡고 단을 지켜 청룡사후하라. 그때 공룡은 기풍삼일을 허려하고 노숙과병마하여 남평사로 올라가 치세를 살피더니 남방 불그득을 군사로 취용하여 3층 단을 높이 쌓다 파원 24장이요 내기를 증구서 척파파리 부척이로다 하악일식 28수 각색기를 꽂았다 동방지면 청기에는 교룡낙토고 보로다 포창령 지용하여 동방청기를 세우고 북방지면은 끼에는 해유복석연저유로다 차견무지하여 북방길을 세우고 서방지면 백기에는 땅구치게 오후원이라 그 백구지위하여 서방백기를 세우고 남방지면 홍기에는 단양정막 독사인이라 성주작지상하여 남방홍기를 세우고 제1층 종주에는 황신대기를 세워 쓰대하도나 억서 그릴 발대 64괴를 한검 파리를 배립하여 한가운데 풍투리시 종사기 가기를 속발관대하고 검은 낙토 봉기와 박대주의 방구를 입히고 철자의 비리나야 수집 장관하고 간첩상의 용다기

양양화야 다나 24일은 각각 정기보금 대극장 장항호 백월과 주변 조득을 가져 환효 사면하라 다시 공명하는 목욕체계 정의하고 전주담바 시대를 백모 당당히 이르러서 노숙 손을 잡고 여보 작용해 작용 진중 내려가 공그르 조병함을 도대 만일 내가 피른 바 응함이 없더라도 괴이함을 두지 마

0: 얼굴 보낸 후 하. 수단 창졸 그게 엄속 기적으로 돼 풀어천이 방위하며 풀어실구 나른 하며 풀어교도 접이하며 풀허 대경 소규하라 만일 위정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그때여 공명한 환보도 탄해 올라 분양 헌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조화야 네 알 수 있겠느냐
1: 그렇지.
0: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헤이.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넣은 후에 머리 불공 발 헛공 학창글을 그딘 거듭 총총 흐다닥 붙이고
1: 다이 좋지
0: 창목 밖으로 샌뜻 퉁퉁 남병사들을 넘어
1: 다이 좋다
0: 상주를 받아보니 강철은 우락하고 새들이 동시 땅을 지들 비견단
1: 아주지
0: 오강편을 당도했지 상산 조자중은 대마침 등대호과 선생오심을 기다리다 선생오심을 보고 자룡의 거동을 봐라 선비의 퉁퉁 데려가 공명전 철하며 선생은 위방 친중을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판가라고 자룡 손길 잡고 현주 완영 하옵시며 제장 군주리 담 사하오 예 둘이 급히 배울러 일편 풍산에
1: 그러지.
0: 손봉어 쳐달고 도용 도용
1: 들어간다
0: 그때여 주인은 일반 문무 장대상에 모여앉아 군병 조발을 내비었지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천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주요 노숙 다림으로 할 공명이 날 속였다 융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1: 그렇지.
0: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인 사람인 듯 허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제준한 영웅이오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여 이날 밤 삼경시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날 초여 급히 장대상에 퉁퉁 내려 깃발을 바라보니 청룡주장 양기각이 백구현무를 능하여 서복으로 팔팔 삽시간에 동남 태풍이 러기각이 와지근 우엄도 기폭판 떠들이리 전동아치를 하지 추유가 이모냥을 부드러워지 바른 간담이 톡 떨어하고 지나가는 지라 이 사람은 탈조와 난 귀신 또 난치기라 만일우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 죽여 부활하며 나리라. 서성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하되 너그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달 묻지 말고 동명 상투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얼른 쏴. 비명의 당도 와라. 공명을 지대해 보니 최준안용기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하이.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하이. 장차 유환이니 병신 불망하되 서성은 배를 타고 하이. 정봉은 말을 두어 남병산 높은 봉이라는 뜻이 올라가서 하이. 사면을 살펴보니 하이. 공명은 간디 없고 집기 장사는 당풍지파야 끈뜨러 책이장 막 동남풍에 벌흥 기자본 군사들은 여기저기가 이모한 놓고 서 있거나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저 군사 혓장우대 공명은 모두나 바람을 얻은 후어 머리 풀고 발 벗고 이놈으로 가더니들 두 장수 포를 내어 그럼 그렇지 지지 차산 중이여도 중청아 하며 종지 줄을 타 지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단나로 쫓아가니 만경창파 근데 혼바다 물결은 흉흉한디 공명의 내거 종조 무커처여를 소조를 불러서기 놈 소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더냐 아직 수졸들은 공명은 모르나 자기 일무시 강아른 백인데 양양강 수밝은 물에 고기를 학는 듯한데 십이장강 벽바상 왕래 허들을 거룩해 통강의 진리탄 흥자룡 낚시대 후상자를 쏘고 평상궁 가는데 찐반다는 심을 하였더니 뜻밖 어떤 사람 머리 풀고 발 벗고 창황 문주로 내려와 선미에 다다르지 그 백 안에서 이래대정기 오뚝 다사는 한번 보면 두번 보기 엄숙하장수 섬이 퉁퉁 나려 밤에 저러더니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곤소곤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았다고 상류로 가더니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날렘배를 잡았다고 이놈 상화 예 네 배를 빨리 저어 공명 담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뒷목을 댕그렁 미역이 물에 풍덩 떨어지면 너희 배 우르르이 찾으랴 사공들이 황급하여 여봐라 친구들아 우리가 까딱까딱 구덕

얼굴을 바라보니 부강정을 뜬 남대 흰 부채 뒤지야. 그저 공명이시 분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가 넌 공명선생. 가지 말고 개만 물러 나 하는 말 듣고 가오. 공명이 허태소명 너의 도둑이 나를 살해 마음대 이무 아는 바람 무길 보자고 해보하라. 서성종목 못든났지 빨리 저 쫓아가며 긴 얼말 있사오니 잠깐 머무소사. 자룡이 불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겁나만 놈들을 목절에다가 두니까 소장 한살 끝에 저놈의 비아지를 선조께서 터오리다. 공명이 말류어대 아니 그난 양국 화치를 생각하고 죽이든 말으시고 놀래어서나 보내소서. 자룡이 불을 잡고 선미 오뚝 다섯 기름 서승 정봉어 상사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유국이 많았거든 의리를 생각지 않고 해코도 따르느냐. 너희를 죽은 마땅코나 양국 화치를 생각하고 우리 선생 말로 아메들을 죽이든 안거니와 나우스까지라네 보아라. 가는데 머무르고 얻은 비에 바라보면 백부와래가 두둔맞을 장공 철전을 매겨 비정이 바라고 흉어 복질하여 대두를 속이고 호모 빼거든며 주먹이 터지게 좀 동을 받고 삼지 힘을 올려 공연을 딱 괴비다식 정길발 깍지소를 똑대니 번개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 펴겨라라라라라 서성 담배 돗대 철거과 제끄부리고 오던 배가 로즈 물결이 뒤차 소슬 광풍에 빗물이 빙빙빙빙빙빙빙 물결은 우리를 공출해

0: 능봉하야 삼기
1: 좋다.
0: 황계 와선 그 화보 왕출을 각처에 청하라. 기가
1: 할수
0: 차시의 한나라 공명선생원 이려우와 편주 알리저와 본국으로 돌아오니
1: 그러지
0: 일등 병자기 버련들기
1: 제할
0: 거기 장군 장이 떡과 친남 정군 조자룡 둘레로 구복 현신되니 공병 또한 군중 탑배하고 해헌 주를 복인 구워 장대상그가 비언저 당포상계 금고를 쿵쿵 울리며 장조를 차례로 분발한다. 평화 창소하니 필요옹 파선지라 친남장군 조자룡을 불러 그대는 삼천군 그날이고 오림 갈대 숲에 둔병 매복을 하였다가 조병이 지내거든 내닫지 말고 선군 지내거든 불러와 음사라야 사로잡으라 기가
1: 할수
0: 거기 장군 장인떡을 불러 그대도 삼천군 그날이고 오림산 둥구 호루곡에 둔병매복을 허였다가 명일 오시에 조조 비를 맞고 그리 지내다가 군사 반복이 돌아연 기다 뜻이 니 검사라야 사로잡으라
1: 할수
0: 비방비 유봉을 불러들여
1: 아이 좋다
0: 떡이는 각각무다 천산 타고 강산 그가 빨리 떳떳해 구울의 기계를 나서 오너라
2: 들어보시면은 장익덕도 나오고 조자룡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유비 관우 장비 중에 지금 누가 안 나왔죠? 관우가 안 나왔죠. 이 관우가 안 나온 이유가 일전에 이제 그 유비가 이제 이렇게 신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닐 때 또 이제 이 관우가 또 이제 그 간부인이라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랄까 이렇게 도망을 다녔 거죠. 근데 조조가 그거를 이렇게 눈을 감아줬던 그 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명은 분명히 관우가 조조를 잡으면 놓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우를 이렇게 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전쟁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던 관우였는데 이제 본인을 빼니까 이제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대목이 바로 이제 관우가 화를 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듯이 약속하야 분발할제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온다 이는 인고하니 한수 정우 관곡이라 통희눈 보릅 뜨고 삼각수 그 사려 청룡도 빗개 들고 흥현이 들어와 큰 소리로 여짜오니 정장모와 전쟁마다 딱 고한 일이 없사온디 오늘 날 대전시에 찬난 일이 없사오니 그 어쩐 일이니까 공명이 웃고 대답하되 장군을 제일 요긴한 화룡도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전일 조조가 장군에게 후대한 공이 적지 아니한지라 장군께 없어는 잡고도 놓을 듯하야 정치 아니하오 관우가 화가 다풍이 나서 칼을 짚고 쾌고한 군중은 무사정이 온데 어찌 살을 두오리까 의율 당참하올 자로 군령장을 써서 올리거라 공명이 허락하야 가기로 허락한 후에 장군께서는 화룡도 소로 높은 봉에 불러와 연기 내고

0: 그 안에서 조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잡아옵소서.
1: 아무.
0: 관우가 대답하되 그곳에 길이 두려운데
1: 헤이.
0: 만일 조조가 그 길로 아니오면 그는 어찌 회피하오리까?
1: 제.
0: 예, 나도 그는 군령장을 두니
1: 헤이.
0: 그리하오. 맏 군령장에 투착함이 분명하니
1: 헤이.
0: 관공이 대의하야 관평 추창 그날이고 오교두수 앞세워 원앙대로 배립하야 청도로 행구를 하는 뒤 행군 절차가 꼭 이러겠다. 청도끼를 버렸나.

0: 흥무난상황지표미 금관상 단상 칭안상 파리안상 예기두상 코두상 세약두상 중사면창 구간에 우영진 집사안상 국내징제리두상 다루칭병 교사당 부각두상으로 좌르르르르르서서 꼬마대로 가는 것도 희색인 저원이오 금광은 효상이라 위험이 있는 보고 다 살기가 제일이 일하고는 예군 행찰론 세상이 어둠 보는지라 현덕이 공명을 치사하고 주요 용병 관심자로 번고를 내려서니 동남풍이 점점 일어나는구나.
1: 그러지.
0: 그때 적벽강 조준한 장대상그가 높이 앉으채 금물 어루마르시며 이봐 창조를 틀어서라 이내 장창으로 황건 동탁을 메고 여포사로 잡아 사해를 평정하니 그까지 철우리라 하늘이 나를 위하여 도금이 동경하지 어찌 아무리 촉을 쏜다 천국이 여짜오대 분분한 융동 때에 동남풍이 이현진 비지의 방을 허삽이듯 조주허허 웃고 대답하되 동제 일행이 희생하니 기후 동남풍과 의심 말라 분부하고 황기 약속을 기다릴제
2: 이제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목입니다. 적벽대전인데요. 이제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조는 분명히 본인이 이길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황계 오나라 장수 중 굉장히 대단한 장수가 본인한테 이제 투항을 해가지고 내 군사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조조가 뭔가 이 조짐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계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배를 끌고 들어오면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잘 보면은 배가 뭐 군량이라든지 뭐가 많다 보면은 배가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이 배가 너무 신기하게도 이렇게 떠 있단 말이죠. 배가 그 말인 즉슨 이 안에 이제 사람들이 타 있는 거고 군량이라든지 그런 식량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복병을 이제 끌고 들어오는 그 대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 오너라 황계난 이시 화성 그날이고

0: 승군높이달아오가겨울바람을맞춰
1: 좋다
0: 치국총소리하고해를떠들어오니초조가보고대희하여장졸다려이른말이정우가정우가정우가정우가정우가니보와라황공보기나를위하여양촌반지실파절대온다정우가정우가니보와라대속은이정욱이여짜오대군량실은배량이면선체가온중헐띠둥덩실높이떠요요하고범유하니만일그속에간게있을진데어찌회피하오리까조주가이말을듣고의심이나서그래네말이당연하니문빙불러방색하라문빙이호뚱나서잘게오는배거대빼요승상님영전에는진안으로들이지말랍신데이말이친듯마듯뜻밖사람계가태그르르르르르빙마저떨어지고황기화선20척그화보승기전과떼떼떼다발소리두둥내고치며좌우각선무대동남풍의배를모아불을들고달려들어한번에불이퍼散천지가다그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강상이무너지고두번은불이퍼散오세번을불로치니화렴이종전풍성으로루루루루루루물결은줄렁전선진도도때와지근용종할때노사옥대우비삼바다리족반냉장망고가보대가부리가푸기치펄퍼장막족족화전궁전당파장과깨진통도

산 곳이 없고 척벽 간기 불빛이 난리가 아니니 가르라 손 백만 군병을 날도 때도 못하고 오비라 꼼짝 달싹못하고 손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막고 장애도 찔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혼자 혼다 죽고 발베 죽고 맞아 죽고 외타 죽고 성내 죽고 들랭거리다 죽고 복장 털고 살이 맞아 뿌리가 푹 빠져 죽고 파사져 죽고 찢어져 죽고 치실로 죽고 제담으로 죽고 문석에도 빠져서 따져 뒤져 보사급사 몰사하야 다리도 장신 부러져 죽고 죽고 보느라고 죽고 나아지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때때 그래를 공굴다 아불산 낙상하야 가삼쾅쾅 두다리다 죽고 실없이 죽고 가위없이 죽고 허위없이 죽고 꿈꾸다가 죽고 헛된 놈은 딱 큰 놈은 입에다 물고 죽고 또 한 놈은 숨어지를 보시는 꽃이 더 크도 더

반에 벗고 죽으려고 비상산 냈더니라 와사와사 깨부려먹고 문에 가서 푸 빠져 죽고 또 한두 번 돛대 끝으로 오고 기울다가 눈밤에 아이고 하나님 딸은 3대 독자 외아들이와 제

0: 사람이 포고루루루루루루 또 한 놈은 그 백전으로 호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통통통 나가더니 포향 쪽을 바라 봄이 아이고 아버지 이거 뭐지 포효 자식은
1: 그러지

지금이 포로로로로로로 또한 놈은 그 동해 한가흔 치하고 치조를 한장을 믿어 죽고 또한 놈은 그 통에 한가운 치하고 북을 한번 쳐보는데 꼭 이렇게 어이. 치던 것이었다. 아이고, 직사 몰사 대해 소중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다 국수 불듯 들은 더럽 불명 적극 조총기암동 남나게 도성구 독반을 저병 풍파에 떠나갈 때 1등 병장 있을 때가 없고 날린 창수가 무용으로 화전공진 가는 소리 여기서도

0: 수가 쫓아오면 왜 된 말이 붉은 홍포 입은 것이 조준이다 도망 말고 쉬죽으라 선봉대장 황계라 호통원이 조조정신 기급하야 입은 홍포 훨씬 먹고 군사절 이바사 쓰고 다른 군사를 가르치며 참조도 제기간다 남다른 초조라는 지가 진정 초조니래 황제가 쫓아오며 저기 수염 긴 놈이 초조니래 초조가 황급하야 긴 수염을 걷어잡고 와드득 와드득 쥐었듯 끝할 정탈 도망가자 장로아를 급히 쏘니 황제 맞아 물에 가 거꾸로 전 낙수원이 공인원을 살려라 한 땅이 급히 건져 살을 빼야 본진으로 보내라 할 적어 초조정신 기급하야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가자 가자 으서 가자 갔다가 난 똥 싸겠다 여봐라 증후가 조요도 속이 축지법을 보다 주헐 알았더니 빠른
1: 그러지
0: 오늘 보니 축지법을 이 말이 왜 퇴불 저지리야 앞으로 어른 아니가고 척벽강으로만 부두호둥
1: 얼씨구
0: 들어간지 이것이 웬일이냐 장우기 혀자오대 선상님 말을 거꾸로 다 어찌 옳게 타겠느냐 말 보가지만 쏙 빼다가 얼른 돌려다 뒤에다 꽂아라 나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1: 얼씨구
0: 상황 분유 도망을 갈제 샘만 날아가도 폭백인가 의심을 보고
1: 좋지
0: 낙엠 만 헐쓱
1: 헐쓱
0: 떨어져도 취

우선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Rakia, have you started your summer prep?
1: 여름 준비요? 뭐 따로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0: Of course, you have to watch out for the summer sun. You need your summer essentials, sunscreen, parasol, and sunglasses.
1: 아,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형만큼이나 눈부신 아티스트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0: That's right. They're here to take over your summer playlist.
1: 맞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소디의 그리고 5050 모니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신곡.
1: 네. 네, 저희 이번 앨범 아이갓은요, 미완성의 사랑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였던 한때 엑스러브가 끝내 스스로의 모습을 완성시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으로 거듭나 과거의 이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한 존재들을 직접 인도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et's enjoy.
2: 그러시구나.
3: Let's enjoy.
4: 잘한다.
1: Yes, thank you.
2: 이어서 제가 타이틀곡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타이틀곡 Serve는요. 뭔가 하나의 장르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판타지에 가까운 곡이다 보니 이 곡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주 한 편의 판타지 영화를 본 듯한 귀, 눈 모두의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화려한 타이틀곡입니다.
3: 귀, 눈 모두.
5: Oh wait, we watched the Serve music video and there was a very familiar face.
0: 맞아요. 그 배우 한솔 씨, 심지어 한솔 씨가 먼저 출연을 제안하셨다고요? 맞나요?
2: 네, 맞아요.
1: 맞습니다.
5: We also saw Hansui's post on social media saying she's cheering on all the moments X-Love will create in the future.
0: 와우, X-Love도 한솔 씨에게 영상 편지 Let's go!
3: Let's go!
2: 영상 편지 오케이. 일단 저희가 이번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한소희 선배님과 함께 촬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그 길고 힘든 촬영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힘과 응원을 받아 이번 활동을 조금 더 화려하고 더 화이팅 넘치게 더 멋지게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4: Thank you.
5: That was such a good letter to her. So Han So-hee's appearance was definitely a surprise, but there's something else that caught our attention too. X-Love and performance go hand in hand, right?
0: 그니까요. 춤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포인트 안무도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4: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인 Serve 포인트 안무는요. 보깅 장르의 핸드 퍼포먼스입니다.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오케이, 나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1: 왔어, 왔어.
2: 오케이, it's just the serve time. 그래서 5, 6, 7, demure 할 때 아주 demure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고요. 자, 5, 6, 7, go. 둥. 로커 돌리고 카오카오 양손 양손 돌리고 드랍 동 포즈 안고 쉐키 쉐키 쉐키 쉐키 단단단 We gonna take it down We gonna take it down We won't stop We send
1: hey,
2: hey. Hand performance 간다
1: Mean we slay go elegant
3: Wow
4: 아름답다
0: 와 진짜 너무 잘하신다.
2: 진짜. 감사합니다.
0: 아니 저희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나요? 혹시?
2: 그럼요.
4: 좋아요.
0: 사실은 저희가 연습을 해봤거든요.
2: 그래요?
1: 혹시
2: 좋아요. 검색해 보도록
0: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바로 가볼까요?
2: 좋아요.
1: 좋습니다.
3: 가봅시다.
2: Okay, very demure time. 가볼까요? Okay. 3, 2, 1, music!
1: Kill!

0: So your look today is incredibly spot on. I heard you were inspired by X Love, is that right?
1: Yes, the outfit is inspired by previous stage from previous comeback.
0: Oh, dude. And I heard you prepared something special just for X Love today, is it?
1: Yes, that's right. I prepare dance cover for Surf.
0: Oh my god. Yes. Oh, dance cover.
2: Oh,
0: oh
2: my god.
3: Let's go.
2: Whoa. Whoa. Whoa. Go, go, go, go, go. We go surf and drop. Hey, hey, good day. Give all and need stamina.
3: We gotta get down, we gotta get down.
2: Woo! Hey!
0: That's amazing. My goodness, that's amazing.
4: Wow, hi, member 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2: Slay!
3: So so detailed. I like
2: perfect.
3: It.
2: I love the dance detail. I love the look, everything. Thank you.
1: Thank you. Thank you so much.
0: Suzu, that was amazing. And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X Love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1: Yes, that's right. Could each of you tell us the key point of your hair and makeup today? And when it comes to makeup, is there any details you absolutely can't give up, such as overline lips, contouring, or eyelashes?
0: 혹시 메이크업이나 헤어 중에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싶은 포인트가 있을까요?
5: 네,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항상 하는 건데 치크를 넣지 수가 없습니다. 저는
2: 블러쉬.
5: 아, 예, 블러쉬.
4: 치크 저도 맨날.
5: 그렇죠. 네. 치크 없으면
0: can never lose the 없습니다. The blushing point is cheek. Next.
2: For me, I think it's my long lashes. So I need the long lashes with me every day and with every performances. So I think the long lashes and also the long nails it's my tip and it's my power for my stage.
0: Ooh.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6: 저는 이불 다 아실 텐데 저는 무조건 애교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애교살 그려주세요. 그리면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5: 좋아. Okay, for Hyun. 저는요 저의 눈매를 더 또렷하게 고양이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아이라인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Yes, eyeline.
3: Yes, eyeline.
2: Eyeline 포즈 보여주세요.
3: 네?
2: Eyeline 포즈.
3: Eyeline
5: 포즈요?
6: 네. 그럼 나 이따가 애교살 포즈.
5: 애교살 포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7: 이렇게.
6: Eyeline 포즈.
7: 이렇게.
2: Yeah.
5: Yes.
0: Yeah.
2: 그럼. 그럼 루이의 애교살 포즈는 볼 수 있어요?
6: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5: Oh yes. Oh
0: that's
5: my
0: right,
5: god.
0: That's right.
5: 그게 맞아. Okay. 맞아요.
2: 저는 맞아. 그럼 저는 그 long lashes and long nails니까 그럼 저도 해볼게요. 잠깐만.
5: Let's go. Let's
2: 하나, 둘, 셋.
5: Let's go. Yes. 파닥파닥 yes.
7: 이게 포즈가 okay. 아니죠. 이제 던착이 되어버렸어.
6: 그러면 하루 네. 또 블러셔.
5: 브러셔.
6: Cheek.
5: Yes. Cheek,
6: cheek
5: pose
6: cheek,
5: right
2: cheek.
5: There. Yes.
6: 안 돼, 춤. 오케이, 포즈. 하나, 둘, 셋.
2: 아. 이거 성탑인가?
0: All right. So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1: Are there any beauty products or skincare routine that you always stick to?
2: Yes, of course. Yes, of course. Skincare. 스킨케어 여러분 우리 멤버들은 뭐에 제일 약간 신경 많이 쓰나요?
0: 아니면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스킨케어 루틴이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셔도 합니다.
2: 오케이 저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킨케어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피부과를 버리지 않습니다. 피부과를 꼭 다녀야 됩니다.
6: 맞습니다.
0: 네. Never missing the facial clinics.
2: Yes,
0: that's very important. That's very important.
2: 그게 최고입니다.
6: 저도 스킨케어보다 메이크업 지우는 게 제대로 지워야 된다.
2: 클렌징.
5: 맞아 맞아.
6: 조금이라도 남기면은 피부가 안 좋아져요.
5: 맞아. 현이의 특별한 스킨케어라고 한다면은 저는 밀가루를 덜 먹기.
2: 맞아 맞아.
5: 그리고 네 노폐물, 땀 배출을 열심히 열심히 해주신다면 네, 피부가 맑아진답니다. 땡큐.
6: 하루상
5: 저

0: 저는 스킨케어 하기 전에 수건으로 얼굴 안 닦기? 안 닦기?
1: 안 닦기?
0: 안 닦기? 감사합니다. 안 닦기인 것 같아요. 요즘 그거를 시작해서 피부가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2: 와! 스킨케어 하나도 없어.
0: 맞네.
2: 스킨케어, 스킨케어 하나도 없다.
3: 아니 바르는 거는 어디서나 다들 많이 바르겠지만 이런 바른 거 이외의 것들이 또 우리만의 팁이지 않나 싶어서 맞아요. 저희의 추천입니다.
0: 네.
4: Right, there's so many good tips such as exercising or to prevent eating something like to be gluten free. There's so many good tips here today. Okay. So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5: Do you have any favorite angle or facial expression that you think look best on camera?
3: Yes, 카메라. Yes, we very have.
2: 카메라 각도?
3: 그러니까 필승 각도.
2: 필승 각도.
3: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한 번에 잡아볼까 그러면?
0: 다 같이 해볼까요?
3: 하나 둘 셋 막 잡고 있으면 이렇게 쫙.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 카메라로 네. 진짜 예쁜가 한번 체크를 받아보는 좋아요. 거죠? 네. 오케이.
0: 각도. 있죠?
2: 오케이 오케이.
4: 준비되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자, 3, 2, 1. 와! Each of them have their own poses. That looks great. Oh my god, that looks great. All right. So that was a pose for each member. Okay, one last question before we wrap up.
5: Has another member hair or makeup style ever made you want to try it yourself?
3: 다른 멤버가 했던 것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0: 이번 활동에서.
2: 스타일링.
3: 충분히 자신의 스타일링에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2: 괜찮은 것 같아요.
3: 네. 충분히 저희 네 명이 각자의 제일 잘 맞는 스타일링으로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서 약간 서로 각자 기분 좋게 잘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스타일리스트 쌤 감사합니다.
3: 네.
6: We're so happy. Thank you.
4: Yeah, as you can see, they're all happy with their personal individual stylings for now, so that sounds great. Okay. So Zuzu, could you give us a final goodbye before we wrap up?
5: X-Love, you are amazing. Don't forget about that. Polski Evil Kochayam Was, that means Polish Evils loves you. Thank you.
2: Thank you.
4: Thank you, Zuzu.
2: Have a nice day.
7: Thank you. 네, 주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엑스러브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전 세계 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이분들 이번 엑스러브가 세컨드 미니 앨범 아이가스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엑스러브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화려해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오늘 이 무대도 만광부 We love EVOS from all around world. Thank you.
2: Yes.
4: Bigger and bolder than ever. Here is X-Love's performance of Serve.
7: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8: 네!
7: 자, 뮤직!

0: 양측 간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날씨가 좋으면 저쪽에 울릉도도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2: It's easier to see Ulleung-do from Dokdo than the other way around because Ulleung-do is bigger. We started our tour of Dokdo led by kind Dokdo Coast Guard.
0: 여기 계단이 333개가 있어요.
3: Well, definitely climbing up, we could see closely the rocks, and we can see the conformation of the territory. We have a very strong image of like all the layers that in like I guess like thousands of centuries show that the history of the geology of the island.
4: 이 보라색 꽃 보이시나요?
5: 아, 네네.
4: 네. 이 꽃이 이제 독도의 상징인 해국이라는 꽃입니다.
5: 해국이요?
4: 네, 해국.
5: 아. 네.
4: 이처럼 독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생물들이 많이 네. 서식하고 있어요.
5: 아.
2: 독도 is home to a number of rare plants and animal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the islets as a natural preservation area to protect its wildlife inhabitants.
3: You create a kind of like connection with all the rest. A kind of like reach of a sign, very, very peaceful.
4: 독도 경비대는 이제 경찰에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5: 네.
4: 경쟁률이 15대 1에서 20대 1까지 가고요.
5: 아.
4: 네. 합격을 해야 올 수 있죠.
5: 아.
6: 네. Yeah, the Coast Guard. I think they were nice and they were nice to everyone. And I just said I thought that they were really proud to protect Dokdo. I could feel this really.
4: 네, 여기 보이는 건물이 저희 독도 경비대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5: 아, 네. 하나, 둘, 셋.
2: Strike taking picture with Dokdo Coast Guards of Kenza wishlist.
4: 사장님 정면 봐야지.
5: 그래?

0: close and personal in their everyday surrounding issues.
1: 하셨습니까?
2: 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1: 네.
2: You guys eat well?
3: Yeah.
4: Yeah.
3: Yes.
1: 저는 이제 근무 들어갈 테니까
2: 아, 네.
1: 즐거운 여행 되시고
2: 아, 네.
1: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The Dr. Police Guard stationed at the eastern edge of Korea. They will do whatever they can to fulfill their duties of keeping tourists safe and the islets peaceful. They represent freedom and independence for Koreans, just as the Statue of Liberty does for Americans.
2: 안녕하세요. 여기 개 두 마리 이름이 뭐예요?
5: 팔 짧은 지금 남자고 서도예요.
2: 서도.
5: 그래도 팔 긴 지금 남자고.
2: 네.
5: 사랑이에요.
2: 네?
5: 사랑이에요.
2: 사랑.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1: Industrial goods should be highly resistant to external shocks and humidity. And for food products, it is important to keep the freshness. When packing confectionaries, the highly durable PET materials with sensuous designs are used. It has also developed convenient spout pouches that can endure high temperatures.
2: 최근에 K-푸드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 특성에 맞는 포장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라면이나 스낵류, 액상 제품 등 다양한 식품군에 맞춰 고객사와 함께 포장 형태나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특성과 유통 환경까지 고려한 맞춤형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According to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products, precise manufacturing stages, including designing, printing, and processing, are carried out. As the products have direct contact with food, the firm puts top priority on keeping the safety. When manufacturing spout pouches, the process of attaching the bottle caps has been automated. And the completion level of the finished products has increased.
3: 창성 하이팩 공장은 크게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단계로 나뉩니다. 인쇄 공장에서는 오랜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 색상 불량 검출 시스템과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공장에서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공 분야에서는 최신 설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implemented MES as part of an effort to remove ineffective elements at the production site. By checking the production status and the conditions of facilities in real time, the firm has managed the entire process more systematically.
3: 삼성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 MES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원부 자재의 입출고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 라미네이팅, 가공 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생산 현황과 설비 상태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의 생산 순서를 관리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공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1: 창성 하이팩 has made utmost effort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market. After carrying out the coloring process, it has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2: 창성 하이팩은 특허 및 실용 실환 출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충진이 가능한 연성 용기와 같은 신규 패키징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해 AI 기반 인쇄 불량 자동 검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세한 인쇄 이상과 품질 편차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안정성과 품질 균일화를 위해 잉크 자동 점도 조절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 Changsung Hi-Pack has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in the B2B or business-to-business market based on the high product quality and advanced technologies. By implementing its own green technologies, the firm has galvanized effort to develop eco-friendly products. What is more, it aims to make advancement into the global market.
0: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환경을 고려한 패키징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타협 없는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며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포장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가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징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0: Changsung Hi-Pack has provided premium packaging materials by developing advanced designing, producing, and processing technologies. And it is expected to take another huge leap forward in the near future.
1: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llaborated natural materials with biotechnologies to provide a healthier life. Worldway has developed naturally derived silk amino acids and produced various products with the material. Based on the advanced silk extraction skills, the company has earned recognition as a leading provider of silk amino acid products. We explore Worldway, which has delivered the original values of nature to consumers. Worldway is located in Cheonimyeon, Sejong's special self-governing city. Focusing on the scientific values of the natural silk protein, the company has developed solutions that can improve people's health. And the firm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as a reliable business partner in the field of health functional food industry.
2: 저희 월웨이는 실크 아미노산, 실크 펩타이드, 실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원료 및 식품 소재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B2B 전문 기업입니다. 월드웨이는 천연유래 소재를 바탕으로 몸이 보다 편안하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영양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실크 단백질과 아미노산 연구를 이어오며 FDA, NDI, 할랄 인증을 확보했고 단백질 원료 최초의 면역 기능성 개별 인정을 통해 국내외에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s into developing silk amino acid materials. Different types of functional food for health, which is mainly produced with silk protein, silk Q1, is the main product. The products are made in a variety of formulations, including powder, tablets, and liquid.
2: 비단으로 알려진 천연 실크는 자연에 존재하는 식품 원재료 중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실크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효소로 소화할 수 없는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92% 이상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특허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최대 생산 설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1: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based on the advanced automation system. The firm has thoroughly managed the quality during the process based on the HACCP and GMP standards. What is more, the main control unit can monitor the production status in real time, so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can be maintained.
3: 저희 제품의 핵심은 천연 실크 단백질인 누에꼬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가수분해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누에꼬치를 가수분해 공정을 통해 18종의 아미노산을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해 시간과 온도, 압력을 기준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후 소비자분들이 더욱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공정을 통해 분말 형태로 가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된 원료는 인물 검출 과정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뒤 최종 포장되어 출고됩니다.
1: Worldway has built a smart factory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manufacturing structure. It aims to build a flexible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keep the delivery dates to satisfy the clients.
4: 당사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는 색티 포장 기계 전면 교체를 통한 색티 포장 생산 능력 56% 향상, 제품 생산 능력 2배 증가, 재고 정확도가 60%에서 98%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생산 환경 전반을 정리함으로써 물류 이동 거리가 50%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부분은 사람이 움직이던 공장에서 데이터와 시스템이 움직이는 공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로 긴급 주문 대응력과 납기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accelerated studies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ilk protein as well as developed functional materials. By carrying out basic studies, developing different formulations, and testing the prototypes, the firm has achieved fruitful results.
5: 월드의 연구의 핵심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효율 단백질 개발입니다. 실크펩타이드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단백질 소재로 현재 고령자 맞춤형 근력 개선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크펩타이드는 이미 면역력 증진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인 만큼 앞으로는 면역과 근력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제품 개발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운동 후 회복과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 After establishing a smart factory, the company has actively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sought further growth. By constantly expanding the sales network in the global field, it aims to achieve an increase in sales.
2: 앞으로 월드웨이는 커져가는 건강 트렌드에 맞춰 고령 친화 영양 솔루션, 액상 아미노산, 이너 뷰티 및 기능성 소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월드웨이는 건강한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재와 기술을 연구하며 사람 중심의 건강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1: Worldway has achieved constant growth by developing the original technologies for silk amino acid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to a business that can suggest solutions for healthy living.

0: earned positive reviews in the Korean market.
1: AN 특장 환경 청사차는 깨끗한 도시 환경과 효율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개발된 특수 목적 차량입니다. 한국형 청사차는 작업자의 안전한 탑승 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안전 장치와 편의 장치를 갖춰 현장 작업자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 샤시 트럭을 활용한 친환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청사차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차량 제작에 앞장서며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 Keeping the original strength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for refuse collection vehicles, which can be used under extreme conditions. The company has developed customized production skills that can prevent the deformation of designs and improve the load efficiency. Even after releasing the products, the firm has kept and managed the production records to enhance the quality.
2: AM 특장 특장차는 악조건 속에서 사용되는 청소차인 만큼 강한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생산 공장에서 표준화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설계부터 특장 장치 제작, 품질 검사, 최종 테스트 및 출고까지 각 핵심 공정에서 기본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이 곧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0: A lot of manual works are required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olution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a more systematic manual production stages, as well as to control the production process based on the data. Also, the firm has focused effort into decreasing the defect rate and maximizing the productivity.
2: AM 특장은 제조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NES, 즉 제조 실행 시스템을 핵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습니다. 자재의 입고, 사용, 분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주요 핵심 부품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재 누락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80%까지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공정별 진행 상황을 전 직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생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차량 입출구와 품질 관리 역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납기 일정을 100%까지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0: AM Special Vehicle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on the product quality to cope with the future trends in the special vehicles market. It has strived hard to develop eco-friendly energy vehicles as well as an intelligent safety control system.
1: AM 특장은 미래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과 양산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2018년부터 친환경 트럭 기반 청소차 개발에 착수하여 국내 유일의 수소 연료 전지 트럭 기반 청소차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인력 부족 문제와 작업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만으로 수거 작업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1인 수거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 개발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strengthened its position in Korea's special vehicles market by providing the products to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organizations. Aside from Southeast Asia, it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3: AM 특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핵심 가치로 특장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통해 기술과 품질 부문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0: AM Special Vehicle has galvanized effort to build a better urban environment. and we look forward to its futur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grams are considered high in protein. Between 11 and 18 grams of protein.
1: 뜯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밀가루 반죽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밀가루 반죽만큼 얇게 나오진 않은데 만지면 촉감이라든지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어떤 이 찰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0: Since the ingredients are different from those used in regular bread, the baking process is different as well. Developing a recipe for this high-protein, low-sugar bread was a trial-and-error process because temperature and measurements require precision. It all began as homemade snacks for the two children who often had health problems. Now it is healthy bread filled with motherly love.
1: 노산의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까 아이도 많이 건강하지는 못했고 일단 큰 병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약했었고 또 저도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근데 빵은 사실은 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 보면 뭐 비만, 당뇨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왕이면 맛있게 먹는데 안전하게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빵 그런데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 그렇게 저희는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만들기를 했습니다.
0: Walnut Compagnie bread made with rice flour. At first glance, it looks like ordinary bread. But it's made with domestic rice flour mixed with rye flour and packed with cranberries and a variety of nuts. It can easily serve as a complete meal full of natural flavors.
1: 저희가 개발하면서 제일 고생도 많이 했던 빵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들어간 단백질 빵이 좀 무거워요. 부피는 작고, 그러니까 잘 주저앉기도 하고 처음에 구웠을 때는 막 돌처럼 나온 적도 있고 개발 당시에 저희가.
0: Before she began making healthy bread in earnest, Lee Joo-mi worked as a diet coach at a fitness center. While studying to become a genetic counselor, she became interested in the dietary habits of Koreans. Low protein intake and high sugar consumption. Correcting this nutritional imbalance turned out to be a challenge. The most challenging task was making bread that looked appealing enough. In regular bread, the gluten and wheat flour acts as the backbone of the dough. But protein bread contains zero gluten, so the dough doesn't rise well, making it difficult to produce something suitable for sale.
2: 적정하게 단맛을 추구해서 아이들도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적정한 단맛에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본인들의 뭐 혈당 같은 것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빵들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 목표인 것 같아요.
0: Thanks to the two founders' efforts, soft and fluffy healthy bread was finally created without using any wheat flour. Gluten-free bread containing less salt and sugar and fewer calories and made with high-quality ingredients is in high demand these days. In the past, people preferred sweet desserts, but nowadays, the trend is shifting toward healthy baked goods.
1: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그 욕구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만들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도 만들고 달달한 빵 좋아하는 우리 엄마 위해서도 맛있게 건강한 달달한 빵을 만들 거고 그것도 저도 먹을 거고요.
0: As her workday comes to an end, Lee Joo-mi heads home. Recently, her mother's blood sugar has reached a pre-diabetic level. That's why she has been taking care of her through dietary changes.
1: 엄마 당뇨 수치는 아닌데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에서 엄마가 107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계속 하시면 아무래도 좋죠. 그저께는 119 나온 적도 있고 이거는 식후 혈당.
0: In people with pre-diabetes, blood sugar levels can be managed through correct diet alone.

0: A low-sugar sandwich can be easily made at home using whole wheat bread, which doesn't cause deep glucose spikes.
1: 지금 엄마는 여기 호두 깜빠뉴에다가 크림치즈에서 견과류 해서 아침에 그렇게 식사로.
0: Chumi tries to find the right ingredients and cooking methods for her mother, who needs to keep her blood sugar levels in check. There is no perfect diet that suits everyone equally. When cooking, Chumi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t needs of both children and adults.
1: 시원아, 하고 나기 전에 엄마가 샌드위치 해줄까? 응, 알았어. 엄마 샌드위치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 야채는? 야채는 저거.
2: 크다.
0: Unlike her mother, who needs to keep her sugar intake low, her growing sons require balanced nutrition, including protein, carbohydrates, and fats. Chumi makes a sandwich using bread made with 100% milk, as well as some fresh vegetables. More and more people are trying to live a healthy life by eating healthily.
3: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단맛이 당기게 됩니다. 완전히 피하기보다는요, 어떤 당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과일이나 채소, 우유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희석류와 함께 들어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식재료를 선택하는 거죠. 천천히 씹으면서 자연의 단맛을 즐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0: A traditional Korean meal made with natural ingredients may look somewhat bland. However, Korean cuisine, refined through a long history and tradition, embodies the natural flavors and beauty of nature. Korean cuisine is once again drawing the spotlight as slow food that nurtures both body and mind. A vegan Korean restaurant located in the heart of Seoul. Its warm ambiance shows how much its owner cherishes it. This place specializes in purely vegan cuisine that even excludes milk and honey. As interest in healthy food continues to grow, more and more people are turning to plant-based diets. Lee Chun-pil, who has been a vegetarian for many years, has been preparing natural, wholesome meals ever since earning her Korean cuisine certification in 1988.
4: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컸어요. 그지? 아버지는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드실 정도로. 어머님은 태어나서부터 그 채식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먼저 불교를 공부하셨고,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불교를 공부하면서 엄마의 음식도 이해하게 되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해보고 싶다. 순진했지. 채식 식당이 잘 될 줄 알았죠.
0: Having learned temple cuisine, Lee Chun-pil uses only the traditional method of making fermented sauces. Together with her daughter, she carefully sources ingredients to preserve the health benefits of Korean cuisine, preparing each meal with great care.
4: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 아무 맛도 안 난다.
5: 그때만 해도 고기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물 하나라도 뭐 치나물이면 치나물, 시금치라든가 뭐 이런 나물 하나를 만들 때
4: 본연의 향,
5: 그 본연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향을 먹는 게 우리에게는 사실 보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0: Maintaining nutritional balance with a limited range of ingredients is no easy task. Vegetable scraps such as radish and carrot peels, and even the insides of bell peppers, are dried in the sun to remove their cold properties before being used in vegetable broth.
4: 아, 야채를 다듬은 걸 버리지 않고 이렇게 다 말려서 얘네들을 채소를 그 내고 있는데 야채를 말리면 단맛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 설탕이나 그런 걸 집어넣지 않더라도 채소 맛만 가지고도 감칠맛과 단맛을 할 수가 있거든요.
0: Sun-dried vegetables, lotus leaves, and even soy sauce aged for 3 years. All these ingredients served to guests are prepared right here in the courtyard. It's time to prepare the ingredients to be used today. Colorful vegetables, along with texture-rich mushrooms, are used generously. The cooking method used here is different from a typical method used in Korean cuisine. Instead of boiling the ingredients in water, the dried vegetables are slowly steeped in hot water, much like brewing tea.
5: 예, 녹차 우려 먹듯이 이렇게 우리면 이 향이 아주 아주 이렇게.
0: Instead of using artificial seasonings or fish sauce, the sweet and savory flavors are created using only dried vegetables. Customers often call this vegetable stock mysterious. Shinseollo, a signature dish of this place, is prepared by preserving the natural flavors and colors of the vegetables. To those accustomed to strong flavors, the vegetable broth may taste too mild.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this natural, wholesome meal is good for the body and mind.
5: 사람들이 원만하게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뭐 젊었을 때나 나이 먹어서나 세상을 좀 아름답게 편안하게 살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적게 살고 적게 먹고 적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A traditional vegetarian Korean meal featuring fiber-rich whole grain brown rice, protein-rich mushrooms, and a variety of vegetables and fermented foods. The natural flavors of its simple ingredients offer comfort to the body, which may be overwhelmed by excessive nutrition.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taurant is to serve food that helps restore the balance of the body and nutrition.
4: 간혹 아 나를 위해서 뭔가 보상해주고 싶어서 막 비싼 데 가서 정말 막 단짠단짝으로 먹는 거 미식 괜찮죠. 하지만 또 간혹 나의 몸을 편안하게 맞추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으로서 나의 몸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죠.
0: Busy with their lives, modern day people have little time to eat. Many often neglect what they eat. However, recently, more and more people realize the importance of healthy eating, and the concept of mindful eating is gaining popularity, especially among younger generations. In an era where video content is used as a meal companion, maintaining the right eating habits is not easy. This gathering is aimed at reflecting not only on what we eat, but also on how we eat.
2: 네.
0: As interest in health grows across all age groups, demand for healthy diets tailored to individual needs is rising rapidly. Tired of irregular eating habits, these people have become interested in healthy eating. Sarhi, who promotes mindful eating, studied food and nutrition. Yet she tried nearly every diet because she cared too much about what others think about her. But now, she is focusing on eating habits that can help her nurture both the body and mind.
6: 예전에는 저도 단순하게 건강 정보, 건강한 식사에 대한 뭐 어떤 거를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영양학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정보만 습득을 하면은 실천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실천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마음이 건강해야 이런 음식에 대한 정보라던가 영양적인 정보라던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실천한 준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0: This approach to eating helps build a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food by eating slowly and focusing on both the food and the act of eating. It was derived from meditation and applied to eating habits. First of all, you reflect on your past dietary patterns and go back to the basics.
2: 제 뭔가 속을 좀 잘 들여다보고 싶다, 좀 귀 기울이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어떤 식사는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 라면이나 파스타 같은 면 종류만 진짜 많이 먹고 그런 간단한 음식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것들은 잘 할 줄도 모르고 약간 하는 것도 너무 귀찮아하는?
8: 제가 창업을 하면서 바빠져가지고 그냥 배고파서 아무거나 때우면서 먹게 되는 그런 식습관을 좀 가지게 된 게 있어서
0: Mindful eating teaches how to focus not on the food itself, but on the mind. The key point is to be able to recognize and respect the signals that the body and mind send when we eat. It helps people stay away from eating because of emotional rather than physical hunger.
9: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고 나의 몸 상태를 돌아보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것이 아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거를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그 먹을 때 그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제일 편안한 마음으로 막 수다를 떨면서 먹는 게 저한테 너무 건강한 식사고요.
0: We eat every day. Yet we rarely think about the mindset with which we eat. There's a saying that even nutritious food can be harmful when consumed in an unsettled state of mind. That's why caring for our mental state in daily life is just as important as how we eat.
3: 손 위에 올려놓고 질감을 느껴보셔도 좋고요. 이번에는 코에다 가까이 한번 가져가 볼게요.
0: Engaging all five senses, eating slowly. Observing hunger and satiety. This is a relaxed style of eating that few people are used to. By sensing what they eat, the participants begin to build a new relationship with food. They become aware of their senses and learn to meditate through the act of eating.
11: 눈을 감고 천천히 씹으라고 하니까 껍질하고 이 안에 속속 갈라지면서 달달한 그 즙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소리도 엄청 크고 그렇게 느껴본 적이 언제였지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같이 있는데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6: 조금 더 그 음식에 집중을 해서 먹게 되면은 이 단맛이 평소에는 그냥 한 예를 들어서 단맛이 한 3 정도로 느껴졌다면 이렇게 느끼면은 갑자기 10 정도로 확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뭐 빵도 좋아하고 단 음식도 좋아하고 약간 그랬는데 이게 제 미각이 둔해져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계속 반복해서 먹으니까 잘 느끼면서 먹지 못하고 근데 이렇게 온전히 느끼면서 먹는 연습을 하면은 똑같은 걸 먹어도 더 달게 느껴지고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니까 좀 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0: Our minds are often too busy to even notice what we're consuming and to focus solely on eating. Anxiety and restlessness make us forget what it's like to feel calm. So why not allow ourselves to experience it, even if only during mealtime?
12: 저거
0: We crave sweets. Yet we also need to exercise to stay healthy. The answer to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nutrition and health may lie in healthy eating habits. It doesn't have to be a completely new diet. Focusing on just one meal a day is already enough.

0: 띠로 싹을 틔어서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큰 다음에 방아다리 나오기 직전에 갖다가 심는 건데 저희들은 하우스이기 때문에 4월 15일 날 심었어요. 방아다리는 처음에 고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방아다리 이렇게 두 개의 방아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요. 나면은 여기에 맨 먼저 꽃이 피어서 여기에 고추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아다리 날때 여기까지 이제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때 고추는 다 방아다리 고추는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아다리 고추는 이렇게 못생겼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길쭉길쭉 잘 생기는 거예요. 애고추는 이제 이게 얘가 다 늙었을 때 위에 작은 고추 해가지고 그거는 볶아 먹기도 하지만 가을에 고추는 고추 부각 같은 거 만들어서 또 고급스럽게 먹을 수 있어요. 밀가루에 묻혀서.
1: 옛날부터 데려오던 그 고추지 만두를 하려고 해요. 고추를 이용한 이 충청도 그 토속 음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지 만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추가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장으로 해서 먹으려고 하는 염장법을 갖다 사용을 해서 고추지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금물을 부실 때는 이 물을 한번 끓여서 소금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히고 식힌 다음에 버주시는 거예요. 얘가 떠오르니까 떠오르지 못하게 이제 누름을 하는데 지금은 현대는 이 비닐봉지가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누름을 돌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위생팩에다가 물을 담아서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올려놔주면 얘가 골고루 눌러져요. 옛날에는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했는데 요즘 현대에는 기구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 페트병을 이용한 그 고추 절임하는 방법이 너무 요즘 유용해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고추를 누름통에 넣듯이 가득 넣고 소금물을 똑같이 부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냥 실온에 놔두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방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첫째는 제일 메인으로 고추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겨울에 김장 해놨던 그 김치. 김치가 들어가고 비지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파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고추가 많이 먹으면 속이 약간 쓰린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기름을 듬뿍 넣으셔서 만드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귀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두부를 만들고 나면 비지를 다 어떻게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만들고 난그 비지 부산물을 만두에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비지를 사용하는 집은 잘못 봤고요. 저도 지금은 두부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돼지고기를 안 썼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나 집안에 큰일 있을 때는 동네에서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넣었던 것을 이제 지금 현 시대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들게 된 거죠. 밀가루를 넣을 때 소금물을 풀어서 간을 해주고 밀가루 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름을 약간 넣고 반죽을 하고 있어요. 불에다 밀가루를 넣고, 그 다음에는 물에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이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이렇게 소금물을 부은 다음에 여기에 참기름을 이제 고추를 곱게 다져서 넣는다고 해요. 요즘 말로 다져서 넣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추를 진 이겨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씨까지 다 넣는 거예요.

만두는 반달처럼 접어서 동그랗게 피를 만든 다음에 속을 넣으면 반 접으면 반달처럼 되겠죠? 반달처럼 되면 그 주변에 이제 반달처럼 된 것을 이상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접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기 양쪽 귀를 맨 나중에 접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두 속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기 위함이에요. 만두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쪘을 때 만두가 터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두를 만들 때 양쪽 귀를 맨 나중에 닫아요. 물이 팔팔 끓어서 김이 한박 올랐을 때 그때 요 만두를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이 끓기 전에 올려놓으면 만두 피가 밀가루잖아요. 밀가루가 이 안에서 미지근한 데서부터 이게 김이 올라오니까 밀가루가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끓었을 때 그때 올리는 게 만두 모양도 지키면서 맛도 보장이 되는 거죠. 이 뚜껑을 덮을 때 그냥 이렇게 덮으면 여기 수증기가 서려져서 만두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면보자기로 이렇게 싸겠습니다.

센불로 끝까지 20분 동안 쪄주면 되겠습니다. 불을 끄고 여기에 찬물을 살짝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으면 이 반죽이 딱 응축되면서 쫀득한 맛,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 일거양득을 얻는 거죠. 저는 들기름이라고 생각해요. 들기름을 넣으면서 이 재료도 자기만의 색깔은 다 내지 않지만 들기름과 이 짓고추가 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만두하고 다른 것이 짓고추와 들기름.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동치미와 이 만두를 같이 먹으면 한끼 식사도 되지만 간식으로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만두를 만들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음식을 제가 다못 받은 게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음식을 할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를 빚을 때마다 친정 엄마 얘기를 하죠. 이게 음식이라기보다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잊지 않기 위해서 더 만들어 먹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음식이 약이다. 이 얘기를 듣고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거기서 키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병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이게 음식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음식에 정말 깊이 이제 빠지게 됐죠. 그렇게 빠지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음식이 맛있다가 아니라 정말 본연의 재료 맛을 어느 것이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저도 이렇게 음식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 충북이 고추 주산지예요. 그러면서 이 고추가 아마 식탁에 고추가 없는 날이 없을 거예요. 소금에 염장을 한 것을 고추지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간장에도 담그죠. 또이 소금에 삭힌 고추를 된장 속에도 넣었어요. 동치미 담을 때그 고추지가 꼭 들어가죠. 지 담은 것을 건져서 잘라서 양념해서 무쳐서도 밥상에 올리거든요. 농한기가 되면 을의 어머니가 그 고추 삭혀놓은 게 노랗게 익을 때쯤 되면 만두를 해주셨어요. 만두를 해주시고 또 명절 때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해서 이웃하고 나눔도 하고 또 오는 동기관들하고도 나눔하고 고추지 만두를 했을 때 고추 항아리가 쑥 내려가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고추지 누가 포간 것처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자주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지금도 이제 만두 만드는 날은 이제 동생들이 다 모이지요. 고추를 다지면, 언니 이거 고추지 만두 할 거네?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고추지 만두의 그 맛은 정말 우리 토속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 끝내 남아서 정말 후대에도 옛날 선조들이 이런 음식을 해 먹었구나 하고 본인들도 해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뜨거 많이 넣어놓은 줄 세우하는 거라 이게 요알 있잖아요 알 요게 포화라 요게 요게 새뱅이라 요게 줄무늬가 틀리죠 요 덩어리에 줄이 있잖아 새우에 대한 이거 접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찌개도 해 먹고 뭐자뭐 볶아 먹는 거 그거 알아서 이제 맛있으니까 이제 볶아 먹는 거지

0: 새맹이는 주로 우리나라 담수의 하천이나 호수 이런 데 어디나 원래 살고 있었고요. 전국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논에도 새우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수확하다가도 새우를 잡아서 밥으로 해먹고 이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비료도 많이 쓰고 살충제도 쓰고 이러면서 농두렁에 있는 새우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논두렁에서 잡는 새우라고 해서 뭐 두렁새우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새뱅이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주로 살고 있는 것이 좀 수풀이 우거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우가 하는 역할이 생태계의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서 있는 썩은 식물이라든지 썩은 유기물, 사체 같은 거를 다 먹어서 분해하게 되고요. 미세 조류라든지 수초 이런 이두 가지 식물 계열의 생물을 밸런스를 맞춰줘서 수생태계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서곤충이나 뭐새 많은 뭐 물고기 이런 많은 포식자의 아주 좋은 먹이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여기는 새벽이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지역마다 틀리더라고. 새우찌개라 크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 민물새우에 옛날에는 많이 났어요. 예, 대칭댐에도 나오고, 저수지 같은 데서 나왔었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 그런 걸안 잡아먹대. 그때는 뭐도 나가서 놀이삼아 나가갖고 잡아오고 끓이달라고 그래서 하더만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더라고. 나뭇가지를 여갖고, 당근하면 딸려온다더라고. 그리고 통발에다가 뭐 된장 좀 넣어갖고 그러면 또 끌려오고 그런다더라고. 흔할 때 지금은 오염이 돼갖고 별로 이렇게 흔하질 않아지. 경남 함안. 함안에서 와요. 우체국 택배로 오면 살아있어요. 싹 씻어갖고 이제 내가 썰맞이 딱딱 냉동을 해야지. 금방 죽어, 이거. 성질이 급해서. 소굴에다가 달아야 돼. 이렇게 조리를 갖고 딱 건지지. 그래도 깨끗해야 뭐. 해가 안 나오니까.

무를 일단 난 삐지잖아. 옛날식으로. 옛날 엄마식. 그러면 왜 찌개 맛있잖아. 깍두기 멸치 썰면 맛이 없어, 무가. 다시마 넣고, 무 넣고, 파야. 파 넣고. 그렇게 파 끓이면 자 불을 많이 줄이 놓지요. 소금이 제일 깔끔하야. 물 붓고, 물부터 끓이면서 무 넣고, 파 넣고, 자이 야채를 넣고, 이부터 좀 물렁하게 끓여야지. 익게. 그 다음 새우 넣고, 수제비 떠 넣고. 수제비 몇개 들어가야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잖아. 야채 넣고, 맨 마지막에 많이 올라가지. 마늘하고 익은 거. 끓여갖고, 그냥 은근히 졸여가면서 먹어야 맛있지. 예, 같아. 가을에는. 그걸 깻잎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또, 뭐야, 쑥갓. 쑥갓 쌀때 쑥갓 쓰고, 그때 볕에 봐서 대체를 하는 거지. 무조건 꼭 그거 여라 하는 게 규정이 없잖아요. 시원하게 맛있더라고. 깔끔해, 시원해, 국물. 시원하더라고.

조금 늦게. 모후가 좀 딱딱하고, 이좀 연하니까. 또 이러면 얄팍해서 또 빨리 간도 되고, 이게 더 맛있어. 떠먹기가 더 맛있더라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처음부터 삐지니까 엄마 하던 식으로 보고 배우고 하는 거지, 뭐.

너무 술에 마시면 또 뻑뻑해서 국물이 안 깔끔해요. 적당히 해야지. 이제. 예, 줄여야지. 근데 수제면 익으면 돼. 무가 좀더 익으면 더 맛있지. 아직 덜 익었으니까.

0: 이제 신당이 있으면 넣어야지. 약간 왔다 가다 그런 거.
1: 경남, 창녕남지. 신랑은 진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현장에 있어갖고 잠깐 왔다 가자 했는데 못 가고 그냥 머물게 됐지.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했는데 그냥 주위에서 그냥 이거 하자. 옆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내 친구 비슷하게 하자. 할 줄도 모르는데 저것들 좀 도와주고 이래갖고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거지 뭐. 48년 됐네. 나는 여워갖고. 처음 먹어봤어요. 있는데, 그거는 국물에 짜삭짜삭 무를 많이 넣고, 무를 빨갛게, 물컹물컹하게 해서, 물렁하게, 짜삭짜삭하게 해서 먹었어요. 일찍이를 안 먹어봤어요. 시골 사람들이 뭘 잡아오잖아. 뭐, 또랑에서 잡아와서 해줘라. 미꾸라지에 와서 해달라. 뭐, 그러면 그냥 솜씨 없어. 제가 해달라는 데를 다 해줘봤지 뭐. 놀러 갔다 오다가 또랑이 잡아오면 이것저것 다 해달라 그래. 해달라는 대로 그냥 끓여주다 보니까 걸러서 걸러서 요거 뭐 걸러진 거지. 손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해서 시킨 대로 해서 내가 육거리장이죠. 처음 그 거래 했어요. 했는데 우연찮게 가다가 그 사람이 이어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고향이니까 직거래를 하게 된 거지. 충청도 사람들은 생선이 바다가 없으니까 이걸 찌개라고 생각하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고기라고. 외지요. 동네 사람보다. 신탄, 청주 다 이런 손님이에요. 옛날 사람들 많이 먹지. 옛날에 무 봤던 사람들 많이 먹지. 젊은이도 다무 봤던 사람 찾고 볼 이제 칼국수 수제비를 많이 먹지. 자기 입에 맞으니까 먹는 거지. 맛있으니까. 다, 그 사람들은 돼지 육식보다도 이걸 좋아하니까 먹는 게 집집마다 다 있지. 나두 발로 걸어다니면 할게요. 내가 그간 허락할 때까지는 할게요. 일은 하고 싶어요. 일은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 알면 내가 힘들어. 무조건 일은 배우지 말아야 돼.

0: 아, 교수님.
1: 네.
0: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다.
0: 아, 이 남양주에 왔는데 네. 약간 뻥 뚫린 이런 느낌.
1: 너무 시원하죠.
0: 저는 이런 방송 아니라 네. 그냥 돗자리 펴놓고 그냥 김밥 먹고 싶거든요.
1: 정말 그러고 싶다. 여기 산도 있고 정말 네. 하얀 구름도 떠다니고 물도 흐르고 정말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0: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남양주에는 무슨 일로 온 거죠?
1: 남양주요?
0: 네.
1: 남양주에
0: 네. 남양주에 유명한 거가 일단 뒤에 뭐 강이 있으니까 뭐 북한강. 강 하면은 또 매운탕. 민물 매운탕 맛집이 있는 건 아닐 테고.
1: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주 옛날 사람.
0: 옛날 사람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에 MZ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옛날 사람
1: 어린애들하고 노는구나. 네. 저는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려고.
0: 누구죠?
1: 다산 정약용 선생님.
0: 아, 여기서 태어나셨나요?
1: 네.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우리 오늘 네. 아텐더 시트에서 방문할 장소들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름이 들어간 곳이 많아요.
0: 근데 많다고 하셨죠?
1: 네.
0: 그럼 한두 군데가 아닌 거네요? 아, 그럼 일단은 빨리 가봐야겠네요.
1: 맞아. 네, 가시죠. 우리 시간 없어.
0: 아, 나 그렇구나.

0: 아, 여기 뭐 정약용 선생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뭐죠?
1: 네, 여기가 정약용 선생님 이름을 딴 펀그라운드라는 유스 호스텔인데요. 여기서 예술적 체험도 하고 여기 전시도 있어요. 그리고 뭐 댄스 배우는 데도 있고 놀이도 있고 그리고 자연도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자연과 함께 그런 많은 체험을 하면 다층적 시각도 갖게 되고 또 맑고 밝아지고 그럼 우리 사회 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좀 많이

0: 늑대가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의 동물로 되어가고 있거든. 근데 늑대 하면은 왠지 용맹과 강인함 그런 게 느껴지고 그렇죠. 여우는 영리하고 총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의 뭐 열정과 패기 그런 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래요.
1: 아 이런 조형물이 그러니까 유스 호스텔에 이런 조형물이 있으니까 네. 또 앉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냥 쉬면서도 뭔가 창의력, 상상력들이 끌어오를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제가 앉아볼까요? 어떻게 끌어오르는지? 다 이렇게 다. 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0: 네. 용기가 넘치고 용맹스럽고 네네. 저는 영리해.
1: 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 강도 보면서 너무 좋네요.
0: 그러니까.

0: 네.
1: 이 안에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또 예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네요.
0: 그러니까 여기 쭉 보니까 환경 오염이랑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동물, 식물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이런 청소년들이 뛰노는 곳에 설치함으로 해서 좀 우리가 자주 보고 가까운 것들은 아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메시지들을 이렇게 네. 예술로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1: 아, 그 이거 만들기 종이 아닌가요, 이거는?
0: 네, 이거 이제 폐 교과서나 예, 휴지로 지금 만든 것 같거든요.

0: 교수님,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그 여기 전시관이라 들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되게 텅 비어 있습니다.
1: 네, 지금은 전시를 쉬고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이제 수련을 하면서 전시도 보고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술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 넓은 공간은 남양주민들한테는 매우 싸게 대여를 해주신대요.
0: 아, 그러면 네. 이런 갤러리가 많아지면은 예술인들은 거의 이거 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네요.
1: 그렇죠. 이게 뭐 초대전을 하지 않는 이상의 네. 대여비는 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많이 즐기게 할 수도 있으면서 예술가들은 자기의 작품을 선보일 수도 있고.
0: 그러면 저희는 네. 전시를 할 때 오고 네. 빨리 가가지고 또 네. 다른 걸 봐야 되니까 네, 네. 가시죠. 네. 아니, 전시할 때 와야겠네요.

0: 교수님 오늘은 어디 지금 또 어디로 갑니까?
1: 도서관이요.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져서.
0: 도서관이요?
1: 응.
0: 아니 저도 가끔 저희 동네 도서관 가는 도서관이랑 예술 작품이랑 좀 거리가 먼데.
1: 들어가 보시면 네. 또 놀라운 게 펼쳐질 거예요.
0: 그래요?
1: 네.
0: 일단 속눈썹 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도서관이라.

0: 멋있다.
1: 요즘 도서관 디스플레이의 개념도 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0: 와, 너무 멋있는데, 그러면?
1: 저 위에는 책 모양을 형상화해가지고 조형물로 만들었나 보다. 대성 씨,
0: 네.
1: 딱 들어왔는데 첫 느낌이 어떠세요?
0: 일단 약간 그 어떤 책으로 된 미술관? 책으로 만들어진 작은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고. 근데 이게 쓱 보면서

0: 문득 제가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 네. 혹시 그 책 있잖아요, 교수님. 네. 책 앞에 책 표지 있죠?
1: 네.
0: 그 표지의 그림, 그게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네. 혹시 그것도 예술 작품이라 볼 수 있을까요?
1: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근접한 예술이 디자인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책을 고를 때 의외로 표지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뭐 출판 디자인, 표지 디자인, 뭐 폰트 디자인, 뭐 책에 관련된 디자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0: 아, 예. 예. 저도 책을 고를 때 약간 네. 책 표지가 예쁜 걸 보고 골랐다가 안 읽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게 꽤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현대에는 예술을 감상하고 소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죠.
0: 맞습니다.

0: 이 작품은 정약용 선생님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네. 꽃과 나비로 표현을 했네요. 정말 수많은 염원과 희망을 담은 작품 같아요.
1: 근데 이거 그림 그린 게 아니네요?
0: 유닛을 진짜 수십 개를 붙여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정말 막 희망이 막 샘솟는 것 같지 않아요?

0: 야, 교수님, 또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물이 보이니까 네. 이 물이 주는 느낌은 언제나 신선하고 와 있으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온몸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 아,
0: 저는 이 물, 이 호수, 강, 바다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너무 좋죠.
0: 교수님 어떠세요?
1: 저도 너무 좋아요. 이 호수의 낭만적 감성과 함께 네. 또 예술품에 어우러지면 또 얼마나 더 좋겠어요.
0: 아, 그런데 여기 그림은 없어 보이는데 뭐가 있나요? 그러면 잠깐만요.
1: 또 이렇게 띠디디디디디 하면서 찾으셔야죠.
0: 저 그냥 봤을 때는 포토스팟 그냥 그런 느낌. 저게 혹시 예술품인가요?
1: 네. 아.

0: 그 방인균 작가가 만든 배다리를 건너며거든요. 아. 제목이.
1: 배다리를 건너며?
0: 네.
1: 배다리가 뭐죠?
0: 이게 옛날에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를 위해서 이 배를 쫙 나열해서 아. 그 위로 널판지를 놔둬서 이게 부교를 만든 거죠. 근데 그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방인균 작가가 만드신 것 같아요.
1: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저는요. 이걸 만든 작가님은 굉장히 어릴 것 같아요. 어떤 MZ의 냄새가 확 나거든요.
0: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작가님을 모셨어요.
1: 역시 교수님. 이제 만나러 뵈러 가기 전에 저도 네. 이제 어떤 인증샷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1: 교수님이 찍어주시죠.
0: 네. 준비했어요. 가시죠.
1: 제가 하고 가실 테니까. 이렇게. 너무 무서운데?

0: 방인균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방인규 작가님.
2: 네. 오, 네. 저기 그 대성 씨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네. MG 작가님.
1: MG 작가님.
0: 아 감사합니다.
1: MG 맞으시죠?
0: 네, MG라고 할 수 있죠. 네.
2: 상당히 젊으신데 어떻게 과거의 역사와 이어가지고 작업을 하실 생각을 했어요?
0: 정약용 선생님 하면은 되게 네. 먼 것 같고 옛날 사람 같고 옛날 이야기 같은데 그거를 좀 제 방식대로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또 색깔 같은 거나 모양 같은 거 이런 걸 좀 심플하게 하면서 MG스럽게 한번 해봤습니다. 작품 위에 올라가면 되게 이렇게 포토스팟 같은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또 그 프레임 속에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담아볼 수 있게 표현해봤습니다.
2: 네.
1: 저희 저기 제목도 보면은 정말 직관적으로 네. 배다리를 건너면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약간 좀 멋있게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이름을 좀 별명을 붙이고 싶으세요? 어떤 거를?
0: MG의 배다리? 이렇게. MG의 배다리? 이렇게.
2: 괜찮다.
0: 세대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 엠지의 배달이.
2: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재료는 어떤 거예요?
0: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각 작업을 하다 보면 나무나 돌이나 여러 가지를 쓰는 방향도 있지만 제가 야외에서 하는 작업들을 이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단단하고 유지될 수 있고 이런 재료들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좀 적합하고 다루기 쉬운 재료인 스테인리스 스틸을 정한 것 같습니다.

0: 그게 또 비싸지 않나요, 제료값이 또?
1: 그쵸. 비싸죠.
2: 네.
0: 비싸.
2: 조각이 비싸죠.
1: 예. 학교 다닐 때 이제 재료비 달라고 하고 이제 더 붙여가지고 막.
0: 아, 그렇게 하시고요.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대요.
2: 재료비.
0: 재료비 좀 더 달라고.
2: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1: 미술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공통점. 네. 예, 재료비 올랐다, 뭐 한 몇십만 원 더 뭐.
0: 아, 그런 게 있으시죠. 이 작품 지금도 보면 네. 예, 올라가셔서 사진을 찍고 그러게. 저런 모습 보면 더 뿌듯하시겠어요.
2: 네, 뭐 SNS나 이런 데도 네. 제 이름을 검색하면 이 작품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독. 아. 그래서 뭐 개성 있게 좀 인증샷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올라가서 인증샷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가장 근데 기뻤고 뿌듯했던 순간이 뭐냐면 주말에 이제 와서 가끔 산책을 하는데 아이들이나 이제 저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아. 그럼 그 순간을 아까 말씀드린 007 매력처럼 기억을 하는 거니까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놀거나 하는 모습을 볼 때 좀 가장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
0: 아, 정말 오늘 작가님 만나가지고 너무 이 호수처럼
1: 맑고 깨끗하고
0: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전 매력이 있으신 작가님과 그리고 반전 매력이 있는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아, 저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요즘에 이렇게 공동으로도 작업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1: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 해서 팀원이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이제 어시스트랑 같이 네. 작업했었습니다.
0: 교수님 하실 때는 혼자서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2: 그렇죠. 어시스트 돈이 없어서. 지금도 혼자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전 세계 독자 여러분과 채팅하러 온 소설가 김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소설가. 글 쓰는 거랑 다르게 긴장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다들 많이 재밌게 봐주셔서, 예, 저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됐나요? 이 질문은 해외에서도, 예, 많이 받는. 저는, 어릴 적부터 도서관과 서점을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자연스레 책과 친해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책을 많이 읽기도 하고, 어쨌든 책과 익숙한 환경이 돼야지만, 그게 기본값인 것 같아요. 예. 기본인 것 같습니다. 설령 많이 안 읽더라도 그단 친해지세요. 이제 이런 것도 해볼까요? 이모티콘. 작가님께서 첫 번째 책을 쓰게 된 계기 또는 영감은 무엇이었나요? 제 첫 책은 망원동 브라더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망원동 브라더스, 이게 지금 대만판이 나왔어요. 대만판. 예, 대만에서도 이 책이 출간되었는데, 실한 네 명의 루저남들 이야기는 당시 무명 작가이던 저와 제 주변의 남자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데뷔작은 어쩔 수 없이 자전적 요소가 들어가고, 시나리오 작가로 오랜 기간 대표작을 못 내서 소설이 돌파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쓰는 계기가 됩니다. 온전히. 창작의 고통이나 슬럼프를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창작의 고통, 라이터스 블록. 예. 근데 저는 안 써질 때는 마감을 생각하고 써야 했습니다. 글이 안 써질 땐 글을 쓰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잘 고쳐야 합니다. 초고를 완벽하게 쓰려고 부담을 느끼니까 내 글 구려병, 요런 게 있습니다. 내 글 구려병이라고. 예. 쓰고 나서 내 글이 너무 안 좋아 보여라고 해서 다 지워버린 거 있죠. 자신을 믿고 만드세요. 그리고 고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작가님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배경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나요? 캐릭터는 가장 중요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공감을, 캐릭터를 주인공을 만들 때 한 3대 정도 설정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나셨고, 집안은 어땠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어떻게 그 환경에서 살았고, 불우한 환경이든 정말 재벌 2세의 환경이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캐릭터의 핵심은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불편한 편의점에 독고만 해도 노숙자인데 기억이 없는데 막상 일을 하니까 잘 적응하고, 그러한 독고의 미스터리와 아이러니가 캐릭터를 강화하는 거예요. 가장 마음이 가는 캐릭터?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만 뽑자면,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게 스페인판인데 라 아솜브로사 티엔다 델라 세뇨라 옆입니다.

경이로운 작은 상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페인 출판사에서는 이 책의 주인공을 염려사로 생각했어요. 이탈리아판 역시 일 미니마켓 델라 시뇨라 염입니다. 염려사의 미니마켓.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 출판사들의 편집자들이 염려사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염려사는 제가 생각하는 구현하고픈 참된 우리 시대의 어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만든 어른이 어른이라면 사실 염려사 같은 어른이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분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며 늙고 싶습니다. 신간 나의 돈키호테도 다른 언어로 번역될 예정인가요? 번역된다면 해외 독자들과 어떤 감상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나의 돈키호테 올 4월에 출간됐고요. 지금까지 또 많은 독자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판권 요청이 왔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 태국, 일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판권 문의가 와서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 작품이기도 해서 스페인에서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돈키호테를 패러디한 책이기 때문에 돈키호테를 잘 이해하는 영미유럽권 독자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독자에게 들었던 얘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기 친구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면서 친구에게 위로가 될 말을 한마디 책에 써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 책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친구에게 선물로 줄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것에 가장 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책을 읽고 터졌다는 이 불편한 편의점 마지막에 기차가 다리를 건넜다, 눈물이 멈췄다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는데, 책 속 주인공은 눈물이 멈췄는데 자신은 그때부터 눈물이 터졌다는 리뷰를 남기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합니다. 독자들이 어떤 작가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 작가로서의 저보다는 제 작품들을 더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겠다는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답을 드리자면 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눈 독자들에게 전해줄 마지막 메시지,

독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채팅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세계를 다니면서 만났던 이 여러 나라의 독자 여러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와도 오늘 저희가 채팅을 통해 좋은 대화를 나눈 것 같고요. 제 책들, 제 이야기들 앞으로도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호 소설가 김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새로운 앨범 빈자리로 돌아온 싱어송라이터 구원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되게 공교롭게 또 이렇게 I'm Live 촬영하는 날에 또 저의 새로운 앨범 빈자리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사실 또 또 이 3년 만이라는 게 앨범도 그렇고 이 I'm Live도 진짜 3년 만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이 기회에 또 새로운 노래 제 빈자리 앨범 또 라이브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타이틀곡인 아슬하게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아슬하게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노래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슬하게였습니다. 네, 다음 노래는 제가 이번 앨범 낼 때 렘수면이라는 노래를 선공개로 냈어요. 그 렘수면을 가수 건희님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 게스트로 건희님 원하세요? 그러면 특별 게스트 건희님 모시겠습니다. 건희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건희라고 합니다.
0: 네, 그러면 저희 렘수면 이렇게 첫 라이브인데 네.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러면 렘수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재밌게 보내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2: 권희님이 여기 이거 해주시려고 일정도 미루시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권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권희님이 진짜 제 앨범 딱 참여해 주실 때도 이렇게 흔쾌히 해주셨을 때 딱 그 음원을 이렇게 딱 받아보고 진짜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라이브도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소름 돋으면서 네 했습니다. 네 여운이 네 뒤 관객도 봐달로 네 이렇게 멘트 할까요? 네. 아, 네 다음 노래는 이제 또 제 노래 중에 또 다 아시는 노래 있으시잖아요. 제 이름을 아신다면, 제 노래를 아신다면 다음 노래 너는 어떻게 바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는 어떻게 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앵콜 외쳐주시면 공식적으로만 마지막 곡인데요, 슬퍼하지 마 라는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후렴이 되게 쉽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이제는 슬퍼하지 마 baby oh oh, 이제는 슬퍼하지 마, 이런데 슬퍼하지 마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는 하면 슬퍼하지 마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안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해주세요. 그러면 저 마지막 노래 슬퍼하지 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work, and love.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2: 여기가 다 이제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3: 엄청 크다.
2: 울산이야말로 좀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2: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뼈죠?
5: 네, 실제.
2: 실제예요?
5: 네.
6: 하나, 둘, 셋. 왼발. 오른발 들고 다시 돌아가고
7: 여기에 살고 있는 집에 되게 좋은데 안 살고 있어요.
2: 우와!
8: 이야, 울산에 대해서 재미가 붙기 시작했어요.
9: 이러니까 오죠.

0: 와, 이렇게 비가 오네.
1: 그러니까요. 듀오 배우님까지. 네. 첫 촬영인데.
0: 그러니까요.
1: 야, 또 이렇게 축하하는 빈지 뭔지 모르겠는데.
0: 아니, 저는 울산을 개인적으로 되게 미스테리한 도시입니다.
1: 왜 그렇죠?
0: 그냥 왠지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올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뭔가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크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또 안 드는 도시?
1: 울산이 우리가 이제 산업도시로만 알고 있는데
0: 산업도시요. 자동차.
1: 그렇죠, 그렇죠.
0: 조선. 네. 석유화.
1: 네. 근데 여기가 또 네. 생태도시면서 고래도시예요.
0: 아, 고래.
1: 네. 울산이야말로 어떤 경남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남도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스러움 그리고 어떤 생태와 문화를 고르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또 이 작가님께서 여기 저를
1: 그렇습니다.
0: 장생 네네. 여기 장생포에서
1: 아, 맞습니다.
0: 고래? 나오시죠. 우와, 이거 뭐야?
1: 여기가 바로 네. 울산의 상징, 울산대교.
0: 아, 울산대교. 네. 야경 맛집.
1: 그렇죠. 여기가 울산 오면은 네. 일단 여기서 꼭 사진을 찍고 가셔야 돼요.
0: 아, 여기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1: 그러니까 울산대교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0: 저 모습을. 네. 아, 근데 전 여기도 되게 좋은데.
1: 아, 여기에서 이렇게 저건 이제 탑만 보이고 있으니까.
0: 네. 와, 그렇죠.
1: 저기 올라가 보면은 울산대교가 보일 겁니다.
0: 와,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울산대교.

0: 이거 먹는 거잖아요. 플랑크톤.
1: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식물성 플랑크톤 먹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울산이 여기 이제 장생포잖아요.
2: 네.
1: 이 장생포가 이제 만이란 말이에요.
2: 네, 네.
1: 그래서 옛날에는 고래를 사냥할 때 만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좀 얕은 바다 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고래를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이 장생포가 고래로 유명해진 거고
2: 여기가
1: 장생포만.
2: 장생포만.
1: 네.
2: 아, 잠깐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네.
0: 우와. 와, 이렇게 크게 입 벌려가지고 겨우 플랑크톤만.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와.
1: 이 안에 이렇게 내장까지 다 이렇게 해놨을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0: 아, 이게 폐인가 보네.
1: 네. 이게 허파고.
0: 와.
1: 지금 이게 심장인 것 같은데?
0: 와. 이게 실제 크기겠죠?
1: 그렇죠. 실제 크기라는 거.
0: 고래 네. 속 아니?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30m에 200톤에 아무리 뭐 플랑크톤을 먹는다 그래도 응가는 할 거잖아요.
1: 어, 그렇죠.
0: 응가가 너무 클 것 같은데?
1: 근데 또 그 고래 응가 때문에
0: 네.
1: 바다 속에서는 영양분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1: 고래가 깊은 곳에서 먹이를 먹은 다음에
0: 네.
1: 그 다음에 얕은 데로 올라와가지고
0: 네.
1: 변을 봐요.
0: 그래서
1: 그 고래 또 배설물 안에는
0: 네.
1: 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0: 그럼 다른
1: 그래서 분들이... 또 이제 플랑크톤들이 그걸 또 먹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자칫하면 이 바닷속에는
0: 네.
1: 양분이
0: 네.
1: 깊은 곳에만 쌓이기가 쉬운데
0: 네.
1: 고래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0: 와, 이게
1: 그래서 뭐야. 고래를 바다의 펌프라고 해요.
0: 그럼 고래똥이 엄청 귀한 거네요.
1: 엄청 귀하고 고래가 토한 것도 귀해요.
0: 토?
1: 네. 오늘도 보면은 네. 우리 지호님 지금 은은한 네.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0: 네.
1: 최고급 향수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하나가 고래가 소화불량으로 이렇게 토한 덩어리예요.
0: 아, 대박.
1: 그게 용연향이라고.
0: 아, 그렇구나. 야, 고래 신기한 거네.
1: 자, 또 다른 고래들이 있으니까 또 가보시죠.
0: 아, 네네. 아.
1: 우와! 여기가 이제 귀신고래.
0: 와,
1: 귀신고래가 영어로는 네. 그레이 웨일이라고도 하는데
0: 그레이 웨일?
1: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 데빌피쉬라고 했대요.
0: 데빌피쉬. 아.
1: 호기심도 많고 근데 네. 영리하고 그래서 보면 이제 콧잔등에 저렇게 상처들이 많잖아요.
0: 네네네. 네.
1: 먹이 습성이 바닥을 이렇게 헤치고 다니면서 먹이를
0: 먹어요.
1: 아. 지금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놨잖아요.
0: 네. 아, 근데 눈빛이 살아있다.
2: 그러니까.
0: 아, 그것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놨나 보다.
1: 그 귀신고래가 네. 이제 또 신비로운 게
0: 네.
1: 굉장히 넓은 지역을 돌아다녀요.
0: 아.
1: 그래서 한 2만 킬로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막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늘 이 장생포 쪽으로 돌아오거든요, 이 고래가.
0: 다시?
1: 네. 그래서 고래 회유 수면, 울산 앞바다 이쪽이
0: 네.
1: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0: 그 경로를
1: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0: 아...
1: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한 거예요.
0: 아, 그 또 그런 경우도 처음 듣네요.
1: 그러니까요.
0: 와, 극동고래.

0: 아예 울산 앞바다.
1: 여기가 다 이제 석유화학 단지다 보니까 저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울산만이 이제 태화강으로 연결이 되니까.
0: 아, 태화강까지. 와.
1: 이게 진양호네.
0: 네, 진양호. 네. 그 유명한 진양호.
1: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있던 진양호.
0: 와, 진짜 크다.
1: 와, 엄청난 곳.
0: 높이도 지금 거의 4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나룻배를 타고 고래를 바다에서 만나면 이 느낌으로 보일 것 같네요.
0: 그게 완전 신석기 시대 때 진짜 나무로 만든 대로 작살도.
1: 작살 손으로 던지는 작살로. 어떻게 그렇게 작은 생각을 했을까?
0: 아,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려면 박물관에 가봐야.
1: 그러니까.
0: 아, 저기 있네. 와, 여기는
1: 여기에 울산이 자랑하는 세계인이 감탄하는 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0: 여기가 고래 박물관?
1: 고래 박물관. 오. 혹시 반고대 암각화라고 들어보셨어요?

0: 지금 들어봤습니다.
1: 아, 이 반구대 안가카가 네. 스페인에 가면 알타미라 동굴 안에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 있잖아요.
2: 있죠, 벽화 있죠.
1: 신석기 때 그 네. 그런 이제 것들을 보여주는 네, 네, 네.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비견될 만한 고래와 관련된 바위에 새긴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반구대 안각한데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네. 여기에 다 전시를 해놨어요.
2: 아,
1: 그래서 여기에...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저기 계십니다.
3: 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네. 아니, 네. 반구대 안각화 정확히 뭐예요?
3: 반구대 안각화는요, 네. 우리 지금으로부터 7,000여 년 전에 예, 신석기 후기인들이 고래를 이 잡는 모습을 그리고 고래의 생태학적 특징을 아주 정교하게 네. 잘 그려놓은 것이 바로 반구대 안각화예요. 네. 그 반구대 안각화는 저 울주군 서쪽, 예, 그쪽에 우리 언양의 반구대 안각화라고 바위 위에 새겨진 그림이 반구대 안각화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보겠어요.
2: 네, 문제요?
3: 문제 저 자주 내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0: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문제.
3: 예,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누구인가요?
2: 인류 최초로
3: 네.
2: 고래.
3: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고래를 잡은 민족은?
2: 그러면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이겠죠.
3: 네, 바로 우리 민족.
2: 아,
3: 바로 네,
2: 진짜요?
3: 바로 우리 울산. 울산의 선조들이에요.
2: 울산이라고요?
3: 네, 네.
1: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하는
3: 그럼요.
1: 우리가 제일 먼저
3: 최초입니다. 네, 네. 그래서 바로 우리가 7월 12일 날 최초로 고래를 잡았다는 그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에 7월 12일 날 정식으로 등재가 됐어요.
2: 유네스코.
3: 그럼요. 네, 이제 세계적인 보물이 됐습니다.
2: 아, 이게 그럼 그 이렇게 이게 오밀조밀하게 다 그려놨다.
3: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홀로그램 여기 고래 안에 또 조그만한
2: 귀신.
3: 어이구 어떻게 아셨지?
2: 아, 저희가 저 빵을 먹고 왔어요.
3: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자 조그만한 이 고래를 새끼를 이렇게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에요.
1: 실제로 고래가 저렇게 새끼를
3: 그럼요.
1: 업고 다니기도 하나요?
3: 그럼요. 이렇게 이 지느러미로 가슴 지느러미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하면서 사람하고 비슷해요. 자, 그럼 또 문제 내겠어요. 자, 우리 고래를 잡을 때 우리 사람이 고래를 사냥을 할 때 자, 암컷하고 수컷 중에는 어떤 고래를 먼저 잡아야지?
1: 이것도 또 암컷.
2: 그렇지, 여자를 잡아야 남자가 오지.
3: 어우, 너무 잘하시네. 암컷을 딱 잡으면 수컷은 그걸 빙글빙글 돈대요. 어떡해. 막 이래서 그러는데 반대로 수컷을 딱 잡으면 암컷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샥 간다고 그래요.
1: 마침 잘 됐다 이러는데. 저런 저 속성이 또 저럴 줄 알았어요.
3: 글쎄 말이에요. 사람하고 좀 비슷한가요? 네. 예, 어쨌든 요 고래는 작살 맞은 고래예요.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유물로도 다 이 작살 맞은 고래 뼈들이 다 실제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고래 뼈를 3층 주 전시장에서 또 보면서 어떤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 야, 이제 고래 보러 가자.
1: 그러니까
2: 고래 보러 가자. 실제 고래의 역사를 한번 보러 가시죠.
3: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고래 뼈를 보러 3층으로 가겠습니다.
2: 고래 뼈.
1: 와, 이게 지금 실제 고래 뼈죠?
3: 네, 실제.
1: 실제예요?
3: 네.
1: 얘는 뭐예요?
3: 엄청 크죠? 요거는 자, 어때요? 요게 요쪽 편에 보시면 가슴 지느러미예요. 팔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게 가슴 지느러미예요.
2: 아, 혹등고래.
3: 네, 혹등고래는 오지오씨처럼 가슴 지느러미가 이 팔처럼 이렇게 길어요. 네, 혹등고래는
2: 예,
3: 몸 길이 전체의 3분의 1이 가슴 지느러미라서 팔 긴 사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우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혹등고래의 참 그런 몸짓이 참 우아해 보이고 그래요.
1: 벤치프레스 많이 한 느낌으로.
2: 얘는 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3: 무슨 고래?
2: 참고래.
3: 네, 참돌고래.
2: 참돌고래.
3: 네.
2: 아, 돌고래.
3: 네, 우리를 타고 가면 2,000마리씩.
2: 맞아요.
3: 볼 수가 있는데 아무 눈에나 보이는 건 아니에요. 3대가
2: 복을 받아요.
3: 복을 쌓은 사람만이
2: 그렇더라고요. 볼
3: 수 있어요. 맞아요.
2: 희한해.
3: 그리고 지금 이 계절이에요.
2: 아.
3: 예, 6, 7, 8 이렇게 여름 시즌에 참고래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2: 이게 실제 뼈라는 거죠?
3: 네.
2: 와, 이거 이렇게 뼈예요. 보온을 했다고?
3: 네.
2: 그 뼈를 한번 이렇게 만져볼 수 있을까요?
3: 실제 고래 골격을 만져보러 갑시다.

0: 이게 와 이게 어느 부위 뼈예요?
1: 요게 바로 턱.
2: 턱?
1: 아. 턱이에요.
2: 아기 크니까 얼굴이. 네.
0: 오, 상아 같지 않아? 상아.
1: 그렇죠. 그렇죠.
3: 만져봐도 되는 거죠?
1: 네, 만져보세요.
0: 와, 이게 뼈라고?
1: 네.
0: 이걸 사람 잡겠어 이걸로.
1: 네. 요거는 턱뼈고 요거는 네. 우리 척추 이렇게 척추뼈들의 아, 척추,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0: 와, 여기가 이제 장생포의 고래 문화를 네. 다 볼 수 있는 고래 마을이에요.
1: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여기가
2: 예전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렇죠. 있는 거예요?
0: 예전에 이곳에 예. 고래와 관련된 산업들이 예. 굉장히 활발했을 때 그때 모습을 다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1: 그러면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혹시 그런 분들도 만날 수가 있을까?
0: 그때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고
1: 아, 있어요?
0: 해설사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1: 해설사님
0: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1: 네. 아니 근데 고래 마을을 하면 예전이잖아요. 네.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해설님?
3: 저는...
1: 혹시 그분 중에 한 분 따님?
3: 그런가요? 그렇게 설정을 해볼까요?
1: 그럼 여기가 그러면 언제 형성이 된 거예요?
3: 여기는 10년 전, 2015년에 형성이 돼서 네. 저희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시설이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저희 장생포에 포경이 이제 형행했던 맞아요. 그 시절을 이제 그대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1: 와, 집봐 옛날. 그 예전에 담이 이렇게 있었어요. 돌로.
0: 그러니까 딱 봐도 살림살이가 좀 네. 형편이 괜찮아. 그러니까 돈이 좀 돌았던 거지. 네.
1: 그렇구나.
3: 여기는 앤드류스의 집이고 앤드류스는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였는데 네. 저희 일제강점기 때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하러 왔던 탐험가였어요.
5: 아, 그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네. 그 귀신고래 잡으러.
0: 그래서 이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라는 분이 아시아에서 인류가 발원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연구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원한 걸로 이제 그 네, 유전자 그쵸. 정보를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네. 결론이 났지만 네.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탐색해 나가던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고비 사막 쪽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뭐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던 거죠. 뭐 늑대한테 습격당하기도 하고 뭐 중국 소수민족한테 만나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거죠.
3: 이제 앤드류스가 저희 네. 장생포에 귀신고래를 연구를 했던 탐험가고요. 저희 이제 장생포에 악마 고래가 있다 요 얘기를 듣고 장생포에 와서 탐험을 하면서 그때 연구했던 고래를 학계에 보고를 하면서 세계 최초 한국계 귀신고래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아, 네.
0: 근데 이 앤드루스 선생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장생포 와가지고 고래를 목격을 하고 또 해체하는 장면도 목격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또 학계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박물관에 보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표본 같은 걸로 전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뼈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네. 아유 마을 주민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뼈를 가져다가 구워 먹드려는 거야.
1: 먹어요?
0: 그걸 그때도 그러니까 곰국으로 드셨던 거 곰국.
1: 그러니까
0: 고래뼈 곰국이 있었나 봐.
1: 그렇지 뭐 그때 뭐 유산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먹는 게 장땡이지.
0: 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사진 필름 하도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때 이제 고래 사진 다 찍고 나서 네. 남은 필름 가지고 한양을 갔는데 네. 여기도 찍을 게 많구만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찍어 놓으신 게 그때 당시에 서울 풍경을 찍은
1: 1910년
0: 1912년 그때
1: 그때 네.
0: 그 굉장히 생생한 아주 귀중한 자료로 지금 남아있죠.
1: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가장 큰 획을 그으실 수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0: 그 이제 근대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데는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아 여기 있네 그

0: 얘기했던
1: 아, 그 나머지 필름으로 네. 사진 찍은 사실
0: 고래만 찍으신 게 아니라 이런 그때 당시에 예, 우리 이제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세대가 살고 있던 그런 생활상까지 꼼꼼하게 기록을
1: 그러면 앤드류스 씨일까요? 한복
0: 맞는 것 같아요.
1: 맞는 것 같아요.
0: 로이 셰프먼 앤드류스.
1: 아 맞네.
0: 본인이네.
1: 아씨 맞네.
0: 야, 또 지금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외국인 선예 시조가 이분이에요. 아
1: 그러네.
0: 야, 담배 때까지 딱 드시고.
1: 야, 이거 기록을 뜨네. 와 이런 사진이 사실은 없는데요 우리나라. 카메라가 없으니까.
0: 정말 귀중한 사진이에요.
1: 귀중한 사진이네.
2: 벌써
1: 아, 냄새에 끓여서 네. 이 빗속을 뚫고 이 냄새가 뭐 근무하면서도 배고프면 여기 살짝 오시나요?
3: 네
1: 고래빵 드시러?
3: 네 고래빵.
0: 고래빵이라는 게 뭐예요?
1: 저희 고래빵 뭐예요?
4: 여기 마들렌 고래빵입니다.
1: 아 마들렌으로
0: 돼 있구나.
4: 유자하고 다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카스테라식으로 돼 있구나.
1: 네.
4: 아, 모양은 방구대 암각화 바위에 되게
1: 많아요. 딱 이 고래 모양으로 돼 있네 이렇게.
0: 반구대 암각화에 딱 이 모양이 새겨져 있다는
4: 네,
0: 거죠?
4: 고래 모양이. 이번에 유네스코도 등재도 되고.
1: 네.
4: 반구대 암각화.
0: 유네스코.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아이가.
1: 고래?
0: 네.
1: 맛은 어떨까요 맛은?
4: 맛은 유자 향이 있나요? 유자.
1: 유자? 네. 아니 먹어볼게요.
0: 그러니까 딱 요래가.
1: 고마.
0: 네.
1: 유자. 네.
4: 안에 또 이게 까막까막한 게 있죠.
1: 어, 까막. 이거.
4: 이게 거기 미역이.
1: 아.
4: 울산이 또 거기 정자 미역이 또 유명하거든요.
1: 와이.
4: 고래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아프잖아요. 상처가 있고 하니까 고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역을 떠도 먹었다고. 그래서 그걸 고려 때 사람들이 보고 우리도 사람들도 새끼 낳고 하면 미역.
1: 그래서?
4: 네, 그래서 미역을 먹었다.
0: 아, 그래서 고려가 저걸 먹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산후에 미역국 먹는 걸 고려한테 배우게 된 거네요.
4: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처럼 해가지고.
1: 유네스코 맞네.
0: 근데 진짜 미역이 들어있으니까.
1: 울산 사투리 맞는 거죠?
0: 울산 보이시죠?
4: 네.
1: 어디 가세요? 네. 돈을 받으셔야죠.
0: 네. 잘 먹었습니다.
1: 잘 먹었습니다.
0: 네.
1: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4: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화이팅을 울산 말로 뭐 있어요?
4: 단디해라!
1: 단디해라! 오케이, 단디해라.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오.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치 넘버원 브랜드를 이끌고 계시는 브랜드 스페셜리스트 이정훈 그룹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크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그룹장님, 브랜드 스페셜리스트 살짝 생소한데요. 본인 소개와 함께 하시는 일을 좀 소개시켜주세요.
1: 예,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라는 것을 규정을 지으려면 학문적인 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잘 만들어서 만든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구매하고 쓰시는 사람들의 언어로 바꿔서 만들어주는 모든 활동을 하는 행동이 브랜딩이고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브랜드 마케터, 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쪽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는 그러면 약간 그 상위 개념이잖아요.
1: 예, 맞습니다. 브랜드 마케터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홍보할까에 대한 거고 커뮤니케이터 같은 경우는 주로 뭐 행사라든가 경험을 다룬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의 네이밍부터 구조, 하이어라키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놓고 뭐 지역이 넘어갔었을 때라든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만들지를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서 맡았던 프로젝트 김치 팝업 스토어가 대히트를 쳤다고 네. 들었습니다. 김치로 팝업 스토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발상이 놀라운데요.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셨나요?
1: 우선은 팝업 스토어는 아니고요. 팝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김치를 좀 브랜딩을 좀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미 고정화되어 있는 관념이 많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4인 가족은 김치를 사서 먹어요. 일상이 되어 있는데 1, 2인 가구는 김치를 사서 먹을 일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K푸드가 커지면서 김치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에서는 김치가 과연 재밌을까? 새로울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다 보니까 광고가 아니라 경험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팝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거니까는 김치를 경험하는 거를 조금 새롭게 해서 더 재밌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판매까지 가는 그러면 결국에는 판매량을 늘리고 싶은 게 목표 아닌가요?
1: 판매량을 늘려지게 만드는 게 하나의 결과일 수 있고요. 네. 근데 사랑받아야지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든요. 사랑하려면 나의 일상에 도움이 돼야 되는 브랜드가 돼야 됩니다. 그럼 김치라는 브랜드가 어떤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파생적으로 판매가 느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 팝업을 만드셨나요? 실제로 뭐 MZ나 외국인들의 반응도 되게 뜨거웠다고 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길래?
1: 우선 성수동에 첫 팝업을 열었었는데요. 성수동에 굉장히 패션 뷰티가 많은데도 당당하게 김치가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이슈를 만들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0: 그러면 왠지 뭐 김치의 역사, 뭐 브랜드의 역사 이런 거를 다루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을 다루셨나요?
1: 하나의 포인트는 김치가 왜 세계에 수출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포장 기술이거든요. 지금 만들어진 포장 기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김치는 로컬 푸드였고요. 절대 수출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만 포장 기술을 만든 자체로서 그때부터 김치가 수출이 되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0: 봉지로 된 거 말씀이신 거죠?
1: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걸 보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는 얘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김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썰려 있고 이런 거지만 아트웍 같은 느낌으로 김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치의 재료들이 얼마나 예쁜지를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만다란 느낌으로 만들어놓고 아트웍을 동원해가지고 김치는 늘 뻔했었고 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이렇게 예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두 번째였었고요. 세 번째는 김치를 주지는 않았으나 김치를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메뉴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0: 예를 들자면?
1: 예를 들면 뭐 김치 아란친이라든가. 오. 네. 소금빵 위에 김치를 올린다든가 김치 케이크라든가 오드할 수 있고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김치의 변화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김치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성수동에 오는 수많은 MZ부터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김치에 대한 기대를 좀 갖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미팅이 되었습니다.
0: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히트를 쳤다고 들었습니다. 긴 줄들이 생성이 됐었고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신 다음에는 외국에도 가져가셨어요. 브랜드 인지도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일본에서도 또 히트를 쳤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포인트가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구미를 당길 수가 있었을까요?
1: 우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김치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문화에 대한 제안을 좀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의 어떤 요리에 김치가 갔었을 때 터져 오르는 맛의 풍부함에 대한 이야기를 만화로도 그려주기도 하고요. 레시피로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떠한 요소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했더니 너무 재밌었다. 또 성수했던 그 예쁜 김치의 모양을 줬더니 너무나 아름답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 대한 김치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올렸던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좋았던 점은 도쿄 한 복판에 갔거든요. 도쿄의 한 중심부에서 김치를 선보였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었습니다.
0: 그리고 오픈런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나요?
1: 한 2만 명 가까이 왔었습니다.
0: 그 정도를 예상하셨나요?
1: 전날까지 꿈을 좀 꿨어요. 오픈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그러니까요. 어떡하나. 나가서 호객을 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아침에 왔는데 모여있길래 뭐 사고 난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줄을 서 있는 거예요. K-덤띵이라면 다 좋아하다 보니까 왔었고 해서 그날 오고 입소문이 들면서 한 이틀 있다가 좀 더워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늘어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 문전 성실이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현장에서 보신 뭐 가장 인상적인 뭐 장면 아니면 피드백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나요?
1: 우선 저희가 총 3개 층을 만들어놨었는데요. 1층에서는 종가의 역사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에 30년 동안 저희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종가가 얼마나 익숙한지를 알려주는 게 있었고요. 2층은 김치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산균 발효가 무엇인지도 설명해주고 싶었고 얼마나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34가지가 들어가는 김치다 보니까 그걸 다 보여주는 모습, 마지막에는 이제 즐길 수 있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일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저희가 모더레이터를 좀 박아놨어요. 모델인 호시군이 설명을 해주는 걸 다 박아놨다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 고니치와 김치 블라스토 도쿄니 요코소.
1: 일본에서 X에서 엄청나게 버징이 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김치가 왜 맛있는지 알겠다, 김치가 건강한 음식이구나, 김치가 아름답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피드백이 끝도 없이 좀 나왔었습니다.
0: 아까 모더레이터가 호시라고 했는데 그룹 세븐틴의 호시죠. 그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가 생각한 전통적인 김치 약간 모델이면은 왠지 약간 저 같은 어머니 상이 될 것 같은데 K-POP의 호시를 섭외하신 것도 굉장히 좀 약간 기발한 발상이기도 하고
1: 브랜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브랜드도 변화를 좀 합니다. 김치가 변화하듯이. 그러면 김장을 담갔었던 30년 전에 김치의 모습과 지금의 김치의 모습은 좀 다르거든요. 어머니상의 김치 모델은 그 옛날에 집에서 배추를 절였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콘텐츠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요즘스러운 김치 모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머니 모델들을 조금 서칭하다가 이게 3년, 5년 뒤에 가게 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연하게 이름을 모르던 어떤 청년이 김치를 꺼내고 김치를 먹고 케이크와 김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0: 케이크와요?
1: 네. 그래서 너무너무 김치를 사랑하는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가. 진짜 김치를 끝도 없이 먹는 친구여서 그 친구한테 컨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너무 하고 싶었던 거죠. 해가지고 세븐틴이었던 케이팝 스타와 K-푸드 중에 스타인 김치가 만났을 때 얼마나 즐거울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을 하고 바로 계약을 하고 3년째 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호시군이 군대에 가 있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김치도 잘 먹고 있을 겁니다. 네. 성공적으로 이 김치 블라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팝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치러졌는데 뿐만 아니라 상도 탔다고 들었습니다. 레드 닷 어워드, 디자인 어워드, 굉장히 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잖아요.
1: 맞습니다.
0: 본상에 수상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이죠?
1: 이게 이제 총 세 가지 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IDEA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레드 닷이 있고 IF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상은 조금은 사회적인 상을 좀 많이 주는 게 유명하고요. 또 두 가지는 혁신적인 대한 상을 좀 줍니다. 근데 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상을 받는 게 대부분 다 IT,
0: 그쵸.
1: 휴대폰, 뭐 자동차 이런 쪽인데 개인적으로는 김치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K-푸드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해외에다가 수출을 할 때 바이어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떠한 국제적인 상을 받는 자체가 굉장히 브랜드 그레이드를 많이 올려주는 그럼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팝업을 냈는데 목표를 좀 뒀어요. 꼭 상은 좀 받아보고 싶다 했는데 그 상을 줬던 이제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이 K-푸드를 들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K-푸드는 처음 봤다. 이렇게 스토리가 잘 되어 있고 매출로도 연기되는 이런 팝업에 대한 경험은 매 놀랍다. 하다 보니 그 상을 제가 총 세 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0: 와, 그러니까는 제품만이 아니라 제품을 어떻게 홍보하고 브랜딩을 맞습니다. 하느냐에 대한 그러한 노력이 인정을 받으신 거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레드닷뿐만 아니라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도 받으셨고요.
1: 네.
0: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1: 너무 기분이 좋았죠. 브랜드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완전히 의외성 있는 네. 거거든요.
0: 정말 대단하십니다.
1: 네.
0: 이렇게 김치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글로벌 디자인 상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약간 새로운 발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포인트가 뭐였어요?
1: 이 단순한 혁신은
0: 네.
1: 팔로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아이디어는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지금 번뜩인다고 해도 언젠가 봤던 곳에 리콜일 수도 있습니다만 본질에 대한 것을 잘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핵심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전까지는 푸드기 때문에 주로 셰프와의 콜라보
0: 그쵸.
1: 뭐 이런 쪽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가 가장 주요점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0: 와. 그럼 이제 새로운 김치, 뭐 세계의 김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1: 네.
0: 이번 팝업뿐만 아니라 타임스퀘어,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광고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그거는 어떠한 기획에서 나오신 건가요?
1: 그때가 한참 파우차이 논란이라는 약간의 오해에서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치의 종주국이 어디냐의 논란이 또 한 번 나왔었을 때였는데 저는 당연히 밥상에 김치찌개 깍두기를 먹는 그걸 매일 먹는 나라 설렁탕 국물에 깍두기 국물을 넣어서 먹는 나라 이게 종주국은 맞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이 혼란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훨씬 더 멋있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임스퀘어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을 모노톤으로 깔고 김치는 빨간색을 유지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 메시지는 한국의 김치 이제 모두의 것이라는 네. 표현을 하면서 훨씬 더 좀 차별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었고요. 완전 틀을 깨는 모습으로 나갔었던 첫 프로젝트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실제로 김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대 최고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0: 그만큼 성과금도 당연히 받으셨고요.
1: 방송을 보시면 주시지 않을까요?
0: 지금 그럼 뭐 K-푸드의 또 인기 세계적인 인기 때문에 뭐 유럽, 북미, 뭐 동남아 각 지역에서 이제 김치가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요.
1: 네.
0: 그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통으로 약간 통하는 김치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우선 그 공통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아마 모든 K-푸드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본질을 어디까지 얘기할 것인가? 왜냐면 너무나 다른 식문화가 있는 나라에 이걸 그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는, 쌀을 먹지 않는 문화권인데 김치는 쌀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를 해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김치는 확실하게 건강한 음식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동양에서 오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소수 사람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K-푸드를 타고 퍼져나가지만은 한계가 좀 있어요. 요거를 넘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건강하지만은 그 나라의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에 어떻게 김치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바꿔야 될 가치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치는 맛있고 건강하다는 거는 만국 공통임은 확인했습니다.
0: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데 그 다양한 문화권에서 먹는 방식도 다르고 식재료도 다르기 때문에 김치 어떻게 보면은 계속된 진화를 볼 수 있을 것
3: 맞습니다.
0: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무한대 아닐까요? 어떻게
3: 맞습니다.
0: 보세요? 그런 약간 퓨전이나 그 문화권에 로컬라이즈 될 수 있는
1: 원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김치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해외에다 기지를 좀 전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선한 야채가 필요하거든요.
0: 그렇죠.
1: 또 그 나라에 맞는 야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한국에서 나온 배추와 한국 식재료만 가지고 만든 김치가 우리는 그게 김치로 생각했었는데 해외에서 그러면 다른 야채에다가 먹는 건 김치 아니야. 그거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발효예요. 유산균이고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만 만든다면 김치의 형태가 가루든 젤리든 스낵이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가장 어려운 것들은 또 한국인 인식을 바꾸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김치 가지고 많은 다양한 요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유독 어려워요. 김치 피자가 성공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 김치 핫도그가 없는 유일한 나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김치의 다양성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김치의 레시피가 역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타임,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글로벌이 아닐까라고 상상하고 그 날을 좀 기다리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어떠한 형태이든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원칙만 지킨다면 언젠가는 김치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1: 그렇게 되고
0: 네.
1: 그때 비로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진짜 오리지널 김치에 대한 관심을
0: 네.
1: 가질 겁니다.
0: 네. 자, 이제 김치 얘기를 조금 떠나서
1: 네.
0: 브랜드 스페셜리스트의 이정훈
1: 네.
0: 그룹장님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브랜딩을 워낙 오래 하셨고 또 자다깨다 브랜딩만을 생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영감을 받으실 텐데 SNS에서도 많이 좀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네.
0: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정훈 그룹장님의 SNS 피드입니다. 그래서
1: 네.
0: 저희가 좀 몇 가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보면은 첫 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스타워즈의 무슨 스페이스십 맞나요?
1: 네, 스타워즈의 엑스윙이라고 하는
0: 네. 네. 저희 아들이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그룹장님 스타워즈 팬이십니까?
1: 네. 스타워즈를 왜 좋아하냐면 클래식에서 좋아합니다. 모든 문화의 집약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서사 구조가 좀 있거든요. 브랜딩을 좀 오래 끌고 가려면 스토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근간이 명확해야 되는 게 있는데 스타워즈가 고전이지만
0: 네.
1: 스타워즈를 오마주하고 이것들이 더 퍼져나가는 문화의 하나의 큰 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스타워즈를 볼 때마다 나는 저런 브랜드를 할 수 있을까? 저런 서사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핑계로 이제 사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럼 스타워즈 같은 이런 영화 클래식은 여러 번 보시나요?
1: 네.
0: 그럼 보실 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받으시는 거고?
1: 확신을 받습니다. 영감보다는 이 생각에 맞을까? 그럼 그 영화를 보면서 힐링이 좀 되거든요. 영화는 전 영화로 봅니다만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저의 지금 가졌던 어떠한 새로움에 대한 걱정거리를 한 번 더 확신을 시키고 확신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타워즈도 보게 되면은 편수가 좀 많아지면서 스토리 구조가 조금씩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코닉한 모습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브랜드를 보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름하고 디자인이거든요. 그런 아이코닉을 잘 뽑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더 보고 보는 것도 있어서 스타워즈를 1년에 한 전편을 한 두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0: 손으로 만드시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1: 네.
0: 네. 손으로 만드시는 걸 즐기는 이유는요?
1: 생각이 많이 사라집니다.
0: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엉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집중을 한다는 것들은 손으로 만들고 있긴 하지만 머리는 정리를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2시간, 3시간 그냥 집중했었을 때
0: 네.
1: 훨씬 더 좋은 영감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취미 활동들은 대부분 다 혼자 조용히 있거나 뭘 만들거나 뭐 정리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가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 피드 한번 보실까요? 네, 자전거네요.
1: 예, 자전거를 탄 지도 좀 됐는데요.
0: 네.
1: 주로 강변을 가는데 사람이 많이 없는 팔당대교 쪽에서 많이 타고 있습니다. 주로 밤에만 탑니다.
0: 네.
1: 깜깜할 때요.
0: 퇴근하시고 나서.
1: 예, 그냥 그것도 이제 음악 들으면 타긴 하는데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아하고요. 전 자전거는 혼자 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뿐만 아니라 정말 바쁘시잖아요. 그룹장님 네. 출장도 많으시고 밤 새시는 일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체력을 위해서도 왠지 이런
1: 맞습니다.
0: 자전거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운동도 하시나요?
1: 수영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이 없으면 불만이 쌓아지고 시간 할애가 안 되게 되면은 네. 깊이가 얕아진다는 또 어려움이 좀 처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할 거냐. 시간 될 때 해야 되거든요. 일 끝나고 꼭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취미 부자하시네요.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게 다른 피드를 보면은 아, 네, 캠핑이네요. 캠핑. 자주 다니시나요?
1: 네, 뭐 한 1년에 한 10번 정도는
0: 정말 자주 다니시네요.
1: 네.
0: 이거는 그러면 계절에 상관없이
1: 상관없습니다.
0: 상관없이 얼마나 되셨어요? 캠핑이 좀 한동안 붐이긴 했는데 그 전서부터 왠지 하셨을 것 같은데
1: 캠핑을 시작한 지는 한 10년, 15년 된 것 같습니다.
0: 진짜 오래되셨네요. 예.
1: 속 시끄러울 때 많이 갑니다. 네. 가서 정말 바람 소리 듣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좋아하는 책 너무 번거로워요. 짐을 많이 싸가지고
0: 정말 번거롭더라고요. 네.
1: 근데 그거를 펼치는 것과 정리하는 것 또한 조금 힐링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숙소가 있는데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조금은 이렇게 입고 싶을 때는 또 변경할 수가 있다 보니까 100%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된 다음에는 만족하는 모습으로 몇 시간 동안 나만의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캠핑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 있지만은 꼭 챙겨가는 아이템들이 있다고 네. 봤습니다. 그게 뭐죠?
1: 우선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되게 오래된 보사노바 음악을 좋아합니다. 특히 특정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앨범만 하루 종일 틀어놓습니다.
0: 캠핑 가시면?
1: 예.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시각적으로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었을 때 어울리는 책을 좀 담아갖고 가고요. 책은 대부분 다 철학, 인문학 쪽으로 가져가서
0: 네.
1: 그렇게 세 가지를 항상 좀 같이 갖고 있습니다.
0: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트렌드에 앞서 가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 힐링이나 뭐 공부를 하실 때는 가장 좀 고전, 클래식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예. 드네요. 김치를 포함한 브랜드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브랜드 철학 있으신가요?
1: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랜드를 하는 사람은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그럼 이제 많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행단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획단에서는 트렌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렌드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트렌드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전달하기 위한 컨테이너로서에 대한 트렌드 팔로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컨테이너에 담은 컨텐츠에 대해서는 정말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본질이 무엇인 거냐면 만드는 사람의 본질은요 다른 본질이긴 합니다. 쓰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 이 브랜드의 존재가 라이프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집중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치도 딱 그런 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잣대일 것 같고요. 그런 아이들로 시작되는 것들이 힘이 세질수록 인류는 훨씬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본질에 너무너무 딥다이브를 좀 하고 있습니다.
0: 이정훈이라는 브랜드는 어떨까요?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한다면요.
1: 너무 욕심이 많아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되기는 합니다.
0: 네.
1: 과연 한 문장으로 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역시나 호기심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명분이 있었는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집중하게 되면 엄청 파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똘똘 뭉쳐있는 나이 많은 아저씨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좀 의외인데요. 그러면 그런 순수함과 또 네. 정성과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룹장님의 인터뷰였었는요. 그래서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김치를 대한민국의 글로벌 대표 브랜드로 이끌고 계신 이정훈 그룹장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겠습니다. 그룹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앞으로 행보에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가야금 연주자 조은솔입니다.
2: 조은솔 연주자와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거는 2018년도 이제 조은솔 씨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강사 신분이었는데 그 여러 명이 함께 듣는 정화 클래스 수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얼굴을 직접 보게 됐고 사실 이제 첫 만남은 그때였지만 정말 어떤 끈끈한 사제의 뭐 정이 쌓였다거나 하는 거는 2020년 무렵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도 다 뭐 셧다운이 돼서 어떤 학업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조은솔 학생이 이제 자기 예능 기회를 일취월장시키기 위해서 대회 출전을 이제 그때 염두에 두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하고 싶은 대회에 있는 과제곡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정말 조금씩 만나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운 좋게도 결과가 온나라 국악경연대회라고 하는 국립국악원 주최 대회에서 가야금 부문 금상 1등상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저도 보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걸 이뤄냈다는 게 참 대견하고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연주들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보통 얘기는 아니구나 하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사제의 정을 이제 그때부터는 쭉 쌓게 되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벌써 만나게 된 지가 벌써 한 7, 8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를 처음 듣는 분들은 판소리 전공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목소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판소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국악학원에 판소리를 배우러 처음 가게 됐어요. 근데 학원에 가서 제 눈과 귀를 사로잡은 건 가야금이었어요. 학원 입구에 있는 가야금을 보게 됐는데 그 악기에서 너무 아름답고 신비로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연주하는지도 모르는 악기를 가지고 혼자 한참을 가지고 놀다가 상담을 마치시고 엄마가 나오시자마자 이 악기를 전공하고 싶다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0: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파가 체육섬유 가야금 산조예요. 판소리의 가락을 모태로 하고 있고 음향과 문답의 관계를 가진 남성적인 산조예요. 제가 국악방송에서도 연주했듯이 제가 평소에도 가장 많이 연습하고 있고 또 가장 자신 있는 유파이기도 합니다. 전통 산조 외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황병기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남도환상곡이라는 곡이에요. 전통적인 색채를 잘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잘 가미되어 있는 곡입니다. 남도 민요 특유의 극적인 표현과 흐름이 12형 가야금만의 특징을 잘 잡아낸 곡이어서 제가 평소에도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1: 어떤 작곡가가 어떤 과제를 맡기더라도 본인이 그걸 다 해석을 해내서 연주를 하는 모습에서 단순히 만들어진 이미지적인 연주자가 아니라 실제로 내실이 있는 연주자다. 그런 면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고 제가 교육했던 학생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뛰어난 동시대를 살아가는 연주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조은솔 학생은 지금 뭐 준프로라고 할 수도 있고 새로 커나가는 새싹한테 이제 전문 연주자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0: 지난 2023년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팀이 2030 세계 박람회의 한국 대표 홍보대사로 선정이 되어서 대한민국 청와대와 프랑스 문화공연에 가게 됐어요. 우선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세계 박람회 기구 분들을 환영하는 만찬 자리에 초청받아서 국빈과 외빈 그리고 세계적인 소프라노이신 조수미 선생님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공연은 프랑스에서 진행된 문화 공연이었는데 당시에 에펠탑 앞에 트로카데로 광장, 센느강을 가로지르는 생루이 브릿지 같은 프랑스 파리의 유명 랜드마크에서 3일간 버스킹 형태로 진행했어요. 곡은 우리나라의 그런 K-한류 열풍을 잘 반영해서 대한민국 전통 콘텐츠들을 잘 활용한 곡들 그리고 프랑스 시민들을 위한 샹송 메들리 등으로 구성을 했고 8월에 공연이라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환호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에펠탑 광장을 가득 메웠던 아리랑을 연주하는 순간이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악 클래식 앙상블 화수목은 불화, 물수, 나무목 이렇게 자연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름을 지은 팀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요소가 서로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해금 그리고 서양의 클래식 악기인 첼로와 피아노의 앙상블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을 잇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공연하는 무대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층도 계속해서 달라지거든요. 공연을 준비할 때 무대뿐만이 아니라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층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다 하면은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곡으로 편곡을 한다든지 해외에서 귀빈들이 이제 오신다 하면 그 나라의 전통 민요를 편곡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맞춤형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다른 공연이랑은 조금 다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지금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 배우고 제 오랜 꿈을 이뤄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1: 선생님 가르쳐 주셨어?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서울 나야금 그렸죠. 주셨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3: 선생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1: 너무 너무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4: 제발 우리를 잊지 마세요. 콜롬비아에 다시 오세요.
5: 한국에서 만날 거예요.
6: 다음에 한국에 봐요.
0: 그 학생을 통해서 교육에는 누군가의 꿈이 담겨 있고 희망이 실려 있다는 걸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연주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수자로서의 책임감이 선행되어야 우리 음악이 더 널리 알려지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문화와 언어, 인종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음악이라는 매개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몸으로 느끼고 온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내 가야금 대표 주자로 전통원 교수님들과 함께 독일 공연에 참여하게 됐었어요. 이제 독일의 폴크방 예술대학교 교수진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갔었어요. 그리고 모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라고도 불리는 필하모니에 가서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야금 연주자로서 국제 무대에 설수 있다는 건 저에게도 늘 설렘을 주는 동시에 조금 무거운 책임감도 따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낯설고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전통 음악을 소개하는 전달자의 역할로 무대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곡한곡 연주할 때마다 최대한 우리 음악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와 한을 온전하게 전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야금밖에 몰랐던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로 악기를 잡게 되면서 취미로 가야금을 연주한 적이 없거든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금호영재 콘서트를 준비를 했고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1시간가량의 공연을 혼자 준비를 하면서 무대를 즐길 수 있는 배포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저에게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어서 또 다시 무대에서 혼자 연주를 하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꼭 목멱제라는 연주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야금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운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예종에 가고 나서도 국립국악원에서 주최하는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할 수 있었고 또 전문사까지 입학하게 되면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 같아요. 한예종 전통원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저의 음악적인 방향성을 잡아준 결정적인 곳이에요. 학교를 다니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고 제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게 학교가 늘 든든하게 뒷받침해줬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 자신도 제 음악도 한층 더 단단해졌고 한예종은 저에게 있어서 배움을 주는 공간을 넘어서 저를 진짜 창작자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해준 그런 곳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좋은 소리는 가슴을 울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소리예요. 특히 가야금은 손끝의 힘과 터치 그리고 농연, 식임새 이런 하나하나에 따라서 같은 음도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주자의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녹아있어야 좋은 연주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듣는 이들에게도 제 소리가 좋은 소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 역시 저만의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1: 이제 전문사 과정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졸업 연주를 앞두고 그다음에 저희는 졸업 논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연구 활동 기간을 이제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은솔 씨가 예종에서부터 지금 한 7, 8년 됐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가야금을 공부해 온 지는 거의 10몇 년 가까이 됐어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간 동안 이제 본인이 열심히 기예능 이제 실기에 치중을 많이 했다면은 이제는 좀 이론적인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전문사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사회로 전문 연주에서 나갈 텐데 그 활동과 별개로 박사 과정 같은 다른 학교를 통해서 그 좀 더 너머에 있는 학문적인 음악을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고 없는 찐빵이 진정한 맛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단순한 음악뿐만이 아니라

0: 음악 안에 녹여 있는 역사와 그 철학적인 부분까지 겸비를 하는 그런 연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저는 오래 연주하고 또 오래 사랑받는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람들이 기억과 마음 속에 울림을 주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정말 따뜻한 지도와 조언 아끼지 않아 주신 한예종 전통원 가야금 김형섭 교수님께 가슴 깊이 감사드리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오래오래 이어가는 국악인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좋은 소리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가야금 연주자 좋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랑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비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게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Daejeon is a major city of Chungcheongnam-do province, and geographically, it is in the middl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origin of the city's name can be traced to the Chinese characters for big farmland. Having an extensive railroad system, it has also become a vital transportation hub. Surrounded by a village dotted with old narrow alleys, Daejeon Station not only serves train passengers, but also doubles as a logistics center. Historic buildings from a bygone era hint at Daejeon Station's history, when it was once the provincial office of Chungcheongnam-do. The Gyeongbu Line and Honam Line intersect at Daejeon Station, a well-established railway hub that opened in 1905. Daejeon Station opened with the opening of the Gyeongbu Line. In places where trains transport goods and ferry people, the local economy will naturally get an economic boost. The small village of Hwadok County, in which Daejeon Station was located, rapidly grew into the biggest city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1: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대전이 내륙 지역에서는 가장 큰 철도의 어떤 거점 도시로 그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철도 종사자나 기술자들은 따로 이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주거 지역이 이제 설정이 됐는데 최초에는 대전역 서편으로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관사촌이 형성이 됐고요. 추후에 관련된 철도 종사자나 기술자들이 늘어나면서 대전역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소재동 지역에 관사촌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된 거죠.
0: The Soje Railroad Worker Residences are situated near the east square of Daejeon Station. A cluster of 40 houses, some larger than others, still stand here. It is one of the few places in the country where such residences remain. Not only do they show the history of Daejeon Station's growth, but also the architectural design at the time.
1: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재동 철도 관사촌은 1920년대 말부터 1940년대까지 증가됐던 그런 관사 마을이고요. 그 시기에는 가장 큰 주거지역으로 이제 발전을 했던 그런 마을이죠.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만들어졌던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이제 조금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들이 이제 주가 될 거고요. 뭐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의 그 아파트 같은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 One or two people at a time can file through these narrow alleys. The facades of the houses are unfamiliar to most. Yet they are dwellings like any other, and in that respect, they blend in. The first people who lived in these residences were Japanese, and they were employed at Daejeon Station. But eventually, they all moved out and the residences became the property of Daejeon citizens.
1: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1960년대 사실 철도 종사자분들 위주의 이제 주거시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민간인들한테 이제 불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전 시민들의 어떤 주거공간, 생활사의 공간들이었죠. 근데 1990년대 이후에 원도심이 이제 공동화되면서 사실 일정 기간 동안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한 15년 전부터 이 마을에 대한 아카이브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아카이브를 하면서 이 마을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나 다양한 어떤 문화 자원들에 대한 발굴 작업들을 했고 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거 기능들은 어느 정도 많이 상쇄가 됐지만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이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이 소재동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한 어떤 공연이나 예술 또는 지역 축제들을 많이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Many efforts were taken to draw people back to the provinces. And that usually entailed renovating spaces. And there has been a realization from all of this. It's vital to keep the cultural identity in place while infusing it with contemporary ideas.
1: Daejeon에는 상당히 많은 그 근대 건축물들 그리고 이제 근대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물리적인 흔적들로 보면은 소재동 철도 관사촌을 비롯해서 이 주변에 보면 식산은행 또는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이라든지 테미오레라고 하는 과거 충남 도지사 그 밑에 임원들이 이제 살았던 관사촌이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가지고 형성이 된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입니다.
0: After taking a look around the Soje Railroad Worker Residences, we now find our way to the Chungcheongnam-do office. This is another old official residence neighborhood where you can see the old Chungcheongnam-do governor's home and homes of government officials.
2: 아, 이곳은 1932년도에 도청이 공주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도청에 근무하던 고위 공직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관사촌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태미는 원래 이 지역에 태미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태미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태매산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태매가 태미로 변환되면서 고유 지명에다가 올해는 대문을 마주하고 살고 있는 골목을 순 우리말로 올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시민들한테 공모했는데 어떤 대학생이 태미와 올해를 합성해서 태미 올해라고 지었다고 해요. 근데 태미로 오세요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0: What does it mean to settle down in a place? And how does time transform a space? Peering into the lives of the locals who lived in this village reveals a local history. Likewise, the more you learn about these residences, the more you get to know Korea's modern history. Being outdated, they no longer serve their prior functions, but they found a new purpose and attract people.
1: 그 시기에 지어진 그 공공행정기관의 관사촌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남도지사 관사를 비롯해서 다섯 개의 임원들이 살았던 관사들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건축이나 뭐 외부적인 형태로 보면 우리가 소재동 철도 관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인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주거공간이었다라고 하면 충남도지사 관사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좀 고급 주택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들이죠.
0: Taemi is the name of this village, and in combining the word 오래 or welcome with it, it has become the name of this former worker residence. Taemi Ore embraced the long history of the residences and welcome everyone. If you look around the building's exterior and interior, you can see what construction methods and building materials were used. Even the decorations were well maintained.
1: t
2: 도지사 공간을 비롯해서 6호관사까지는 193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네, 1932년도에 지어진 당시에 일제의 강점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와집하고 초가집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시면 이제 붉은 벽돌과 그리고 응접실에 들어오시면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가 있고 창문도 아르데코풍으로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창문을 둥그렇게 한다던가 창문의 그런 크기를 크게 해서 햇빛의 양을 조절했다던가 그런 건축 양식을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0: Being the former official residence for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the place has a mix of living spaces and office spaces. Visiting the space in person is a starkly different experience than reading about it or browsing photos of the residence. And that is what makes it a valuable historic site.
2: 출입문이 두 개인 거는 가족들이 드나드는 공간 출입문과 손님들이 드나들던 주출입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응접실은 손님들을 접대하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한쪽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식구들이 생활하던 공간이 있는데 의외로 주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주출입문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는 그 손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해서 2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2층 계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0: A cozy garden surrounds the building, which was built with south-facing windows to receive lots of sunlight. What you see here is a luxurious space at the time that embodied the architectural style of its era. Though the residential design follows a Japanese style, the layout is mostly based on Western designs. The overall building design is Art Deco in spirit, as seen by the symmetrical shapes throughout the building, coupled with straight and curved lines. Primary colors were used to add an element of simplicity.
1: 외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본식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내부 공간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일본의 어떤 주거 건축들을 이제 많이 차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 그리고 서양식 건축 양식이 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했던 벽돌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자연 속에다가 이제 주거 공간들을 만들면서 건물의 외형적인 형태들을 수평 수직적인 요소들, 창문의 차양을 길게 뺀다든지 계단실을 건물의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수직적으로 강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서양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했던 그런 기법들을 일부 이제 도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 게 지금 테미오레에 남아있는 관사촌의 모습들이고요.
0: The name Temiore refers to a welcoming space, and thus the private spaces are now open and accessible. Today, it's a place where anyone can visit to seek relaxation or engage in deep thinking. Just stopping by a historic building to look around can be an experience in itself.
3: 전 세종에서 이제 검색하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생각보다 아담도 하고 그리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하고 많은 분위기가 느껴져서 어릴 때 그런 추억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대화의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라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단계로 가는 그런 가치는 훨씬 자녀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소중한 그 재원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치가 훨씬 더 자손한테 주는 추억의 자산이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형성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0: Our life stories become events, and those events will become history. And a place where history takes place eventually turns into a cultural heritage site. Proactively leveraging historic sites in a city can be a way to connect with the past and keep it relevant.
1: We have to say that the cultural heritage is a place where history takes place and keep it relevant. 정량적인 판단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 중에 문화유산에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역의 어떤 생활 문화라든지 다양한 계층들이 시간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가는 그런 공간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오래되고 어떤 스토리나 이벤트가 있는 건축물들이 문화유산이 아닌 그냥 그 도시의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보고 그런 공간들을 남겨놓고 어떤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또는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들이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행처럼 이제 그렇게 확산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남게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0: Beyond the Soje Railroad Worker Residences and the former Chungcheongnam-do Governor's Residence, you can see the former Chungcheongnam-do Office Building in the downtown area of Daejeon. Today, the building houses the Daejeon Modern History Exhibition Hall, and visitors can learn about the history of Daejeon.
4: In 1932, Chungcheongnam Dochong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해 가기 전까지 대략 한 80년간 충청남 도청 건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 20일 정도 임시 수도가 되어서 나라 일을 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건물 형태가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건물로 현재까지 훼손 없이 거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근현대사 관련 영화, TV 드라마 등을 촬영하는 장소로 아주 인기가 높아요.
0: The decision to erect the former Chungcheongnam-do office here was influenced by the opening of Daejeon Station. When Daejeon became the intersecting point for the Gyeongbu Line and Honam Line, the Chungcheongnam-do office that was in Gongju at the time was relocated to this spot. The distance from the office to Daejeon Station was 1.1 kilometers. For nearly 100 years since it was built, the building has gone through good and bad times. It had witnessed the rapid growth of Daejeon.
1: Chungnam 도청사로 사용했던 지금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이제 20년대 지어졌던 아주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딱 뭐 어떤 일본식이다, 서양식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국제적으로 유행했던 하나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고요. 또 외형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권위적인 가운데 중심이 잡혀 있고 좌우가 정확하게 균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좀 권위적인 형태의 양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서양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건축적인 요소들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 구성이 돼 있거든요.
0: A place that feels like a throwback to the 1940s. Long hallways lined with tall windows that let in the afternoon sunlight. The light-filled place seems to guide you inside. A majestic vibe is projected in a tempered way by doing away with colorful and over-the-top decorations. Alongside these historic buildings, Daejeon, as it is today, intersects with its past history at this junction.
4: Daejeon역이 설립되면서 그 교통에 관련된 그런 내용, 또 많은 애국지사들이 대전 형무소를 거쳐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또 일제 치하에 노동운동을 또 대전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 또 3.1운동 관련되어서 대전에서도 그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끝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노사이드 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0: Making use of a building instead of underutilizing it as a relic of history. This place now serves to preserve Daejeon's modern history. Watching the exhibits inside a building that is a cultural heritage site itself makes the whole experience that much more meaningful. In such a building that has endured the passage of time, we can learn history that connects the past to the present.
4: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죠. 옛것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후손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약 90여 년간, 100년 가까이 충청남도의 역사가 흘러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잘 보존돼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깨달으면서 영역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슬픈 역사는 우리가 슬프지 않도록 해나가면 될 것이고 좋은 역사는 계속 발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When witnessing a city's prosperity and decline, it seems to be similar to the life cycle of a human being. It constantly changes with the flow of time. And in time's current, each person finds their own way through life. In a city that develops organically, buildings and spaces take their place in the city's history. And these spaces show us their historical value that we seek out.
1: The 많은 그 자원들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도시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처럼 계속 발전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후화되고 다시 또 바꿔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대전이 근대 도시고 철도 도시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이후에 갖고 있었던 짧지만 또 어떤 행정 기관들의 어떤 역할들이 그 임시정부의 역할들도 했던 그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런 파편들이 좀 최대한 많이 남아가지고 하나의 대전이라는 그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맥락의 요소로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0: The railroad system did not only bring us a convenient form of transportation, it also gave us the freedom to go to places and livelihoods that depended on the railroad. Some of these spaces grew into neighborhoods and fueled rapid growth in becoming a major city. These spaces that are found along the train station's path with Daejeon Station at the center of it all. Tracing the history of this space reveals the broader story of Daejeon's past, present, and future.

0: 양측 간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측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1: So these efforts reinforce one another and deliver tangible results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 and our businesses.

0: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우리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신뢰와 유대, 또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1: Abbiamo parlato delle conseguenze della chiusura dello stretto di Hormuz, auspicando una sollecita definizione che consenta la riapertura completa di quell'importante braccio di mare.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어때요?
1: 빨간색보다 노란색이 잘 어울려요. 예뻐요. 잘 샀어요.
0: 이 가방은 어때요? 크기는 작지만 주머니가 많아요.
1: 좋아요. 원래 들고 다니던 가방보다 가벼워 보여요.
0: 봐요. 이렇게 많은 걸 넣을 수 있어요.